오늘의 묵상 잠언 2장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너의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너의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폐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폐역하니라.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홀이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올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

생명의 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잠언 2장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아멘. 아이노스의 찬양, 부부 찬양단이죠. 이동영과 김윤희의 음성으로 나의 슬픔을까지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자, 어느덧 괜찮은 아침 마칠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오늘도 많은 분들도 문자를 주셨는데 우리 9918번님 오프닝이라고 보내주셨는데 저희가 따로 오프닝을 보내드리지 않고 있어서 네, 송구합니다. 3868번님, 아침부터 썸머 스페셜 로고송 듣고 웃어봅니다. 라고 하셨고요. 아까 어떤 분도, 네, 썸머 스페셜 누가, 그 로고송 누가 부르셨냐고, 네, 하셨는데, 확실한 거는 배우 오정세님은 아니십니다. 네, 그 광주 극동방송에서 어떤 피디님이 제작하신 걸로 알고 있어서, 그쪽에 한번 문의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네, 재밌는 시간, 네, 잠깐 또 보내시고, 이 시간 함께 하시면 좋겠다 싶은 마음에 들려드렸는데 뿌듯하네요. 7759번님, 운동 마치고 아이 등원하러 가면서 듣고 있습니다. 목사님, 하은 PD님, 오늘 하루도 귀한 은혜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이 등원하러 가면서 듣고 계시다고 했는데, 네, 전국에 있는 모든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 화이팅입니다. 네, 오늘 이 하루도 아마 각양각색으로 보내고 계시겠죠. 아이와 함께 하시는 분들, 또 출근하시는 분들, 그리고 극동방송과 함께하면서 은혜 누리고 계신 그런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 각자의 하루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모양새라도 괜찮다, 이런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행복한 하루 꼭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은 아침, 오늘 끝곡으로 제이어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전해드리면서 저는 이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8시 20분에 다시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괜찮은 아침 김하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꼭 행복해주세요.

0: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행복이 있는 아름답고 젊고 건강한 평강교회 윤석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는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구원은 받았는데 축복은 다 다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욥이라는 사람이 갑절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에 갑절의 축복을 받았는가가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욥이 빌닷과 소발과 엘리밧을 통해 자신의 죄성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게 빌닷과 소발과 엘리밧의 한계예요. 제 친구가 와서 욥을 그렇게 공격합니다. 힘들게 합니다. 어렵게 합니다. 한마디 말하면, 욥아, 너 이게 고난받은 거 네 죄 때문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난 자체도 힘들고 어려운데 와서 위로도 좀 해주고 격려해주고 보듬어줄 이 친한 벗들이 와서 욥에게 하나님을 말하는 것처럼 신앙으로 격려하는 것처럼 말하면서 너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참 못됐죠? 욥이 왜 시험을 받습니까? 욥이 그렇게 축복 속에 살아가니까 누구도 시기해요? 이 마귀도 시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욥이라는 사람 하나님이 그렇게도 아껴주시고 축복해 주시니까 에? 저렇게 하나님 잘 믿는 거지. 하나님께서 그 축복 하나하나 걷어내시면 욥 별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하세요? 이 마귀의 사단한테, 그래? 너 가서 네 마음대로 해봐. 그런데 뭐는 건들지 마? 생명은 건들지 마. 아, 여러분, 이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 욥을 뭐 하시는 거예요? 무한 신뢰하시는 거예요. 무한. 믿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 성경이 읽으면서, 야, 욥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사람이었나. 드디어 이 사단 마귀가 손대기 시작합니다. 하루아침에 열 자녀가 다 집이 폭삭 무너져서 압사당하고 죽고 맙니다. 그 많은 재산 하루아침에 다 없어져 버립니다. 자기를 사랑하던 그 아내가 자기를 저주하고 남편을 저주하고 떠나버립니다. 친구들, 친척들, 형제들, 이웃들 다 정죄하고 나 몰라 해버립니다. 심지어 그 육체에 뭐가 걸려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질병이 걸려서 고난과 곤경 속에 놓입니다. 이때 빌닷과 소발과 엘리바스가 와서 한 말이 뭐예요? 너 네 죄 때문이야.

자기의 신앙,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여전히 자기 관념 속에 갇혀서 상대방을 비방하고 저주하는 빌닷과 소발과 엘리바스 행태가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후가 나타나요. 여러분, 세상 종교는요, 어디가 한계냐면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 내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게 하는 건 세상 종교가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후가 와서 한 일이 뭐냐면 그 고난 속에서 이 모든 역사를 자기의 욥의 삶과 생명을 주관하시는 누구를 바라보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요. 할렐루야. 이게 신앙의 사람이에요. 고난 속에서 고난을 바라보고 죄인임을 지적한 후 끝나면 세상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후는 와서 그가 욥이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이 고난을 통해 욥을 가장 귀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손길을 바라보게 하는 그 은혜의 사건이 오늘 평강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욥이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다 함께 6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뒷그가 죄 가운데서 뭐하나이다? 회개하나이다. 하나님, 내가 내 친구들과 대화하는 중에 불현종 내가 의인임을 자랑했고 저들보단 의인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드러내서는 안 되는데 불현종에 내가 의인임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뭐 했습니다? 잘못한 것 회개합니다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요. 여러분, 이쯤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저요 주여 제가 전에는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제 눈으로 주님을 배웁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이 욥의 믿음을 하나님이 귀히 여시고 축복해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는데도 하나님은요 욥을 축복하지 않으셔요. 언제 축복하시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연락되는 자에게 갑절의 축복이 있습니다. 다 함께 9절 말씀 시작.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아멘. 욥의 세 친구 이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노를 바라시는 거예요. 너 하나님 믿는 것 같이 말하면서 너 네 형제를 뭐했어? 정죄하고 비판한 건 잘못한 거다. 하나님께서 야단을 치세요. 내가 못마땅하다. 너희의 행위에 대해서 내가 노를 바란다 말씀하시면서 이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에게 명령하신 게 뭐냐면 너 욥에게 가서 욥이 너희를 위해서 번제를 드리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번제를 위해 너희가 제물을 준비하고 너희가 너희 죄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친구 욥이 너희를 위해서 죄를 용서하는 번제를 드리기를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빌닷과 소발과 엘리바스에게 명령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세 친구가 번제물을 들고 누구한테 찾아가요? 숫소 일곱과 순양 일곱을 가지고 욥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게 뭐예요? 내 벗이요.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했다고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당신의 나의 죄를 용서하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기의 그 아픈 상처난 곳에 못 뿌리는 사람이었어요? 소금 뿌리는 자들이었어요. 자기가 정말 고난과 아픔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지 못하고 자기의 죄성만 고발하면서 너 죄인이니까 네가 벌받는 거 마땅해 하고 뭐 하는 거예요?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세요. 너 그들을 위해서 네가 뭐 해라? 번제를 드리라 말씀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죄 용서하고 살아라 말씀하시고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서 묻죠. 주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근데 주님께서 영생을 질문하는데 다른 대답을 하세요. 율법의 첫째가 무엇이뇨?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은 자는요, 내 이웃을 뭐할수 있어야 돼요?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용서함 받고 내가 용서함으로 끝나면 구원은 받아요. 그런데 그 구원받은 그 지경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가 흘러 넘쳐서 그것이 축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돼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욥에게 찾아온 빌락과 소발과 엘리바스를 사랑하는 건 뭐였어요? 그들이 얼마나 많은 부분을 빌닷과 소발과 엘리바스가 욥과 논쟁을 하면서, 욥아, 너네 잘못이야, 네 죄인이야, 너 하면서 욥을 얼마나 구박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 욥아, 너희 친구들을 위해서 번제드려라. 이 말이 뭐예요? 너희 친구들의 죄를 용서하고 살아라 하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욥의 그 번제를 뭐 하셨어요? 기뻐 받으셨어요. 오늘 본문이 9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욥을 뭐 하셨더라? 기쁘게 받으셨더라. 회개할 때는 기쁘게 받으셨다는 말이 없어요. 왜? 회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욥이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로,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로, 내가 전에는 의인인 것 같았는데 하나님 앞에 서보니 내가 의인이 아님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 비교할 때는 의인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된 거예요. 그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자임을 알게 되어질 때, 욥이 뭐 하게 돼요? 그 용서의 지경이 하나님께 용서받은 내가 너를 향하여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열납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누구였다? 이 욥이었다. 여러분, 교회 표가 뭐죠? 용서 무엇입니다? 사랑의 시작인데요. 이게 사랑의 시작이 아니에요. 용서 축복의 시작이에요. 내가 너를 위해 용서해 줄 때, 얼마나 많은 그동안의 아픔이 있었습니까? 용납되지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내 가슴을 찌르고 상처난 데 소금 뿌리고 그 아픈 가슴을 어루만져줄 사람들이 오히려 비난하고 비판하고 못된 짓 하는 것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그들을 위해서 용서의 제사를 드려라. 하나님이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하나님께서 열납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십니다? 갑절의 축복을 주십니다. 저는 평강의 성도들이 구원의 은혜성만 머물지 않고 하나님께 주시는 갑절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열납하시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데 내가 뭐라고 그걸 버팅기겠어요? 두 번째 따라 하실까요? 기도하는 자에게 갑절의 축복이 있습니다. 다 함께 우리 10절 말씀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이 기도할 때가 뭘까요? 축복할 때라는 말씀이에요. 6장 22절에 모세 아론의 축복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아론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하라 하신 축복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는 그들을 위하여 뭐하라? 기도해 주라. 이 말은 다른 말로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의 문제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아뢰는 건 누구나 하잖아요. 그런데 너를 위해서 뭐 해주라는 거예요? 축복해주라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기도해주라는 거예요. 아니 그들이 잘못하는 거 용서까지는 하는 것도 쉽지 않죠. 그렇죠?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용서해주는 거 쉬우세요?

그래서 용서에 더불어 뭐하라고 하세요? 그들을 위해서 뭐 해주라? 축복해 주라. 새 친구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라. 이 복을 빌어준 뒤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모아시고 돌이키시고, 욥의 곤경이 무엇이었어요? 재산 잃어버린 거 어쩔 수 없잖아요. 이미 뭐 어떻게 하겠어요? 자녀들 죽은 거 어쩔 수 없잖아요. 부인이 떠나고 친척들이 다 자기를 버리고 멀리 간거 어쩔 수 없잖아요. 남은 거 뭐밖에 없어요? 육체밖에 없는데 육체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죽을 병에 걸렸거든요. 이 죽을 육체의 질병을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돌이켜 주셨어요. 못 고칠 질병을 하나님이 고쳐 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나를 위해 기도하지 않고 너를 위해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못 고칠 질병도 나를 고쳐 주셨다라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신묘막적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내 문제 가지고 부둥켜 할땐 하나님께서 전혀 응답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동안 욥기를 읽고 하나님께 얼마나 욥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나를 돌아보소서. 주여, 내병 고쳐주옵소서. 얼마나 큰 깊은 기도와 간구 속에 있었어요. 네, 하나님께서 그때는요, 그 기도를 듣지 않으셨어요. 욥이 자기 친구들을 위해서 뭐하며? 축복의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이 그의 곤경을 돌이켜 주셨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나와요? 여호와께서 욥의 이전 모든 소유보다 무엇이나 갑절이나 주신지라. 언제? 너를 축복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그가 축복받을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따지지 마세요. 그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축복할 수 있어? 그거 묻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그의 자격, 그의 조건, 그가 나의 어떻게 행한 것, 그거 묻지 말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저 뭐하러 가세요? 그를 위해서 축복해 주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를 위해 축복해 주었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셨음을 기억하는 자. 그래서 이 욥처럼 기도하는, 너를 위해 축복하는 자에게 주시는 갑절의 축복을 누리는 자, 이 아침에 모든 평강의 성도의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평강의 성도들이 좀 축복받고 살면 좋겠어요. 구원의 은혜만 가지고 살면, 그건 다 예수 믿고 천국 가잖아. 이건 다 우리 구원의 은혜 아니에요? 거기에 머물지 마시고 이 땅에 살 동안 욥처럼 좀 용서하시고 욥처럼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뭐 하신대요? 나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뭐 하신대요? 갑절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쉽지 않잖아요. 왜? 너를 용서하는 것? 나의 원수를 축복하는 것? 하나님이 하라 하세요. 세 번째 따라 하십시다. 큰 마음이 있는 자에게 갑절의 축복이 있습니다. 다 함께 우리 11절 말씀 시작.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쾌시다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아멘.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요. 여기 오늘 본문에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옵니다. 근데 그 형제와 자매와 알던 이들이 전에 어떻게 했을까요? 욥기 19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나의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여러분, 이들이 누구예요? 욥이 고난당하고 힘들고 지쳤을 때 그의 형제와 자매와 벗들과 친척들이 아는 이들이 다뭐 하는 거예요? 나 몰라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같이 욥을 낯선 사람처럼 여긴 거예요. 욥이 부자고 욥이 흥왕하고 창대하고 형통할 때는 그 집에 날마다 들러

0: 타락했던 사람들이 욥이 하루아침에 이 지경에 이르니까 다 손절해 버린 거예요. 나 너 몰라. 그런데 욥이 회복되어지고 갑절의 축복을 받으니까 와서 뭐예요? 하나같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음식을 먹고 그를 슬퍼하고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여기 캐시타란 화폐 단위거든요. 오늘 말하면 1억 정도 될 거예요. 1억씩. 그리고 금고리, 요즘 그값이 얼마나 비싸요?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하나님께서 용서하라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자도 용서하셨으니까 나도 용서하려고 힘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축복하라 하시니까 그들의 축복까지도 어렵지만 하려고 힘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와서 제 앞에 와서 얼쩡얼쩡 거려요. 저는 속이 밴댕이 속이라서 이 말씀 읽으면서, 야 윤석원아, 너 같으면 어떡하겠니? 하나님이 용서하라 하시니까 용서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라 하시니 축복하겠습니다. 까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신 하나님, 다시는 저 인간들 꼴도 보기 싫습니다. 그게 제 마음이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 하나님 정말 저를 힘들게 하고 못된 인간들 하나님께서 용서하라 하시니, 하나님이 용서하시셔도 용서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라 하시니 축복하겠습니다. 근데 그들을 품으라 하시면, 아유 저는 그거 못 품을 것 같아요. 근데 욥이 뭐예요? 그 못된 인간들, 자기를 욥이 가장 힘들 때 위로의 손길을 내밀기는커녕 손절했던 그 친척들, 형제들, 자매들, 벗들, 어떻게 하고 싶어요? 이제 더 이상 우리 집 오지 마. 나 너희를 위해서 용서도 하고 축복도 해주지만 더 이상 우리 관계 뭐 하자? 끊고 살자. 그게 제 마음이었어요. 욥이는요, 욥은 그렇지 않아요. 그들을 다 뭐예요? 그동안 19장 가서 보세요. 원수같이 여겼다니까, 욥을 갖다가요. 원수같이던 욥이, 그 친구, 친척, 형제, 자매들을 욥이 다 하나같이 품어요. 간사한 형제들을 욥은 너그럽게 그들을 영접하고 있는 욥의 모습. 아, 이렇게 마음이 큰 자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뭐도 하시는구나. 갑절의 복도 주시는구나. 주님 말씀하시죠.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마음이 큰 마음 되어서 보듬었더니 하나님께서 욥에게도 뭐 하시더라? 갑절의 복을 내시더라. 우리 평강의 성도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죄 용서하는 거 너무 어렵죠. 내가 용서받은 건 당연한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는 건 당연한데, 내가 너를 용서하는 거 절대 쉽지 않아요. 왜? 나는 여전히 연약한 못된 쓴뿌리가 내 안에 있거든요. 내가 너를 축복하는 건 더 어려워요. 저주하기는 쉽고 망하라고 말하기는 쉬운데, 그가 흥하라고, 그가 잘되라고, 더 행복하라고 위에서 기도해 주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오히려 나를 그렇게 박대했던 그들을 품는다는 것 더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용서 열납되는 삶을 살고 기도하는 삶을 살고 큰 마음을 가진 욥에게는 뭐 하시더라? 갑절의 복을 주시더라.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2절에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라. 아멘. 이런 욥에게 하나님께서 처음보다 더한 복을 주셨다. 여러분, 이 땅에 살 동안 우리가 구원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도 정말 은혜지만, 구원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욥이 누렸던 갑절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평강성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동구 진성 6길에 위치한 평강교회 윤석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

052-252-9114 9114번 052-252-9114 평강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창사 70주년을 맞는 극동방송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찾습니다. 1956년부터 지금까지 쉼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해온 극동방송. 이 전파는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끝에서 들려온 한 줄기 위로였고, 누군가에게는 막힌 길 앞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라디오 너머로 들려온 말씀 한 구절이 삶을 바꾸고, 죽음 같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한 찬양 한 곡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의 순간을 이제 함께 나눠주십시오. 극동방송에서는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접수는 7월 24일 금요일까지, 분량은 A4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수상작은 단행본으로 출간되며 최신 휴대폰과 태블릿 PC 등 풍성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수기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보내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사랑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꿈꿉니다. 만남의 감동을 결혼의 축복까지 연결해드리는 크리스천 결혼정보회사 미금당에서 후원하는 UI1과 함께합니다. 우리를

1분 찬양.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꿈꿉니다. 만남의 감동을 결혼의 축복까지 연결해드리는 크리스천 결혼정보회사 미금당에서 후원하는 UI1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Praise God, 하나님께 영광. 안녕하세요, 이하영입니다. 영어의 생각하다라는 뜻의 think와 감사하다라는 뜻의 thank는 아주 오래전에 같은 어근에서 갈라져 나온 가까운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이렇게 표현해도 좋을 것 같아요. think 해보니 땡큐다. 그죠? 가만히 생각해보니 참 감사하다. 우리 주변에 보면요, 뭔가 좀 틀어지고 내 뜻대로 잘 풀리지 않을 때에도 감사를 고백하는 귀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어떤 분은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수만 개의 복 중에 하나가 틀어졌음에 감사합니다. 익숙해진 복들에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게 하소서. 오늘도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참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죠. 복이 사라진 게 아니라 수만 개의 복 가운데 하나가 잠시 틀어진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는 잘 되지 않는 한 가지의 마음을 빼앗겨 이미 받은 수많은 은혜들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만, 그죠? 저도 이런 감사가 쉽게 나오지는 않지만 이런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을 들으며 다시 감사의 눈을 떠봅니다. 시편 103편 2절이에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은혜를 하나씩 깊이 생각해보세요.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이 선물로 보이고 잃어버렸던 감사가 다시 살아날 겁니다. 오늘 이렇게 한번 고백해볼까요? 생각할수록 더 감사하네.

네, 아크워십의 지성소의 설이라 오늘 첫 곡으로 같이 했습니다. 지성소에 선다는 이 고백, 우리는 찬양으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불러봤는데요. 생각해보면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지성소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죠.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한번 들어갈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우리와 그 하나님 사이에 벽이 허물어졌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담대한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서리라 이 고백이요. 단순한 고백으로 느껴지지 않고 주님의 그 거룩한 곳에 내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또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같이 해봤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아멘. 오늘도 예수님의 그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편안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잘해서, 잘나서 얻은 자격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길이기에 언제든 어떠한 모습으로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거겠죠? 이것만큼 감사할 게또 있나 싶어요. 네. 오늘 우리 더 생각해보고 또 감사해보는 그런 시간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언제든 나아갈 수 있다는 게참 감사하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해보면서요. 혹시 내 삶에 한 가지 틀어진 게 있더라도, 그건 수만 가지 복 중에 하나만 틀어진 것일 뿐이라는 걸 기억해 보시면서, 다른 것들을 많이 생각해 보니까 감사하네. 이 고백으로 나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우리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영어 찬양으로 같이 해봤어요. 오늘 생각해보니 감사하네. 생각해보니 감사하네. 아, 이 고백으로 또 나아가 봤는데요. 그렇죠?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경배하리 경배하리. 우리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6478번님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아버지 주여 이렇게 부르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일이 너무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 같아요. 예수님 덕분에 언제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갈 수 있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감사로 고백해 볼게요. 아멘. 그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자체가 이미 감사한 거다. 오늘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3925번님, 장사를 하다 보면

손님이 적은 날에는 걱정부터 앞섭니다. 그래도 오늘 또 가게 문을 열 수 있다는 거, 건강 주셔서 일터를 지킬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 감사하며 찬양으로 나아가 보겠다고. 할렐루야. 일상의 감사를 또 회복을 하셨네요. 네, 오늘 시편 103편 2절의 말씀,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그래요. 우리 여러 가지 은총들이 있는데 그 은택들을 잊지 말고 또 감사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작은 실수를 해서 잔소리부터 했는데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아이가 건강하게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오늘은 잘못한 것보다 잘한 것들, 예쁜 것들 더 많이 찾아서 칭찬해 주려고 합니다. 7154번님. 좋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했던 첫 마음 잃지 마시고, 네. 아, 잔소리보다는 오늘 또 더 사랑의 언어로 아이들에게 다가가 주시길 바랍니다. 아, 5083번님 잠들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한 일 세 가지씩 적고 계시대요. 감사 일기를 적는 것 같은데. 처음에는 뭘 써야 하나 막막했는데 계속하다 보니까 뭐 따뜻한 밥 한 끼, 그 다음에 무사히 출퇴근한 것, 이런 것들도 모두 은혜였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생각할수록 정말 더 감사하네요. 맞습니다. 생각해보니까 감사하네. 이 고백이죠. 아, 네. 늘 들으면서 느끼는 점, 목소리가 어찌 이리 아름다우신지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 칭찬합니다. 라면서 김포에서 0117번님이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8845번님,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다 아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도 다 아십니다. 그런 주님께 감사하며 서천에서 인사를 주셨어요. 요즘에 날씨 너무 습하고 지칩니다. 하지만 주님께 의지하며 모든 걸 맡기며 살아갈게요. 피디님도 강건하시길요.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여기저기 또 지역을 넣어서 인사 주시니까 더 반갑네요. 아, 그래요. 오늘도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로 이 찬양 같이 할게요.

네, 오늘은 잠시 좀 멈춰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하나씩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잘 풀리지 않는 한 가지 때문에 이미 누리고 있는 수많은 복을 잊고 있지는 않았는지, 또 언제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택을 잊지 말고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를 송축하는 날이 되기를 바래요. 생각할수록 더 감사하고 감사할수록 더 선명해지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요. 오늘도 힘찬 날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하영이었습니다.

CBC 게시판입니다. 실로암 복지회에서 8월 창단을 앞두고 실로암 앙상블 단원을 모집합니다. 음악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가득한 분들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모집 분야는 합창 파트와 연주 파트며 연주 파트는 드럼, 어쿠스틱 기타, 색소폰, 바이올린, 첼로, 클라리넷, 플루트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7월 31일 금요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8월 창단식 이후 첫 연습이 예정돼 있습니다. 연습은 매주 토요일. 장소는 울산 시각장애인 선교회 쉼터 연습실입니다. 지원 및 자세한 사항은 010-6363-103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예술협회 지원사업 선정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클라리넷 연주회 피리 부는 혜성이와 이상한 나라의 초대가 8월 22일 토요일 저녁 6시 울산중구 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발달장애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연주와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특별 무대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대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부산 수용로교회 청년국 주최로 청년과 청년사역자를 세우는 더플로우 캠프가 열립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부산 수용로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페이지처치 신재웅 목사,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 수용로교회 김배광 목사, 우리는교회 박광리 목사가 나섭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청년과 사역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더플로우 캠프의 등록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 수용로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맑고 순수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멋진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있다면 그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받은 은혜와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놀라운 이야기들을 마음껏 나눠주세요. 수상작은 70주년 기념 수기집 단행본으로 출간되는 특별한 기회와 함께 최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접수는 7월 24일까지이며 분량은 A4 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문자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70년 동안 전파를 타고 흘러온 하나님의 은혜,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0: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새울산 침례교회 유병건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세요. 새울산교회 유병곤 목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선생님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런 날이 오기를 기대하며 선생님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선생님이 하시는 일은 잘 되는지요? 우리 주변에는 힘들다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세상은 발전하고 환경은 좋아졌는데 사람들은 살기 힘든다고들 합니다. 경기가 안 좋고 물가가 많이 오른 원인도 있겠지만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더 힘들게 느끼는 것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은 누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게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짐을 지고 있어서 삶이 더욱 힘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게로 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저는 평생을 목회자로 살면서 농촌에서 도시까지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니 마음이 평안하고 천국 갈 소망이 있으니 삶에 의욕이 생기고 더 행복해졌다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만난 사람 중에 한 분은 남매의 자녀를 두고 삶에 아무 걱정 없이 잘 살았는데 누마치서 관절염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대학병원에서는 완치는 어렵고 약으로 통증만 조절하며 살아야 한다고 했답니다. 독실한 불교 신자인데 절에도 열심히 다니고 산에 가서 구설하고 빌기도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해봤는데 관절마다 통증이 너무 심해서 매일 울고 지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아주머니를 찾아가서 마지막으로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보자고 했더니 남편이 허락하면 믿겠다고 해서 남편의 허락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매일 저녁 교회에 오게 해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했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손을 얹고 기도하는 중에 불덩어리 같은 것이 발바닥으로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자신의 병이 다 나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신기하게 그날 이후로 통증이 사라지고 오르막을 올라가도 무거운 짐을 들어도 아프지 않고 깨끗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무거운 죄짐과 질병의 짐을 다 벗어버리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천국을 소망하며 행복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집사님으로 공주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바쁘게 살다 보니 세월은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이

0: 일어날지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어제도 배가 전복되고 교통사고로 여러 명이 다치고 또 세상을 떠난 사람이 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데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은 죽으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재용서받은 영혼은 천국으로 가고 재용서받지 못한 영혼은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했습니다. 양은 목자가 없으면 길을 잃어버리고 구덩이에 빠지고 사나운 짐승에게 잡혀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양같이 그릇 행하고 제멋대로 살면서 죄를 많이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그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선생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선생님도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받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네, 오늘 저를 만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음의 결단만 하시면 됩니다. 제가 기도를 해드릴 테니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담당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제 인생을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를 따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좋은 일들이 많기를 축복합니다.
1: 당신에게 정말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좋은 일보다 가장 좋은 일, 예수님을 꼭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이 시간 예수님에 대해 조금 더 알기 원하시거나 가까운 교회를 소개받기 원하시는 분은 샵 3927번,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3927번으로 예수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신청서를 보내드립니다. 신청서를 잘 작성해 주시면 여러분이 필요하신 부분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당신은 정말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어린이의 행복한 배움터. 울산 남구청 사거리에 위치한 노벨 유치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어린이의 행복한 배움터. 울산 남구청 사거리에 위치한 노벨 유치원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걷던 길을 멈추고 잠시 호흡을 고를 때가 있습니다. 하루의 여행길도 그럴 때가 있고요. 인생의 길도 잠시 전열을 닫아듬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몸의 건강도 점검하고 마음도 추스리고 그리고 무엇보다 내 영혼이 주 안에서 안식하고 있는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의 영혼에 정말 관심이 많으신 주님께서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범사에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이 시간 소망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보다 영혼이 잘 되는 그런 하루의 돌아봄, 응답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소망의 기도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세울산 침례교회 유병곤 목사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목사님. 목사님께서 이제 책도 쓰셨지만 이 칭찬에 대한 또 말씀도 자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의 이 신앙생활과 칭찬, 요즘 뭐 칭찬에 인색한 시대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저희가 좀 연관을 시켜볼 수 있을까요?
1: 우리가 여기 이 사람들이 예. 이렇게 겉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고 또 지적하고 예. 평가하고 판단하는데 좀 너무 익숙한 것 같아요.
0: 왠지 바리새인의 느낌이 드는.
1: 예. 예. 뭐 잘하고 못하고 이런 걸 자꾸 구분하고 예. 이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해도 그런 언어 때문에 예. 교회에서 말 때문에 상처받고 또 시험 들고 이런 일들이 많거든요.
0: 그렇죠.
1: 가능하면 우리가 다 그분이 겉으로 어떤 보이는 단면적인 부분은 좀 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을지 몰라도 예예. 또 더 자세히 보면 더 좋은 점들이 많은데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좀 칭찬하고 예. 격려하고 이러는 말들을 하면 우리 전체 공동체가 더 건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칭찬의 기적이라는 책도 쓰고 했는데 예, 예. 예, 칭찬하는 문화가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좀 많이 확산되었으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을 합니다.
0: 아멘입니다. 우리 입술에 정말 예수의 향기, 그 은혜가 넘치는 그런 입술이 되었으면 참 좋겠네요.
1: 그렇죠.
0: 예. 예. 자, 오늘 그런 여러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또 마음이 지금 연약한 상태에 계신 분들 또 육신도 연약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기도의 제목 많이 올려주실 텐데요. 목사님 먼저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로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1: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0: 아멘.
1: 이 무더운 날씨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날씨를 이기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우리 소망의 기도 사랑하는 가족들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마다 다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이 시간을 섬기는 저희들에게도 영감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복이 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0: 아멘.
1: 아멘.
0: 감사합니다. 목사님. 자, 이 시간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는 소망의 기도 세울산 침례교회 유병곤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 올려주기 원하시는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익명으로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기도 사연을 올리실 때 앞에 익명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익명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내주시는 기도의 제목들은 저희가 이 시간 소망의 기도에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울산 극동방송 중보기도팀에도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의 기도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요. 이 시간에 기도의 제목 보내주셔서 기도의 끈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응답받을 그날 저희가 또 소망하며 기대할 수 있도록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문자 샵 3927번입니다. 우물정 3927번으로 지금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동안 함께할 찬양입니다. 온누리 워십 찬송가 앨범에서 준비했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0: 있습니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소망의 기도. 오늘 이 시간은 새 울산 침례교회 유병건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의 제목 지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올려주시는 기도의 제목은 오늘도 기도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중보기도 팀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주님이 받으시고요. 그리고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으로 아름답게 이루십니다. 사람은 생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주님의 응답의 방식은 저희가 지나놓고 보면 결국 주님이 하셨음을 고백하게 되는데요. 그 시작, 첫 번째 발걸음은 바로 이 소망의 기도 시간에 기도의 제목을 올려놓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다시 한번 문자번호 샵 3927번입니다. 우물정 3927번으로 기도의 제목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기도의 제목 올려주실 때 익명으로 소개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익명이라고 써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익명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8878번님, 우리 둘째 아이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름 조유정, 악한 마귀에서 벗어나게 기도해주세요.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목사님, 이 기도의 제목이 지금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질병을 놓고 기도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게 일반적이지 않은 행동을 보일 때도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저희가 그 범위가 참 넓지 않습니까?
1: 예, 아마 이 자세한 거는 모르겠지만 이 기도 제목을 올려주신 부모님 입장에서 이 둘째 아이를 볼 때 뭔가 좀 마땅하지 않은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서 아마 이 또 악한 영에 잡혀서 이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 8878번님의 생각과 또 자녀와 그 가정의 환경을 아시니까
0: 아멘.
1: 우리가 간단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 올려드려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해결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8878번님, 우리 둘째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조유정,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우리가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부모님의 생각에 악한 마귀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악한 영의 영향을 받을 때가 많은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둘째 아이 조유정 악한 영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심을 따라서 건강하고 또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0: 아멘.
1: 예수님 이름 권세 의지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조유정이를 괴롭히는 악한 영 사탄 마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0: 아멘.
1: 모든 삶이 회복되고 부모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지어다.
0: 아멘.
1: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0: 아멘.
1: 아멘.
0: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참 와닿는 것이 우리가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을 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는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기도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 기도를 받으시고 주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그 세세한 방식으로 또 응답을 하시잖아요.
1: 아멘.
0: 아멘. 자, 오늘 소망의 기도가 그렇게 응답되는 역사들이 이어질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기도의 제목 보내주신 분 계신데요. 6652번님, 반석감리교회 박옥자 권사입니다. 저희 교회 송반희 권사님, 아파 골절로 수술을 했고요. 그리고 박현미 권사님은 쓸개 쪽 수술을 하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리라 믿고 기도의 부탁을 드립니다. 올려주셨습니다. 송반희 권사님 압박골절 지금 수술하셨고 박현미 권사님 쓸개 아마 떼어내는 수술이 아닐까 싶은데요. 담당 쪽일까요? 우리 박옥장 원사님이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중보의 기도 제목을 올려주셨네요.
1: 예, 같이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섬기는 우리 박옥장 원사님 또 다른 권사님의 아픈 상황을 이렇게 기도해 주는 마음이 참 아름답습니다.
0: 아멘.
1: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의 기도와 우리 소망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해 주시고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박옥자

0: 권사님, 사랑하는 우리 송반희 권사님과 박현미 권사님 수술하고 지금 회복 중에 있음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 두 분 권사님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1: 주님.
0: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멘. 아버지, 아멘. 수술 받은 그 부위가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온몸이 건강하게 회복되어서 속히 퇴원하고 또 교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드리고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여호와시니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주시고
1: 주여.
0: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셔서 우리 두 분 권사님 다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 박옥자 권사님도 건강하도록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1: 아멘,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1: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 정말 수술 과정 가운데도 주님이 잡으시고 그리고 수술 이후에 회복 과정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지요.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의 제목을 올려주신 박옥재 권사님, 송만희 권사님과 박현미 권사님 정말 주님 안에서 잘 회복되실 줄 믿습니다. 자, 9215번님 기도의 제목 올려주셨습니다. 아, 남편이 요즘 만성 피곤으로 계속 힘들어합니다. 연약한 육신을 강건케 해주셔서 맡겨진 직분과 생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아, 그렇죠.
0: 예, 요즘 날씨도 또 덥고 예, 하니까 예. 또 모든 사람들이 또 피곤함을 느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새 힘을 공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아멘, 아멘.
0: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9215번님 사랑하는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즘 만성 피곤함을 느끼고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또 소망의 기도를 두드렸습니다.
1: 주님.
0: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9215번님 남편 왜 피곤한지 하나님 피곤해지는 그 원인을 하나님 제거해 주시고 건강이 회복되게 하시고 새 힘이 솟아나게 하셔서 또 맡겨진 주의 사명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또 매일매일 감당해야 될 생업을 잘 감당하여서 또 이 가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더 행복하고 풍성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하나님이 아시오니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부터 피곤함이 사라지고 또 활기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1: 아멘.
0: 아멘.
1: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자, 생방송 소망의 기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말 소망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고요. 응답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방송을 듣고 계시는 지금 방송가족 여러분께서도 함께 기도하고 계신 줄 압니다. 다시 한번 문자번호 샵 3927번입니다. 우물정 3927 이 문자번호로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시간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제목을 익명으로 소개받기 원하시는 분은 기도 제목 앞에 익명이라고 쓰고 그리고 기도의 제목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내주시는 기도의 제목들은 소망의 기도에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중보기도팀에서 계속 이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또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소망의 기도에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찬양 나 주의 믿음 갖고 향기로운 나무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0: 나 주의 믿음 같고 향기로운 나무의 찬양을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의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실망치 않는다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실망하지 않고요.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또 그런 신앙인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겠지요. 자, 오늘 소망의 기도회, 여러분의 기도회 제목들 계속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그리고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기도회 내용들 지금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익명으로 소개하기 원하시는 분은 기도회 제목 앞에 익명이라고 써서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중보 기도를 함께한다는 것 잊지 않으시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7087번님 기도회 제목이 있습니다. 친정엄마가 이제 계속해서 식사도 제대로 못하시고 그리고 배에 복수가 차서 지금 기운이 없으시고 걸을 때 숨이 차고 있습니다. 82세라서 이제 수술을 원하지 않으시는데 약물로 치료 가능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지금 절에 열심히 다니시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기도의 제목 올려주셨습니다. 이 복수가 차고 이러면은 뭐 어떤 질병의 제목을 저희가 병명을 알 수는 없지만 수술을 하지 않고 낫는 것도 중요하고 또 예수님 믿고 또 주님 구원받고 영접하기를 참 간절히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죠, 목사님.
1: 예, 이렇게 엄마 친정어머니가 또 이렇게 믿지 않으시고 뭐 옛날 어른들은 다 이렇게 절에 열심히 다니고 또 하셨으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셨는데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구원받는 그런 좋은 기회가 또될 수도 있으니까
0: 아멘.
1: 우리 7087번님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어머님 사랑으로 잘 이렇게 보살펴드리고 만나면서 복음을 전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줄 믿습니다.
0: 아멘.
1: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7087번님 친정 어머니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입이 서서 식사도 잘 못하시고 배에 복수가 차서 숨이 차고 기운도 없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데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수술을 하지 않고 약물로 치료하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하나님
0: 주여.
1: 아버지, 약물로 또 치료하고 회복되는 것 이전에 하나님 은혜로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0: 바라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약한 것이 강하여지게 하시고 병든 것이 치료받게 하시고 새 힘을 얻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1: 아멘.
0: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이번 기회를 통하여 또 열심히 이렇게 불교 신자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 영혼이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예수 믿는 우리 7087번님 이 따님을 통하여 어머니가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이 이번 기회를 통하여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만
1: 아멘.
0: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1: 아멘.
0: 아멘.
1: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 많은 분들 또 지금 기도를 올릴 그런 힘조차 없으신 그런 또 상황에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 육신의 질병들이 참 많습니다. 요즘 뭐 기사를 보면 3명 중에 1명은 암 환자다라는 말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식생활의 변화로 인해서 젊은 나이에도 당뇨가 찾아오는 경우들도 있고 뭐 고지혈증, 고혈압도 같이 오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질병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은 그 질병들 가운데 우리가 정말 치료받고 또 주님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분들을 위해서 목사님 한번 전체적으로 축복의 기도 또 치유의 기도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0: 예,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문제를 기도로 올려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1: 아멘.
0: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소망의 기도에 여러 모양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서 하나님 은혜로 건강 회복하기를 원하는 많은 분들의 기도 제목을 접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기도 제목을 올리지 못한 상태에서도 또 지금 아픈 상태에 있고 힘든 상태에 있는 많은 또 믿음의 가족들도 있습니다.
1: 주님.
0: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소망의 기도 방송을 듣는 방송 가족들 중에 하나님 아버지 육신이 연약한 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저들이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 약한 자 하나님 강하게 하시고 병든 자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모든 방송 가족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예수님 이름 권세 의지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의지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다 치료될지어다.
1: 아멘.
0: 모든 약한 자들이 강건하게 새 힘을 얻게 될지어다.
1: 아멘.
0: 모든 육체가 회복될지어다.
1: 아멘.
0: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방송 가족들에게 그대로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1: 아멘.
0: 아멘.
1: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소망의 기도 시간 기도의 제목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기도의 제목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고요. 또 방송을 듣고 계시는 방송가족 여러분께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9507번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8월에 시조카가 이제 출산합니다. 우리 시조카가 아직 교회는 다니지 않는데 믿음이 생기도록 그리고 이제 태어날 아이도 모태에서부터 주님 믿는 믿음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신랑 월급이 잘 들어와서 지금 재정적인 문제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0: 예, 예, 우리 새 생명 태어난다니까 축하를 드리고 또 이렇게 조카의 가족이 다 예수님 믿고 믿음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1: 아멘.
0: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9507번님, 별이 8월에 조카가 출산을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강하게 새 생명 잘 출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태어나는 새 생명도 건강하게 잘 태어나서 건강하게 잘 자라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조카가 아직 믿음이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또 이런 기회를 통하여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태어나는 새 생명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태어나서 건강하게 자라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또 조카와 또 손주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별이 남편 월급

0: 또 하나님 아버지 올라가고 소득이 높아져서 경제적인 어려움도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복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1: 아멘.
0: 아멘.
1: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울산과 그 지역에 인근 지역에도 600여 교회가 넘는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건축을 놓고 기도하는 교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3233번님 성심교회 건축을 놓고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성심교회에도 건축이 되어야 될 테고요. 또 다른 교회들도 지금 뭐 건축 준비 중이고 또 지금 여건이 또 여의치 않아서 지금 기도만 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우리 목사님 오늘 이 성심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이 지역의 많은 교회들이 이 건축할 때 건축하는 그 전의 과정 건축 과정 이후의 모든 과정도 주의 은혜 가운데 정말 잘 마무리되고 시작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예,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또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3233번님 성심교회 지금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축을 계획 중인지 진행 중인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성심교회 교회 건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재정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하나님 은혜로 예배당 건축이 잘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복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 아멘.
0: 뿐만 아니라 울산 지역에 하나님 아버지 건축 중에 있는 교회들도 있고 또 건축을 계획하고 기도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아버지 건축하는 교회들 하나님께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은혜로 아름답게 건축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사탄 마귀 방해하지 못하도록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교회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건축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들도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가장 아름다운 때에 가장 아름다운 예배당을 건축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음 전하는 복된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1: 아멘.
0: 아멘.
1: 아멘. 감사합니다. 자, 목사님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를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요즘 뭐 한여름이라서 정말 많이 덥습니다. 습도도 높다 보니까 그 많이 또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께서 관절도 좀 많이 안 좋아지시고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셨다고 하더라고요. 이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또 이럴 때 좀 지치다 보면은 또 마음뿐만 아니라 그 기도의 자리, 예배 자리에 나가는 것도 조금씩 조금씩 좀 지칠 때가 있는데 이때 저희가 영육이 다 회복이 되는 것이 정말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때 목사님 한번 축복의 기도 또 한번 힘을 내는 기도를 한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할렐루야.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사계절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1: 아멘.
0: 지금은 여름철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있어서 많은 분들이 더위에 지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어쩔 수 없이 더운 그 상황에서도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열사병에 또 지치고 또 목숨까지 잃는 일들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지혜롭게 또 이 더운 여름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더위로 인하여 지치고 힘들고 또 몸이 불편하고 그래서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잘 나가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권속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셔서 새 힘 주시고 회복되어져서 기쁨으로 주님 앞에 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영혼이 잘 되고 모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복을 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오늘도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모든 방송 가족들 건강하게 하루를 잘 지낼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1: 아멘.
0: 아멘. 아멘.
1: 오늘 소망의 기도의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6132번님 샬롬 소망의 기도 감사드립니다. 서울에 있는 정말 딸처럼 키운 딸이 딸은 아니지만 마음으로 낳은 딸인가 보네요. 7일에 아이 출산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렸는데 조산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와 이제 산모가 건강하게 출산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서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0: 귀한 소식이네요.
1: 예, 귀 건강하게 잘또 태어났다고 하니까 감사하고 축하드립니다. 또 태어난 아기 건강하게 자라고 산모도 건강하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6132번님, 딸처럼 키운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또 따님 아버지 출산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우리 소망의 기도에도 부탁하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0: 주님.
1: 그 결과 하나님 아버지 건강하게 출산 잘 했다고 하나님 아버지 기쁜 소식을 전해 왔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신 줄 믿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산모도
0: 아멘.
1: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태어난 또새 생명 건강하게 잘 자라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자녀가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가정에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은혜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0: 아멘.
1: 아멘.
0: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0: 기도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응답받을까, 받을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겠죠, 목사님.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면서 수많은 기도의 응답들 직접 경험하셨을 것 같은데요.
1: 예, 그렇죠. 우리가 기도할 때는 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빨리 응답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는데, 근데 우리 응답은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라서,
0: 아멘,
1: 우리의 생각처럼 또 그렇게 빨리 응답이 안 될 때도 있는데,
0: 예,
1: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고 살다 보면, 지나고 보면, 예, 하나님께서 내 생각보다 더 좋은 방법으로,
0: 아멘,
1: 좋은 때에 응답하셨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죠.
0: 아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생각과 그 계획은 우리와는 다르지만 그분의 경륜을 우리는 신뢰하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자, 오늘 기도의 제목 올려주신 많은 분들 함께 기도하고요, 또 주님의 때에 다 응답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제가 믿고 이미 기도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소망의 기도는 이어집니다.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이어질 때 같은 문자번호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기도의 제목들을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소망의 기도, 지금까지 세울산 침례교회 유병곤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1: 예, 감사합니다.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 더운 날씨에 건강하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호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지요.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지친 마음에는 시원한 위로가 불어오겠고 사랑의 햇살은 하루 종일 따뜻하게 비추겠습니다. 은혜가 내릴 확률은 100%, 찬양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풍성하게 흘러넘치겠는데요. 올여름 믿음의 온도는 높이고 걱정의 체감 온도는 낮춰드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올여름 가장 좋은 소식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실로암 복지회에서 8월 창단을 앞두고 실로암 앙상블 단원을 모집합니다. 음악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가득한 분들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모집 분야는 합창 파트와 연주 파트며 연주 파트는 드럼, 어쿠스틱 기타, 색소폰, 바이올린, 첼로, 클라리넷, 플루트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7월 3

31일 금요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8월 창단식 이후 첫 연습이 예정돼 있습니다. 연습은 매주 토요일. 장소는 울산 시각장애인 선교회 쉼터 연습실입니다. 지원 및 자세한 사항은 010-6363-103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예술협회 지원사업 선정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클라리넷 연주회 피리 부는 혜성이와 이상한 나라의 초대가 8월 22일 토요일 저녁 6시 울산중구 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발달장애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연주와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특별 무대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대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부산 수용로교회 청년국 주최로 청년과 청년사역자를 세우는 더플로우 캠프가 열립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부산 수용로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페이지처치 신재웅 목사,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 수용로교회 김배광 목사, 우리는교회 박광리 목사가 나섭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청년과 사역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더플로우 캠프의 등록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 수용로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맑고 순수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멋진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울산시 남구 달동에 있는 최종인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한세로교회와 함께합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 꿉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7월 22일 수요일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사역자와 재정의 부족으로 여름 사역이 어려운 지역의 작은 교회들을 돕기 위해 분당의 한 대형교회가 3천여 명의 성도들을 강원도 동해와 삼척으로 파송해 다양한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감리교 신학대학교가 어제 전국 100여 개 소규모 교회에 청소년 700여 명을 초청해 전액 무료로 여름 수련회를 개최하고 농어촌과 작은 교회를 위한 교육 지원 사역을 펼쳤습니다.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대전 동지방 소속 5개 작은 교회가 연합해 다음 세대를 위한 맞춤형 성경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세계선교학회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0: 제16차 학술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한국인 학자 32명이 대거 논문 발표자로 참여하며 한국 선교학의 글로벌 위상을 높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0.8명에 머물며 인구 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도 고양의 한 성도 부부가 여덟 번째 생명을 잉태해 다자녀 출산에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곧이어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사역자와 재정의 부족으로 여름 사역이 어려운 지역의 작은 교회들을 돕기 위해 분당의 한 대형교회가 3천여 명의 성도들을 강원도 동해와 삼척으로 파송해 다양한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강원극동방송 김혜미 PD가 전합니다.
1: 여름 사역이 한창인 7월 강원도 삼척과 동해 지역교회 56곳에서 특별한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분당 지구촌교회 성도 3천여 명이 함께하는 블레싱 동해 삼척사역입니다. 지난 20일부터 시작된 이번 사역은 동해 삼척지역교회의 다양한 필요에 따라 임의용봉사, 의료봉사, 여름성경학교 사역 등 팀별로 나눠 진행되고 있습니다. 21일 화요일에는 동해 삼척지역 목회자들을 위한 1일 목회자 부부 세미나도 개최되었는데요. 강사로 나선 지구촌교회 이동원 원로 목사의 말입니다.
2: 복음화율이 낮을수록 교회나 목사님들이 이렇게 낙심해 있고 지쳐 있는데 한번 하고 나면 힘을 얻어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고 또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한 전도의 의욕도 고취되고 그래서 이번에도 그러한 계기가 삼척과 동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갖고
1: 블레싱 동해 삼척 집회의 지역 총괄을 담당한 삼척시 기독연합회 회장 고진용 목사는 지구촌 교회 성도들의 방문은 단순한 일회성 행사가 아닌 교회의 부흥을 다짐하는 시간이었다고 말합니다.
3: 무언가를 새롭게 도전한다? 이게 쉽지 않은데 이렇게 서울에 있는 대형교회가 와서 지원해주고 함께해주고 이렇게 보태주면 이 자체가 목회사에게 다시금 터닝포인트가 됐어요. 아, 다시금 해보자. 다시금 이 복음을 가지고 또 나가서 우리가 이 지역을 좀 섬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또 다른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1: 한편 오늘 저녁 7시 30분 삼척 실내체육관에서는 지역 성도와 전도 대상자 3천여 명을 초청해 함께하는 대형 집회가 예정돼 있으며 블레싱 동해 삼척 사역은 오는 25일 토요일에 모든 일정이 마무리됩니다. FEBC 뉴스 김혜미입니다.
0: 감리교 신학대학교가 어제 전국 100여 개 소규모 교회에 청소년 700여 명을 초청해 전액 무료로 여름 수련회를 개최하고 농어촌과 작은 교회를 위한 교육 지원 사역을 펼쳤습니다. 감신대는 서대문 캠퍼스에서 제3회 MTU 유스 캠프를 열고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자체 수련회를 진행하기 어려운 미자립 교회의 중고등학생과 인솔 교사 등 800여 명에게 예배와 캠퍼스 투어, 문화 공연 프로그램을 제공했습니다. 유경동 총장은 개회 예배에서 참된 빛이신 예수님을 닮아 세상에 착한 행실로 살아갈 것을 당부했으며 저녁 집회 강사로 나선 김상인 목사는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부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감리교회들의 후원과 학교 발전 기금으로 운영된 이번 캠프는 신학생과 교수진이 직접 스태프로 참여해 교가와 지역을 초월한 신앙 성장을 지원했습니다.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대전 동지방 소속 5개 작은 교회가 연합해 다음 세대를 위한 맞춤형 성경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기성 대전 동지방 작은 교회 연합은 지난 17일부터 이틀 동안 대전 시온선결교회에서 금산 예담교회와 추동교회 등 5개 교회가 참여한 가운데 제2회 구약성경으로 떠나는 홀리바이블 탐험대를 열었습니다. 참가 학생들은 구약 성경의 구원 역사를 다룬 스토리텔링과 상담, 보드게임 등 눈높이 맞춤형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며 설문규 목사와 윤석종 목사 등 현장 교역자들은 개회 전형 예배를 통해 참된 회개와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교계 관계자들은 이번 캠프가 개별 교회가 겪는 교사와 예산 부족의 한계를 극복하고 학생 맞춤형 밀착 돌봄과 신앙적 도전을 이끌어내는 모델이 될 수 있다고

0: 고 평가했습니다. 세계 선교학회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제16차 학술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한국인 학자 32명이 대거 논문 발표자로 참여하며 한국 선교학의 글로벌 위상을 높였습니다. 세계 선교학회는 지난 17일부터 닷새 일정으로 남아공 프리토리아 유니사대에서 선교 안에서 함께 걸어가기를 주제로 한 학술대회를 진행 중입니다. 어제 현지 발표에서는 한국 학자 32명이 K-POP 세계관에 대한 기독교적 대응과 아시아적 관점의 성경 재해석 등 10개 분과에서 논문을 선보였습니다. 세계선교학회 회장인 박보경 장로회 신학대 교수는 한국 얌 스펠로우십의 학술 지원을 통해 지금까지 5개 국제학술대회에서 100편이 넘는 한국 학자들의 논문 발표를 이끌어내며 차세대 선교학자 양성에 앞장서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0.8명에 머물며 인구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고양의 한 성도 부부가 8번째 생명을 잉태해 다자녀 출산에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고양 제자광성교회 백승열 임소희 집사 부부는 오는 12월 출산 예정인 8째를 포함해 삼남오녀의 대가족을 이루게 됐으며 신앙적 확신과 공동체의 기도로 다자녀 출산의 기쁨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제자광성교회는 첫째 100만 원부터 넷째 이상 최대 2천만 원의 출산 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가동하며 다자녀 가정을 실질적으로 후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지역사회에서 다자녀의 축복을 확장하는 교계의 실천이 계속해서 기대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울산 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후에 접어들면서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34도로 예상되는 등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온열 질환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외출 시에는 양산이나 모자 등을 착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울산 지역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고, 초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을 나타내겠습니다. 현재 울산 지역 기온 32도, 습도는 56%입니다. 지금까지 극동방송 교계뉴스 김아은이었습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FABC.
1: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폭염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중 최고 기온이 33도씨 이상일 때를 폭염이라고 하며, 국내에서는 최고 기온이 33도씨 이상이며 이틀 이상 지속될 때는 주의보, 35도씨 이상으로 이틀 이상 지속될 때는 경보를 발령하고 있습니다. 폭염 발생 시 야외 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외출에 꼭 필요한 경우에는 챙이 넓은 모자와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물병을 휴대해 가능한 물을 많이 마시도록 합니다. 냉방이 되지 않는 실내는 햇볕을 가리고 맞바람이 불도록 환기를 합니다. 창문이 닫힌 자동차 안에는 노약자나 어린이를 홀로 남겨두지 않습니다.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근육 경련 등의 증세가 나타날 경우 즉시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 휴식을 취합니다. 폭염에 대비해 여름철에는 관련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무더위에 필요한 용품을 준비하며 행동 요령을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폭염 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심심해. 아, 무슨 신나는 일 없을까?
1: 너 아직도 모르니? 힘찬 찬양이 퍼포스처럼 마구 쏟아지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0: 아, 그래? 그게 무슨 방송인데?
1: 바로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2: 힘찬 찬양으로 우리 마음이 설레는 시간, 신나는 찬양으로 생기가 샘솟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김현주입니다.

이 시간에는 에너지 넘치는 찬양들만 엄선해서 들려드립니다. 템포가 느리거나 잔잔한 찬양은 선곡하지 않아요. 오직 신나고 힘찬 찬양들로만 채워지는 활력 넘치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오늘 이 시간 전해드리는 찬양들을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기쁨, 그리고 삶의 소망이 한가득 충전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도 다같이 힘차게 즐겁게 가보자고요. Let's go!

직접 충전의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꾸벅꾸벅 졸고 계신 분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템포를 조금 더 올려볼까 합니다. 여러분 중간에 지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힘찬 찬양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찬양하자고요.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힘찬 찬양으로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남은 하루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을 통해 힘차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의 비타민 주타민 김현주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힘찬 하루 보내세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청취자 수기 공모전이 열립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곁에는 극동방송과 함께했던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힘들었던 어느 날 들려온 찬양 한 곡, 포기하고 싶던 순간 들려온 말씀 한 구절, 라디오를 켜고 함께 드렸던 기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까지. 어쩌면 나에게는 평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받은 은혜와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놀라운 이야기들을 마음껏 나눠주세요. 수상작은 70주년 기념 수기집 단행본으로 출간되는 특별한 기회와 함께 최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접수는 7월 24일까지이며 분량은 A4 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문자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70년 동안 전파를 타고 흘러온 하나님의 은혜,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0: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1: 아이 시원해.
2: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우상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방어진제일교회 최영민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세요. 방어진제일교회 최영민 목사입니다. 사람들은 보면 행복하고 싶어합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하고 싶으시죠? 만약에 이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하신다면 병원 가보셔야 될 것 같아요. 깊이 마음이 병든 확률이 있으니까요. 보니까 우리나라 출산율이 작년에 0.73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명당 한 명도 안 나는 거죠. 한 가정당. 왜 안 나올까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사회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이유가 있겠지만 행복하지 않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근원은. 내가 행복하지 않고 살기 힘든데 아이 낳아봐야 더 힘들고 그 아이도 행복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아이를 낳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길거리 걸어다니다가 무심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다들 무표정입니다. 아니 어두운 분들이 많습니다. 애들은 막 깔깔대고 웃고 다니는데 어른들은 온갖 근심이 다 담긴 얼굴입니다. 그래서 아, 다 행복하길 원할 텐데 행복하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는 합니다. 다들 행복해지기 위해 나름 애를 씁니다. 쾌락, 명예, 뭐 권력, 돈, 특히 돈이 중요하잖아요. 돈. 이런 곳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이 아버지와 두 아들의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탕자의 비유로도 유명하죠. 둘째가 그 아버지의 유산을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미리 챙겨서 먼 나라로 떠납니다. 이건 그 당시로 따지면 아버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할 수 없는 짓인데 그 짓을 합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로 가면 자유로울 거라고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먼 나라 가서 그 재산을 써요. 소위 돈 쓰는 재미로 삽니다. 쾌락을 누리면 행복하라고 생각을 한 거죠. 사업을 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돈 더 많이 모으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허랑방탕하여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술, 여자, 도박 뭐 즐길 수 있는 건 다 즐긴 거죠. 아버지만 떠나 있으면 그 돈으로 즐기며 쾌락을 추구하며 멋진 인생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보면 요즘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쾌락, 명예, 권력, 특별히 돈. 여러분 상업 광고 보면 이런 거 있으면 행복해질 거라고 계속 광고하잖아요. 또 가만히 또 곰곰이 생각하면 아예 뭐 필요 없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없어서는 안 됩니다. 다들 쾌락 어느 정도 필요하잖아요. 즐거움 먹는 즐거움 아, 식도락 얼마나 좋습니까. 성적인 쾌락도 마찬가지고 다 필요합니다. 근데 그걸 과도하게 쾌락을 추구하다 보면 오히려 자기를 파괴하고 남도 망가뜨립니다. 아버지를 떠난 아들이 그랬죠. 허랑방탕 극도로 쾌락을 추구했습니다. 그 결국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남은 것은 궁핍뿐이었습니다. 몸과 영혼이 다 망가졌다는 표현입니다. 명예 권력도 마찬가지 같아요. 명예 이제 남에게 인정받는 거 아닙니까? 좋죠. 행복하죠. 그런데 명예를 얻으면 진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물론 약간 도움은 될 것 같아요. 사람의 평가 잘한다고 하면 좋으니까. 그런데 언제나 사람의 평가는 불완전합니다. 그 평가가 늘 바뀝니다. 금방 곤두박질 치기도 합니다. 막 좋았다가 금방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우리 기사로 많이 보지 않습니까? 명예도 참 행복을 주지는 못합니다. 권력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권력을 정의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조정되지 않을 정도의 힘이라고 말할 수 있을 듯합니다. 더 높아지고 더 많은 힘을 가지면 안전하게 느껴지고 더 자신감도 막 생기고 그래서 권력

권력을 가지면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진짜 그럴까요? 권력자는 더 불안함을 느낍니다. 북한의 김정은이나 러시아 푸틴만 봐도 늘 숨어 다니지 않습니까? 암살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권력자일수록 또 인격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 권력도 최고 정점자들을 보면 그렇게 온전한 행복을 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돈은 뭐 어때요? 돈.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최고죠. 머니머니 해도 돈이 최고 아닙니까? 머니가 최고죠. 재산 있으면 쾌락도 명예도 권력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떠난 아들이 챙겨간 게 돈이었죠. 재물을 다 모아서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그 돈으로 쾌락을 샀습니다. 오늘날 이 돈이 강력한 신이 되어 있죠. 아파트 평수 몇 평이고 어떤 차를 타고 명품 들면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광고도 온통 그런 광고죠. 물론 돈 필요합니다. 찢어지게 가난하면 자유가 없어지거든요. 돈 필요합니다. 먹고 살 걱정에 아무것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당장 돈 없으면 못 먹잖아요. 못 입고 시쳇말로 움직이면 돈이에요. 돈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돈이 편리를 주긴 하지만 참된 행복을 100% 완전히 보장하는 건 아닙니다. 돈이 참된 행복을 보장한다면 뭐 기사에서 종종 뜨잖아요. 어쩌다가 재벌이 자살하고 뭐 연예인들 자살하고 목숨 끊고 이런 일은 없어야겠죠. 우리가 종종 그런 기사를 접합니다. 그러니 돈이 필요하지만 온전한 행복을 보장하지는 못합니다. 그럼 궁금해지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 제가 생각하건대 누군가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으면 그때 행복을 누려요. 느낍니다. 연애할 때 생각해보시면 돼요. 연애할 때. 그건 자녀들 이렇게 연애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표정이 다릅니다. 한참 사랑에 빠진 28 청춘 그 대학생 청년들이 막 썩을 표정하고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좋아 죽어요. 아드레날린이 과다분비입니다. 얼굴에 막 빛이 나고. 왜 그럴까요?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났다고 착각해서 그래요. 착각해서. 그 착각이 지속되는 동안은 행복해요. 세상은 다 아진 것 같아요. 근데 영원히 뜨거울 것 같았던 그 사랑도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시들해집니다. 그때 이제 깨는 거죠. 아니구나. 어머니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조건적인 사랑에 가까운 사랑입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이유는 무조건적인 그 사랑을 준 엄마가 있기 때문이고, 아이들만 행복합니까? 거꾸로 엄마도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무조건적으로 아이들이 엄마를 사랑하고 파고들지 않습니까? 그 품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집 나간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의 재산을 다 날려요. 비참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집을 떠올려요. 그때야. 아버지의 집으로 가자. 아들이 아니라 날 종으로 써달라고 하자. 이게 아들의 계획이었습니다. 거짓골로 집으로 돌아오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알아봅니다. 멀리서. 그리고 그 어르신이 채통없이 막 뜁니다. 냅다 뛰어와서 냄새나는 그 노숙자 아들을 와락 끌어안습니다. 아들의 입에서 말이 나와요. 아버지, 아버지, 저를 이제 종으로 말을 다 하기도 전에 그 말을 끊고 가서 씻기고 내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내가 잃었던 아들을 찾았다. 잔치를 열어라. 송아지 잡고 동네 잔치 열자. 아들이 동네 유지인 아버지 배신하고 가문의 먹칠을 하고 재산 팔아서 떠났는데 아버지는 그 모든 수치를 자신이 감당하고 아들 다시 껴안고 회복시킵니다. 말 그대로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이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 복음, 가장 좋은 소식, 예수님의 가르침의 정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생명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사랑밖에 없습니다. 남녀의 사랑으로 생명이 탄생하듯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이 우주가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고 싶어 합니다. 모든 수치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습니다. 여전히 집 나간 아들처럼 쾌락, 명예, 권력, 돈에서 행복을 찾겠다고 아버지를 떠나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에게 거기서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없다고,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을 알고 아버지께, 하나님께 돌아올 때, 십자가에 모든 걸 주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만날 때만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배 아파 난 아들을, 아이를 무조건 사랑하는 엄마처럼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아버지 품으로 다시 파고들기만 하면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비루한 우리 인생을 품어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무조건적인 사랑을 내가 받고 있구나를 깨달을 수 있고 진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고 싶어 하시는 그분. 그분의 사랑을 당신이 꼭 받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보길 원하시는 분, 진정한 행복을 누리길 원하시는 분, 예수님에 대해 알고 싶으신 분은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예수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신청서를 보내드립니다. 신청서에 간략한 인적 사항을 적어주시면 저희가 예수님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온전히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예수라고 문자 메시지 보내주세요. 진정한 행복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쉼을 얻고 비전을 발견하고 증거의 응답을 얻는 거룩한 터전. 부전기도원의 새 이름 세계로 기도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쉼을 얻고 비전을 발견하고 증거의 응답을 얻는 거룩한 터전 부전기도원의 새 이름 세계로 기도원과 함께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해피데이 7월 22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북한에서는 주기적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체제 교육을 하고 있죠. 이번에 함경도 청진에서 이 교육을 앞두고는 쌀과 술, 담배를 준비해오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교육기관을 유지하고자 하는 명목으로 가져오라고 했다죠. 이렇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경우가 북한에서는 참 흔한 풍경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주민들의 필요보다 체제를 위한 일에 앞서는 북한 땅, 자유를 제약받고 목숨 걸고 복음을 받아야 하는 곳, 북한을 위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두려움이 아닌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다음 세대가 자유와 진리 가운데 자랄 수 있도록. 오늘도 그렇게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복음 통일의 시작임을 기억하면서요.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인 생방송 오해피데이. 여러분의 출석 인사, 기도의 한 줄 기다리면서 출발해 볼게요.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북한의 참 자유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라는 한 줄도 좋고요. 복음 통일을 위해서 저도 함께 기도합니다라는 소망의 한 줄도 좋습니다.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그리고 여러분 어디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여러분 계신 지역까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세요. 어디서 무엇 하며 듣고 계신지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고요. 우물정 1069번 함께 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엠프렌즈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첫 찬송으로 올려드리면서 여러분의 출석 인사 샵 1069번으로 기다립니다.

언젠가 남과 북의 어린이들이 오늘의 첫 찬송처럼 함께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할 그날이 머자는 줄 믿습니다. 그런 소망의 한 줄도, 그리고 여러분 어디에서 방송을 듣고 계신지 우물정 1069번으로 출석 인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아직 식사를 안 하신 분들이 꽤 계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의정부에서 점심 식사 준비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함께 기도합니다라고 남겨주셨고요. 북한의 진정한 자유, 복음이 곳곳에 속히 들어가기를 기도합니다. 여기는 은평구 역촌동의 가정집이에요. 50대 가정주부고요. 매일 잘 듣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7899님 반갑습니다. 와, 매일같이 이렇게 들어주셨는데 제가 선물을 보내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7899님께 저희가 오늘의 출석인사 선물을 보내드리고요. 응암동에서 오신 또 한 분이 계세요. 응암동엔 비가 계속 오다 말다 하네요 하셨어요. 우리 빗길 다들 조심하시고요. 이런 날씨에 감기 꼭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울산입니다. 새싹회원이세요. 6016님 반갑습니다. 오늘 남편 생일이라 장보고 왔어요. 등갈비 김치찜 해주려고요. 우리는 잘 먹고 있지만 북한 동포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참 편치 않습니다. 아, 이렇게 저희가 먼저 북한 동포들을 향한 마음, 그리고 그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먼저 아는 것이 그 첫 번째 단계인 것 같아요. 이 마음 다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에서 북한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디오가 고장나서 며칠 동안 극동방송 못 듣다가 오늘 새로 구입한 라디오로 흘러나오는 극동방송 들으니 힘이 절로 납니다. 7907님 오랜만에 오셨나봐요. 며칠 만에. 인천에서 부침개도 하고 콩잎 김치도 담고 있어요. 북한의 저 정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지기를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와, 감사합니다. 지금 그 요리하시는 사진까지 보내주셨는데 너무 먹음직스럽게 또 사진 찍어주셨어요. 우리 라디오가 고장날 때는 지금 갖고 계신 그 휴대폰으로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다운받으시면 정말 깨끗한 음질로 함께 들으실 수 있어요. 여름방학 맞이해서 기도원 갔다가 은혜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자동차 라디오에서 듣는 16살 여학생입니다. 북한의 자유와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면서 북한을 위해서 그 은혜를 전합시다. 당찬 포부와도 같아요. 함께 전하고자 먼저 결단하고 전합시다라는 이 표현이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방학 기간이라 그런지 10대 분들도 매일같이 또 찾아와 주시는 것 같은데 8275님께 감사와도 그 결단의 응원차 우리 출석인사 선물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컨디션이 너무 안 좋지만 우리 어린아이들과 은혜로운 성경학교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도 한 분이 남겨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몸속에 세포 하나하나 다 만지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오늘의 출석 인사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오해피데이 끝나는 시간까지 여러분 북한을 위한 기도의 한 줄도 좋고요. 소망의 한 줄도 좋고요. 어디서 방송을 무엇 하며 듣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축하 사연이나 신청 찬송 있으시면은 함께 보내주세요. 우물정 1069번 문자.

문자로 기다리고 있고요. 오늘의 통일을 배워가는 시간까지 서머 스페셜을 특별히 만나보는 북한 상식 퀴즈까지 찬양 후에 이어집니다.

썸머 스페셜에 만나보는 오늘의 통일 배우기. 북한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 통일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며 우리가 먼저 바로 알고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통일과 북한에 대한 상식 퀴즈로 이 시간 함께 하고 있는데요. 하루에 우리의 그 남과 북의 벌어진 마음의 거리를 한 뼘 한 뼘 두 가지의 상식으로 두 뼘씩 좁혀가고 있죠.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상식 퀴즈는 여러분 모두 일정 나이가 지나면 발급되는 신분증을 다들 갖고 계시죠. 북한에서도 이 신분증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이 무언가를 갖고 있는데요. 특별히 그 가운데 평양의 거주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만 별도의 무언가를 발급한다고 합니다. 평양시에 거주하는 17세 이상의 공민에게 이 증을 준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평양에서 태어난 주민분들은 당연히 또 받겠죠. 거기서 계속해서 가족

있으니까 계속 살아갈 거니까요. 평양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포함해서 평양에서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들에게 이거를 발급해 준다고 해요. 보통 지방에서 엘리트들이 우리 김일성 종합대학이나 이렇게 평양에 있는 대학을 가거나 직장을 구한 경우 평양에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그런 극소수의 경우에만 갖기도 하는데 이때 주는 무언가가 있는데 이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공민증, 2번 출생증, 3번 시민증. 공민증, 출생증, 시민증 가운데 평양에서 거주할 수 있는 사람들이 17세 이상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배급증. 아, 배급은 모두가 받아야 되는 법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있는데 맞아요. 4446님. 보기가 있었네요. 공민증과 출생증과 시민증 가운데 조금 어렵죠. 다 좀 생소한 표현일 거예요. 근데 우리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이라면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놀라는 게 찬송가를 듣다 보면 찬송가의 멜로디가 북한에서 수령을 찬양하는 노래들의 멜로디와 너무 비슷해서 놀란다고 하고요. 두 번째 또 놀라는 건 성경의 십계명을 따서 북한 당을 위한 지침을 10가지를 만들어서 외우게 해서 거기에서 놀란다고 하고요. 그리고 오늘의 이 정답도 와 이거를 저도 처음 봤을 때 이것까지 따라한 건가 싶더라고요. 성경에서 나오는 성경에서는 요 로마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그 시민들에게 줬던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게 있죠. 이 단어를 가지고 착안했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 정도면 힌트가 됐을까요? 평양에서 거주할 수 있는 주민들이 갖고 있는 공민증, 출생증, 시민증 가운데 하나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참 성경에 있는 걸 많이 따라하는 듯한 북한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아, 요 단어도 참 그런 면에선 익숙한 것 같아요.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샵 1069번 정답을 기다리면서 오늘의 신청 찬송 함께합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홍지승 씨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함께 찬양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상식 퀴즈가 북한에서 평양에서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17살 이상의 우리 주민들에게 주는 어떤 증서가 있다고 해요. 이 증서가 무엇일지 1번이 공민증, 2번이 출생증, 3번이 시민증인데요. 388 군님이 공민증의 악센트를 주시는군요 라고 해주셨는데 진짜 섬세한 분이세요. 근데 저는 제가 악센트를 둔지도 몰랐어요. 아마 첫 보기를 들여서 저도 모르게 악센트가 나온 것 같아요. 3377님 선물 받고 싶습니다 하셨는데 정답을 보내셨을까요? 우물정 1069번으로 공민증, 출생증, 시민증 가운데 정답을 조금만 더 기다려볼게요. 북한의 주체 사상이 참 심각하네요. 차 안에서 청취하면서 북한 선교를 위해서 생각하며 기도해보게 됩니다. 6413님 문자를 주셨습니다. 저는 경기도 시민입니다 하시면서 0132님 경기도에서 찾아와 주셔서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은 서울 시민이에요. 우리 북한 주민들이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갖는 그날을 위해서 기도하며 오늘 함께 참여해주세요.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을 기다려보면서요. 너무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 1982님의 문자를 나누면서 정답을 기다려볼게요. 바울도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죠.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 봄의 꽃향기와 우리 세 분이 신청해주신 찬양입니다. 은혜 함께 할게요.

신청 찬송 은혜 송경민 씨의 앨범 가운데 함께 찬성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상식 퀴즈가 북한 평양에서는 지방과 또 다른 신분증을 하나 더 가지고 있는데 이 신분증의 이름은 이라는 문제였어요. 평양에서 태어난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평양에 거주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이것의 이름은 정답 3번 시민증입니다. 저는 하늘나라의 시민이에요 하시면서 참여해 주셨던 우리 청취자분도 계시고요. 정답 공민증 아닌가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었죠 하시면서 이게 제 힌트였는데 우리 성경 속에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현재 대한민국 서울 시민이고 천국의 시민입니다. 아마 이 4714님은 좀 뭔가를 정말 알고 계셔서 이렇게 보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공민증을 보내주신 분들이 많은데 공민증도 실제로 있거든요. 북한에서는 17세 이상이 되면 모두가,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이 공민증을 받습니다. 우리가 받는 주민등록증이랑 비슷한 역할을 해서 아마 북한 뉴스를 좀 보신 분들은 공민증이란 단어가 익숙하실 거예요. 근데 평양에 거주할 수 있는 사람들만 받는 시민증은 저도 처음에 좀 생소했는데 평양 시민증을 따로 준다고 해요. 그래서 한 탈북민의 증언에 따르면 이 평양 시민증을 갖는 사람들은 우리가 딱 생각하기에도 그렇죠. 지방의 주민보다 배급이나 교육이나 의료나 주거에서 더 좋은 대우를 받는다라는 이미지가 있다고 합니다. 아마 북한이 처음 이렇게 체제를 구축할 때 그 지도자의 가족이 기독교 집안이었잖아요. 그래서 찬송가의 멜로디도 따르고 십계명도 따르고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로마의 시민권도 함께 차가 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그래도 저는, 정답자를 물론 더 많이 뽑겠지만, 오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도, 이런 소망의 한 줄을 남겨주신 분들도 드리고 싶어요. 4714님도 함께 드리고요. 북한 선교는 우리의 숙제인 듯 합니다. 저도 선물 받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정답 시민권 보내주신 2310님도 함께 보내드리고요. 이 시간이면 퇴근하면서 항상 듣는데 출석할 줄 몰라서 오늘 해봅니다. 3325님, 새싹회원이신데 반갑습니다. 용기 내어 휴대폰을 들고 우물정 1069번을 찍고 문자 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저희가 상식 퀴즈 두 번째 퀴즈까지 남아있으니까요. 잠시 후에 함께 참여해 주세요. 시민증 딱세 글자 보내주셨지만 오늘 처음 찾아와 주신 우리 6984님도 선물을 보내드리고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지요. 정답 시민권입니다. 맞아요.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갖고 있잖아요. 북한에서는 아마 평양 시민권이 선망의 대상일 텐데, 하늘나라 시민권만을 바라보는 북한 주민들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약속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몇분더 선정해서 나중에 한꺼번에 더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릴게요. 우물정 1069번으로 당첨자 선정은 잠시 후에 함께 하도록 하고요. 오늘의 두 번째 상식 이어갈게요. 이렇게 평양 시민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평양에서 거주하면서도 지방과 달리 큰 차이점 중 하나가 바로 평양에 있는 교회를 볼수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아주 소수의 인원은 교회에 오갈 수가 있겠죠.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북한에도 교회가 있다라는 말을. 그래서 오늘의 두 번째 상식 퀴즈는 공식적으로 알려진 지금 북한에 있는 교회 가운데 이 평양에 있는 교회 이름은 무엇일까요? 북한에서 내세우는 공식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물론 그에 대한 물음이 많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하는 부분임은 명확하죠. 우리가 두고 기도해야 할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평양에 있는 교회의 이름은 우물정 1069번으로 오늘은 주관식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어요. 짧은 글 50원, 긴글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함께해 주세요. 오늘 정답을 보내주실 때 정말 이곳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을 그리면서 그 그림을 그 청사진을 함께 그려보면서 참여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물정 1069번으로 짧은 글 50원, 긴글 100원의 문자 용료로 함께 해주세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 들어오시는 분들은 로그인하시면 무료로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교회가 참고로 두 곳인데, 한 곳만 적어주셔도 오늘 함께 선물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수교회, 수영로교회, 청사진교회 많이 나왔는데, 지금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교회의 이름.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이 찬송 함께 하면서 여러분 정답 기다립니다.

찬양교회, 천국교회, 장대현교회, 평양교회 정말 많은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통일될 때 그곳에 세워질 무수한 교회의 이름들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상식 퀴즈,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알려져 있는 우리가 품고 기도해야 할 교회의 이름, 우물정 1069번으로 기다리고 있는데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로 함께해 주시길 바라면서 정답을 보내실 수 있는 시간을 2분 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답 이렇게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선정 통해서 드리는 선물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게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믿음의 기업 JMB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끼 제품과 건강회복을 돕는 월동 무우차,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청정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자연식품에서 제주청차세트,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처리다육이에서 다육이를,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 세트,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곰취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정답은 공식적으로 알려져 있는 북한의 교회 가운데 평양에 있는 이 교회 두 곳의 이름은 일단 장대현 교회라고 보내주신 분들이 꽤 계신데 평양 대부흥운동의 중심지여서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곳은 분단 이후에 폐쇄됐습니다. 지금 있는 두 교회는 봉수교회와 칠골교회인데요. 간증 들으면서, 우리 극동방송의 간증을 들으면서 칠곡교회를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라고 4714님, 이분은 어떻게 선물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저희가 얼마 전에 나누었던 이야기 중에서 평양이 고향인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제목일 수도 있잖아요. 그곳에서 또 무수하게 일어날 교회들 가운데 하늘나라 교회도 있을 수 있겠죠. 제1교회인 것 같아요 하신 분도 계세요. 제1교회를 세우겠다라고 계획했던 이야기가 있지만 공식적으로 발표된 바는 아니고요. 그래서 오늘 이 봉수교회와 칠골교회 3225님의 문자처럼 이 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겠어요 라는 마음을 모두가 함께 품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의 지하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기는 속초입니다. 해주셨던 7236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누었던 이 교회 가운데 우리 누구를 위해 기도할 때도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하잖아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때 봉수교회, 칠골교회를 두고 그곳에서 언젠가 우리가 주님을 참된 예배자로 바로삼아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성령의 역사가 그곳 가운데도 임하실 줄을 믿습니다. 라는 아까 보내주셨던 기도의 한 줄 한 줄처럼 오늘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해주시기를 약속해 주세요.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그 예배가 봉수교회, 칠골교회에서 언젠가 우리가 함께 드려지는 예배가 될 줄 믿으면서 오늘의 OFD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당첨자분들은 제가 따로 연락드릴게요.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더 행복하세요. 북녘땅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0: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1: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실로암 복지회에서 8월 창단을 앞두고 실로암 앙상블 단원을 모집합니다. 음악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가득한 분들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모집 분야는 합창 파트와 연주 파트며 연주 파트는 드럼, 어쿠스틱 기타, 색소폰, 바이올린, 첼로, 클라리넷, 플루트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7월 31일 금요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8월 창단식 이후 첫 연습이 예정돼 있습니다. 연습은 매주 토요일. 장소는 울산 시각장애인 선교회 쉼터 연습실입니다. 지원 및 자세한 사항은 010-6363-103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예술협회 지원사업 선정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클라리넷 연주회 피리 부는 혜성이와 이상한 나라의 초대가 8월 22일 토요일 저녁 6시 울산중구 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발달장애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연주와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특별 무대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대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부산 수용로교회 청년국 주최로 청년과 청년사역자를 세우는 더플로우 캠프가 열립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부산 수용로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페이지처치 신재웅 목사,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 수용로교회 김배광 목사, 우리는교회 박광리 목사가 나섭니다.

교회를 섬기는 청년과 사역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더 플로우 캠프의 등록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 수용로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맑고 순수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멋진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길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지요.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구원,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환경오염물질을 환경친화물질로 전환시키는 친환경기업 보혈의 은혜로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성기업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환경 오염 물질을 환경 친화 물질로 전환시키는 친환경 기업. 보혈의 은혜로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성 기업과 함께 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매주 이 시간에는 울산 삼산교회 배석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8장 9절 말씀을 본문으로 약자의 편에 서서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전남 나주의 한 가정집으로 택배 상자 하나가 배달이 됐습니다. 택배 상자 안에는 끔찍하게도 비닐에 싼 죽은 태아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쪽지 하나가 들어가 있었는데 저를 대신하여 이 아이를 좋은 곳으로 보내주세요 라는 글이 적힌 쪽지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택배를 받은 사람은 너무 놀라서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사건은 여러 매체를 통해서 대서특필이 됐습니다. 이 사건을 전해들은 사람들은 다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 끔찍한 택배를 그 사람에게 보냈는가? 왜 보냈는가? 원한 때문인가? 협박인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상황에서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는 참으로 뜻밖이었고 또 생각보다 참혹했고 슬펐습니다. 범인은 30대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여성은 택배를 받은 사람의 딸이었습니다. 태아는 택배를 붙이기 바로 며칠 전에 택배를 받은 사람의 딸이 낳은 아기였습니다. 이 30대 여성은 자기 혼자 아이를 낳고 그리고 그 아이를 죽인 다음에 택배에 그 시체를 넣어서 저를 대신하여 이 아이를 좋은 곳으로 보내주세요 라는 메모를 적어서 자기 친엄마에게 보낸 것입니다. 이 딸은 집을 나가서 오랫동안 친엄마와 연락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배경을 조사하던 경찰은 이 모든 사건의 밑바닥에 극심한 생활고가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이 여인은 만삭이 될 때까지도 식당에서 일을 했지만 3평, 4평 남짓 되는 고시텔에서 살았고 월세 25만 원도 내지 못해서 돈을 빌리러 다녀야 되는 그런 형편이었다고 합니다. 겨울 동안을 지나면서 임신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난방비를 낼 수가 없어서 냉방에 추위에 떨어야 했고 핸드폰 요금도 내지 못해서 착신이 금지된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있었는데

네, 사실상 헤어진 상태였고 아이를 임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보호는 전혀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이혼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 혜택이나 한부모 지원제도 혜택은 전혀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여자는 경찰에 긴급 체포되었는데 긴급 체포가 될 때에도 포장마차에서 일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체포된 여성은 자기가 혼자 아이를 낳았고 그리고 그 아이를 죽였습니다. 아마 월세도 난방비도 내지 못하는 자기 형편을 생각했을 때이 아이는 도무지 자기가 키울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아이를 죽이고 난 다음에 이 아이의 시체를 스스로 수습할 수가 없어서 그것을 부탁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연락을 끌었던 어머니에게 택배 상자에 아이를 넣어서 보냈다는 겁니다. 조사 결과 이 여성은 지적장애 판정은 받지는 않았지만 보통 사람들보다 의사 판단 능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이 여자는 아이에게 미안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 사회복지의 도움을 받아야 했지만 이 여인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전혀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사건은 수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생각할수록 참 참혹하고 이제 어이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생각할 때참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약자들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대하시는가 하는 말씀들이 여러 부분에 반복하여서 나오고 있습니다. 잠언 22장 2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여기서 약자라고 한다면 신체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심리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을 부르는 것일 겁니다. 또이 말씀에서 성문이라고 하면 그때 당시에 중요한 경제 활동이나 혹은 사법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성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잠언 22장 22절의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면 경제적인 측면에서나 혹은 사법적인 측면에서 모든 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에 처한 약자들을 고통스럽게 하지 말고 도리어 그들은 보호하고 변호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잠언 22장 23절의 말씀은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은 약자를 향한 긍휼의 마음을 품으실 뿐만 아니라 약자 편에 서 계시는 분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 약자를 압제하거나 탈취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약자 편에 서서 그들과 싸우신다는 의미입니다. 약자들을 대신해서 싸워주시고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한번 깊이 해 보시면서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고 그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잠언 22장 22절 23절의 말씀에 묘사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그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과는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고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고 여러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 어떤 기관, 어떤 그 단체보다도 하나님의 사상과 뜻을 이 땅에 구현해내는, 밝히 구현해내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방금 읽었던 잠언 22장 말씀을 우리가 읽어볼 때에 우리의 현재의 모습은 어떠한가 하는 것을 잘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어떤 전문가들은 한국 교회가 이제 더 이상 가난하지 않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을 제대로 돌볼 수 없다 이렇게 진단하기도 합니다. 한국 교회는 80년, 90년대 이렇게 지나면서 가난했던 시절을 뛰어넘어서 빠른 속도로 중산층화되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큰 은혜였습니다.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놓지 않았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그 신앙생활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큰 복을 부어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 전체가 중산층화되고 교회의 의사결정이 돈이 있고 또 권력이 있는 상위계층의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위임되고 넘어가게 되고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이 몇몇 소수의 이기적인 생각들로 인해서 결정되어지는 모습들이 한국교회 여러 교회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과연 교회가 이제 더 이상 가난하지 않은데
가난한 사람들을 편들 수 있겠느냐 하는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

0: 부분들이 있다 하는 겁니다.
1: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 문제, 그래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소위 가난이라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 가난과 또 권력의 불평등 이런 문제들은 결국 어디로부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냐면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다른 말로 하면 소득의 불균형이 심해지면서 생겨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득의 불균형, 이 문제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 그리고 이것은 점점 더 증대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소득 불균형이 커진다는 것이 무슨 것을, 뭐를 의미하느냐라고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매일 만삭의 몸으로 쇠가 빠지도록 계속 일을 해도 집도 3평, 4평 되는 고시텔에 살아야 하고 고시텔에 살기 위한 월세도 내기 힘들고 또 난방비도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그 어려운 현실에서 조금 더 벗어나오지 못하게 될 것이고 또 그 가난은 또 다른 가난으로 계속 대물림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 소득 불균형이 증대되고 고착화되고 구조화되고 있다는 말의 현실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응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냥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당면한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까, 어떻게 준비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마음을 준비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그 예수님이 얼마나 약자와 함께 하시고 그들 곁에 계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유력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고 권력이 있고 돈이 있는 사람들 곁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늘 가난하고 아프고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 곁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세리들, 창녀들, 죄인들, 사회적으로 대목지 못한 인간들이라고 취급받던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를 좋아하셨고 그러면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이 세상을 향할 때에 얼마나 무차별적이고 무조건적이고 무제한적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크기 또 사랑의 넓이, 그 사랑의 깊이를 우리 마음 가운데 담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회를 바라볼 때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여러 수많은 약하고 또 아프고 괴롭고 고통당하는 그런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향해서 얼마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깨닫고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혹 어떤 진짜로 힘들고 괴로운 약자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을 만큼의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누군가를 도와줄 때에는 잘 도와줘야 되고 그 도와줄 때는 분별의 능력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잘못했다가는 그 사람들의 자생력까지 완전히 약화시키는 그런 결과를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여러 사람들을 보시면서 가지는 그 긍휼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두 번째 준비해야 되는 건 뭐냐면 바로 이 나라와 이 사회와 우리 주변의 여러 사람들을 향한 책임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사회가, 이 나라가, 우리 주변이 내 손에 달렸다 하는 자각이 좀 필요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향한 분명한 뜻을 가지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경영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뜻은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이루시지만 그 이루시는 그 통로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직접 그런 일들을 다 행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부득불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셔서 그 사람을 통하여 주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이 땅 가운데 이룰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고 또 어떤 마음과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깨달을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것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에 헌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 손에 붙들린 사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모든 일들의 통로 우리가 되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과연 이 사회와 이 나라에 우리 주변에 희망과 소망이 확실하게 있느냐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자신에게 대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약자들 편에 서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신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들 편에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면서 그 긍휼의 눈빛을 보고 계신다고 한다면 그 눈빛이 바로 우리의 눈빛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건 뭐냐면 바로 전략입니다. 여러분, 전략과 계획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될 대로 돼서 이루어지는 일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은 소극적으로 약자들을 괴롭히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고 아주 적극적으로 그들을 돕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그들을 보호하라고 명령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여러 율법의 말씀들을 통해서 사회의 약자를 보호하는 일이 우리가 이것을 할까 말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명령하심으로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전략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느냐? 첫 번째 우리가 할 건 뭐냐면 우리의 각자의 삶을 나눔의 삶으로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의 그 정의와 공의와 사랑을 구현해내는 삶을 어떻게 하면 살아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깊이 고민하면서 실제로 그것을 만들어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정의와 공의와 사랑을 실현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구현해낸다면 자연스럽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혹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졌을 때에 그 축복과 은혜를 또한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회를 보다 더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영향력을 가진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공동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약자들에게 관심이 많으신지 그들을 돕기를 얼마나 원하시고 그들을 도울 것을 우리에게 얼마나 강력하게 요구하시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합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유학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말씀을 매일 묵상하시는 분들은 아실 테지만 여기서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할 때 이 남은 누구를 말하냐면 양심이 약하고 믿음이 연약해서 시험에 쉽게 드는 그런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그런 연약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바꿔서 이렇게 다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너희들은 너희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지 말고 너희 중에 있는 연약한 자들의 편에 서서 생각하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 있는 소외된 사람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 혹은 방황하는 사람들, 아니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오해가 가득해서 불만이 가득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슬퍼하는 사람들 편에 서 있는 공동체인가.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당시에는 로마 제국 시대이고 로마 제국은 다신교 국가였습니다. 여러 이방 신들을 섬겼습니다. 또 고린도는 로마 제국 시대에 가장 번성한 도시였던 로마에 비추어서 제2의 로마다 이렇게 말할 만큼 고린도 지역은 굉장히 많은 돈이 모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돈이 많고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 성대한 축제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축제는 이방신을 섬기는 그 신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종교축제였습니다. 종교축제가 있으면은 이제 부자들도 많고 또 여러 축제가 막 겹쳐서 이제 일어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부자들이 이제 신전에 많은 재물을 갖다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기가 많이 생기는 거죠. 이 사제들은 그 고기를 다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기를 다 시장에 내다 팔았는데 몇 가지의 축제가 겹쳐지고 이제 이어지다 보면 너무나 많은 이 재물로 쓰여진 고기가 이렇게 시장에 나오다 보니까 고기 가격이 막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또 그래서 1년에 한 번도 고기를 먹기가 어려운 여러 서민들이 바로 요럴 때 시장에 가서 고기를 사면 상당히 싼 가격에 고기를 사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1년에 뭐 한두 번 있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때에 파는 모든 고기가 신에게 이미 한번 바쳐졌던 제사 음식이었다는 데 있습니다.
사실 제사 음식이라 하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돌로 나무로 크게 만들어놓은 우상들이지만 그들은 신이 아니고 그저 나무조가리 돌조가리에 불과했기 때문이죠. 또 아무리 그들에게 바쳐졌던 그런 재물로 만든 음식이라고 하더라도 그 음식에 그 귀신이 깃드는 것도 아니고 음식을 먹는 행위 자체가 귀신을 섬기거나 아니면 그 이방신을 섬기는 행위가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신경 쓸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여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갈등과 두려움 없이 이 축제가 딱 되면 이렇게 시장에 나아가서 싼 가격에 고기를 사가지고 마음껏 먹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이 부합한 상황이 그들의 삶 가운데 벌어졌다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도 있었다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크게 만들어놓은 나무조가리, 돌조가리의 그 우상을 보면서 두려워했고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축제가 되면 적극적으로 그 축제에 참여했고 제사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사 음식을 먹을 때에 이 음식은 신성한 음식이라고 여기고 굉장한 능력이 이 음식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먹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믿음이 연약하고 또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다 하는 거죠. 근데 고린도 교회 안에 거의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고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 사람들도 저렇게 먹는데 나도 먹어봐야지 이렇게 하고 해서 먹게 되면 그런 일들이 나중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신에게 바쳐진 이 재물을 먹을 때에 내가 신을 섬기지 않는데 내가 신을 섬기지 않으면서 이 고기를 먹는 이 혜택을 보는 것이 저주를 받거나 혹은 그들에게 해코지를 당하는 어떤 이유가 되지는 않을까. 이 음식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에 내 믿음을 연약하게 하고 나를 저 이방 신들에게로 이끌어가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고 또 이 제사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깊은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에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고린도전서 8장 9절의 말씀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아멘. 이 말씀은 어떤 말인가 하면 약자들 편에 서가지고 그들을 배려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나는 괜찮은데 나는 전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저 사람이 그것 때문에 심각한 어떤 믿음의 시험에 빠진다고 한다면 그들을 배려해서 행동해라 하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는 이런 태도와 마음과 또 이런 신앙의 문화를 가진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많은 연약한 사람들을 향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히 우리 가운데 함께 있는 우리 새가족들 또 여러 부분에서 도움이 필요하고 배려가 필요한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할 때에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잘 챙겨야 되겠다. 내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죠. 돕고자 하는 진심어린 마음 그리고 내가 해야 되겠다는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절대 흉내를 내면 안 됩니다. 흉내를 내면 큰 사고가 납니다. 진심어린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그런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전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교회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겠는가 하는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그런 계획과 그런 태도와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연약한 사람들 편에 서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공동체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우리 사회와 이 국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편에 서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21장에서 23장에 기록된 율법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율법은 철저하게 가난한 사람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또 레위기 전체가 율법인데 레위기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레위기에 써져 있는 율법이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을 향하는지 신명기에 적지 않은 분량의 율법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율법을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시는지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율법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 많은 율법의 조문들을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것이다. 율법은 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22장 36절에 40절에 이렇게 정리되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웃은 누구인가 하는 문제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 똑같은 대화가 나옵니다. 똑같은 질문이 있고 예수님께서 똑같이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질문에 답을 들었던 이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그 율법학자는 예수님께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는 이와 같습니다. 한 사람이, 한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났습니다. 이 강도는 이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죽은 듯 보였으나 사실은 죽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에게 옷과 모든 것을 다 빼앗아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제사장이 길을 가다가 이 쓰러진 사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제사장은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을 들여다보지 않고 피해서 돌아서 자기의 갈 길을 갑니다. 이유가 뭐냐면 율법에 시체를 손으로 만지지 말라고 기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레위인 한 명이 그 길을 똑같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레위인도 자기 앞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았지만 그 사람을 피해 갔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시체는 손대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세 번째 지나간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온갖 갈시와 멸시를 받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가던 길을 멈추고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그 사람은 숨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포도주와 기름을 가지고 그 사람의 상처를 다 씻어주고 업어서 가까운 주막, 가까운 여관으로 그를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이 환자를 잘 보살펴 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하면서 그에게 돈을 맡깁니다. 그 이야기에 보면 그가 그 여관 주인에게 맡겼던 돈의 금액은 은두 데나리온이었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라고 하니까 약 2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을 잘 보살펴 주십시오. 내가 돌아올 때 부족한 금액은 채워놓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아멘. 방금 질문이 뭐였습니까?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율법학자는 그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다시 그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말입니다. 이웃은 쌍방 개념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웃이면 이 사람은 자동적으로 이 사람이 이웃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웃이 누구냐라고 묻지 말고 네가 누구의 이웃이 될 것인지를 결정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도와주고 내가 세워주고 내가 채워줄 어떤 누군가가 그게 누구냐라고 묻지 말고 그게 누군지라고 묻지 말고 네가 누구의 도움을 받을 것인지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네가 누구의 이웃이 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이런 말입니다. 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이웃이다. 그리고 너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다 너의 이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 이웃은 사회적이나 인종적이나 종교적으로 절대로 차별되는 개념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너의 이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우리들의 이웃은 우리 교회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이웃이고 또 이 나라,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다 우리의 이웃입니다. 그들이 혹 아파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마땅히 도와야 될 의무가 있고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연약한 자들 편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말하고 그들을 위하여 일하며 그들을 돕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아갈 때에 어두운 부분을 밝히고 겉으로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 겉으로만 그리스도인,

0: 아니고 정말로 그런 마음과 그런 책임의식과 그런 전략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내서 정말로 빛으로 소금으로 쓰임받고 이 세상을 진짜로 밝게 만드는 정말로 그런 일들을 해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복 있는 사람은 지금까지 남구 도찔로에 위치한 울산 삼산교회 배석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2-258-8411번 지역번호 052-258-8411 울산 삼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1분 찬양, 매일 예배를 통해 천국 소망을 준비하는 도심 속 개방형 요양원, 천상소망 노인요양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매일 예배를 통해 천국 소망을 준비하는 도심 속 개방형 요양원, 천상소망 노인요양원과 함께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돼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실로암 복지회에서 8월 창단을 앞두고 실로암 앙상블 단원을 모집합니다. 음악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가득한 분들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모집 분야는 합창 파트와 연주 파트며 연주 파트는 드럼, 어쿠스틱 기타, 색소폰, 바이올린, 첼로, 클라리넷, 플루트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7월 31일 금요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8월 창단식 이후 첫 연습이 예정돼 있습니다. 연습은 매주 토요일. 장소는 울산 시각장애인 선교회 쉼터 연습실입니다. 지원 및 자세한 사항은 010-6363-103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예술협회 지원사업 선정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클라리넷 연주회 피리 부는 혜성이와 이상한 나라의 초대가 8월 22일 토요일 저녁 6시 울산중구 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발달장애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연주와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특별 무대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대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부산 수용로교회 청년국 주최로 청년과 청년사역자를 세우는 더플로우 캠프가 열립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부산 수용로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페이지처치 신재웅 목사,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 수용로교회 김배광 목사, 우리는교회 박광리 목사가 나섭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청년과 사역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더플로우 캠프의 등록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 수용로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맑고 순수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멋진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창사 70주년을 맞는 극동방송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찾습니다. 1956년부터 지금까지 쉼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해온 극동방송. 이 전파는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끝에서 들려온 한 줄기 위로였고, 누군가에게는 막힌 길 앞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라디오 너머로 들려온 말씀 한 구절이 삶을 바꾸고, 죽음 같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한 찬양 한 곡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의 순간을 이제 함께 나눠주십시오. 극동방송에서는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

오전을 진행합니다. 접수는 7월 24일 금요일까지, 분량은 A4 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수상작은 단행본으로 출간되며 최신 휴대폰과 태블릿 PC 등 풍성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수기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보내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사랑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대흥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대흥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청년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 수영 잘하는 법 좀 알려주세요. 예수님이 대답했습니다. 첫째, 몸에 너무 힘이 들어가지 말 것. 둘째, 물의 흐름을 탈 것. 셋째, 어느 정도는 물 먹을 각오를 할 것. 보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것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물 먹을 각오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 먹는다고 죽는 게 아니거든요.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물을 먹지 않는지 배우게 되고요. 그러면서 인생을 배우고 무엇이든지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게 되는 거겠죠. 조금씩 힘도 빠지게 되겠죠.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그 흐름을 잘 타길 소망합니다. 새끼라 이국으로 출발합니다.

피아워십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찬송가 86장 함께 나눴습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랍니다.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자, 힘 빼는 얘기 했어요. 물 먹는 얘기도 했고요. 힘 빼는 거, 이게 참 어렵죠. 뭐 운동이든 뭐든 힘 빼는 게 참 어렵습니다. 신앙에서도 이제 힘을 좀 빼야 될 것 같아요. 내 힘을.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나아가야지 내 힘 잔뜩 들어가는 신앙은 결국 하나님이 힘을 못 쓰시잖아요. 그렇죠? 내 힘을 빼는 그런 신앙생활도 됐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도 새끼라.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찬양과 이 새끼라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간 귀한 열매들 만나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찬양 나눴는데요. 이번에도 의지해야 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쉐키나 찬양단.

0: 구주 예수 의지함이 함께 찬양 나눴습니다. 자,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이제 교회 방학했다가요, 다시 새깨라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 귀한 영혼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6454번님 전화 한번 걸어볼게요.
1: 여보세요?
0: 여보세요?
1: 예.
0: 네, 안녕하세요. 저 김성경님 되시죠?
1: 예, 맞습니다.
0: 예, 저 새끼라 김인수입니다.
1: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예. 광주에 계시죠?
1: 예, 광주 맞습니다.
0: 지난번에 아마 작년인가 통화가
1: 네,
0: 됐다고
1: 작년
0: 그러던데.
1: 3월 정도 됐어요. 3월.
0: 꽤 오래됐는데.
1: 네.
0: 교회 잘 그래서. 다니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1: 예, 예, 잘 다니고 있습니다.
0: 그러면 3월에 통화하고 그때부터 쭉 다니고
1: 네,
0: 계시는 건가요?
1: 예, 예.
0: 아, 그랬군요. 제가 늦게 알게 된 것 같아요. 방학 끝낸 거.
1: 아니, 그 제가 중간에 1069로 문자도 보냈었어요.
0: 아, 교회 갔다고요?
1: 네.
0: 아, 그걸 제가 늦게 봤나 봐요.
1: 예.
0: 그러면 지금 1년 넘게 잘 다니고 계시는 거네요?
1: 예.
0: 그때 1년 방학이었어요, 그쵸?
1: 네네, 맞아요.
0: 이렇게 1년 방학 후에 다시 이제 계약하고 교회 나가게 되시니까 어떠세요, 요즘?
1: 마음이 이제 평안하고 그러죠. 주님 곁에 있으니까. 참평화가 느껴지죠.
0: 참평화가 느껴져요?
1: 예.
0: 아이고, 다행이네요. 광주에 어느 교회 가셨어요?
1: 저희 집 앞에 개척교회, 송정빛교회라고 있어요.
0: 원래 다니시던 교회가 아니라 새롭게 집 예, 앞에 예. 교회로 가셨군요.
1: 예, 예.
0: 혼자 가셨어요?
1: 예, 왜냐면 전에는 저기 동검중앙교회 다녔는데, 100년 된 교회 다녔는데 너무 멀어서
0: 네네.
1: 집 앞에 그냥 개척

0: 메이커에주 조망교회 다니고 있어요.
1: 아이고 잘하셨어요. 혼자 예. 가셨습니까? 혼자?
0: 예, 왜냐면 예예.
1: 계속 혼자 다니고 계시고.
0: 예.
1: 그 뒤로도 지금 극동방송 새끼라 계속 잘 듣고 계세요?
0: 예, 잘 듣고 있고 전파 선교사로도 잘 하고 있습니다.
1: 아, 전파 선교사도?
0: 예.
1: 광주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로?
0: 예.
1: 아, 이거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그때 이제 저하고 같이 이제 교회 다시 다니겠다고 결단의 기도를 하셨을 텐데요. 그렇죠?
0: 예. 예.
1: 이 시간에 이제 감사의 기도를 한번 저랑 한번 드리시죠.
0: 예.
1: 참 평안을 주셔서 감사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어서 너무 예. 감사하다고 저 따라서 예. 한번 예. 기도 한번 하시죠.
0: 예. 예.
1: 사랑의 하나님.
0: 사랑의 하나님.
1: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0: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1: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0: 연약한 저를 놓지 아니하시고
1: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제 마음의 문을 열고
1: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0: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아멘.
1: 아멘. 감사합니다. 예.
0: 네.
1: 아. 자, 이렇게 또 감사의 기도를 드리니까 너무 좋네요.
0: 예.
1: 참 평안을 갖게 되고 혹시 삶의 변화가 또 있으신가요? 그 뒤로요?
0: 이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그다음에 저기 노방 전도 이런 것까지도 하고 저만 믿어서는 안 되고
1: 예.
0: 가족 구원을 해야 되니까.
1: 예, 예.
0: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느끼게 되죠.
1: 아. 수요 예배, 금요 예배도 드리시고 노방 전도도 예. 하시고
0: 예.
1: 지금 가족 중에 믿지 않는 분들이 꽤 있으신가 봐요.
0: 예, 이제 저기 딸하고 아들은 어릴 때는 다녔는데 지금 안 다니고 있고 남편은 예.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아, 그럽니다.
1: 그래요. 네. 열심히 기도하면서 우리 남편과 아이들 예. 꼭 이 극동방송 새끼라 좀 듣게 하셔서요.
0: 예.
1: 나중에 우리가 한번 전화 한번 드리면 너무나 좋겠네요.
0: 예.
1: 우리 김성경님은 1년 방학하기 전에 신앙생활 오래 하셨었어요?
0: 예, 어릴 때 처음 이제 교회 다닌 거는 친정은 다니니까 7살 때부터 처음 이제 제 기억에는 7살 때부터 다녔었어요.
1: 아, 어렸을 때부터 계속 다니셨구나.
0: 네. 결혼해서 남편이 다닌다고 했는데 이게 약속을 안 지키네.
1: 아유, 약속을 안 지켜요. 그러면 안 되는데. 남편한테도 오늘 또 있었던 얘기도 다시 한번 또 알려주시면서
0: 예.
1: 지난번에 저희가 그 선물 보냈었죠?
0: 연어 잘 받았어요.
1: 아, 그래요? 예. 예. 이번에는 이제 다시 교회를 잘 다니고 계시니까 방학을 끝내셨으니까 교회 방학을
0: 예.
1: 축 계약이 써져 있는 꽃바구니를 또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작년에 그 광주 주소 그대로죠?
0: 예, 예.
1: 예, 그쪽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김성경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예, 찬송가나 복음성가 중에서 찬양 한 곡을 꼽자면 어떤 곡이 있을까요?
0: 지선의 충만이요.
1: 충만. 네. 왜 이 찬양 좋아하세요?
0: 저 주님 안에서 충만하게 저기 처음처럼 끝까지 믿고 따라가려고요. 지선 찬양 사역사님이 노래를 좋아하거든요. 찬양.
1: 아, 그래요?
0: 네.
1: 충만. 성령 충만. 영적으로 충만하기를 네. 원하는 마음으로. 예. 네. 어떻게 부르죠? 앞부분 한번 불러주신다면?
0: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1: 그래요?
0: 생각이 안 나요.
1: 갑자기 시키면 또 안 되죠, 잘. 예, 알겠습니다. 예,
0: 네.
1: 충만 우리 함께 네. 찬양 나누면서 김성경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전화 받아주셔서 감사하고 계속 네. 애청해 주시고 가족구원회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좋은 소식 들려주십시오. 고맙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예.

0: 이정님 사모님과 제가 서머 스페셜 로고송 불렀습니다. 극동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 이제 광주에 계시는 분 방학이라고 문자를 보냈다가 전화 연결되고 그 방학을 끝낸 기쁜 소식을 전해주신 분 전화 연결을 해봤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방송을 듣다가 방학이라고 교회 방학, 예, 문자를 주셨다가 전화 통화되고 지금은 기쁜 소식을 전해주신 분 0413번님 전화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이예리님 되시죠?
1: 네.
0: 저 극동방송 새끼라 김인수입니다.
1: 네,
0: 아,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예. 지금 통화 괜찮으시죠?
1: 네.
0: 김해에 계시는 거 맞죠?
1: 네.
0: 보니까는 제가 작년에 통화를 했었어요.
1: 네.
0: 근데
1: 네,
0: 올해
1: 당황스러웠어요.
0: 그잘 다니고 있다고 문자를 주신 것 같은데요. 그쵸?
1: 네.
0: 새끼라 전화 통화하고
1: 네.

0: 네.
1: 김해 열방 비전교회 잘 다니고 있다고.
0: 네,
1: 그럼 올해
0: 감사합니다.
1: 4월부터 지금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0: 예전에는 다녔었다가 좀 방학했다가
1: 예.
0: 새끼라 방송 듣고 다시 가게 됐어요.
1: 그러니까 작년 9월에 통화를 했잖아요, 우리가요. 그 뒤로 바로는 못 가고.
0: 갈 만한 교회가 없더라고요.
1: 아, 그러다가 올해인 4월부터.
0: 네.
1: 어떻게 김해 열방비전교회는 어떻게 선택하셨어요?
0: 제가 찜질방을 하고 있는데,
1: 네네.
0: 찜질방에 오신 손님이 계속 망설이다가 말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다니고 있는 교회가 있다. 한번
1: 네.
0: 말씀 들으러 오라고. 그래서 갔어요.
1: 이야, 잘 됐네요. 어디 교회를 가야 될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또 그분이 또 교회를 소개시켜 주셔가지고.
0: 그래, 같이 가가지고 또 가족, 이렇게 지역 모임 하는 거 있잖아요. 동네 모임, 셀 모임 하는 거.
1: 예.
0: 그거 이렇게 같이 하면서 잘 은혜 받고,
1: 아.
0: 요번에는 창원 극동방송 공개 방송까지 갔다 왔어요.
1: 와, 너무 잘하셨네요.
0: 네.
1: 그럼 교회를 혼자만 가신 게 아니라 가족 전체가 간 거예요?
0: 아니, 제가 혼자 갔고, 일단은, 원래 아들도 딸도 진영에 살 때는 그 인도에 선교까지 갔다 왔었거든요.
1: 네네.
0: 근데 이제 뿔이 흩어져갖고 이제 혼자 살다 보니까 아들도 일하러 가고 딸도 일하러 가고 이러니까 좀 그랬고. 지금은 이제 길게 통화해도 돼요?
1: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0: 친정 어머니가 지금 절에서 35년 동안 공양주하고 계시거든요. 식사 해주시는 분.
1: 예.
0: 거기서 이제 계속 제가 기도를 하고, 교회는 안 갔는데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 부모님,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어머니만 계시고, 시아버지도 저번 6월 달에 돌아가시고, 시어머니만 계셔서, 다
1: 네.
0: 같이 이제 한 교회 이렇게 갈 길을 꿈꾸고 있는데,
1: 예.
0: 어머니는 절에서 내려오시면 가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시어머니도 이제 20년 전에 아들, 애기들 아빠가 하늘나라 가서,
1: 예.
0: 그래. 가서 이제 혼자 제가 20년 동안 애들 키웠는데 기도를 계속 했거든요. 그래서
1: 네.
0: 시어머니가 교회 가면 진짜 천국에 가서 내 아들 볼수 있네. 그래서 내가 어머니가 믿어야 가서 볼수 있다
1: 그렇지,
0: 그랬거든.
1: 그렇지. 예수님을
0: 그랬더만
1: 믿어야지.
0: 그러면은 간다 하면서 그러셔서 이제 계속 전도하고 있어요.
1: 계속 전도하고 있어요. 일단은 우리 이혜리님 말고 다른 가족은 아직 교회 나가신 분은 아직은 없고요.
0: 저 혼자
1: 아들, 딸은 아들, 딸.
0: 아들 딸은 지금 멀리 가 있어서 같이는
1: 아,
0: 다니지 못하고,
1: 아유,
0: 기도
1: 그렇구나.
0: 제목이 이제 같이 또 이렇게 한 곳에 모여서 살면서 같은 교회 가기를 기도하고 있거든요.
1: 아유, 그래도 우리 이혜리님이 스타트를 끊었으니까 이제 다른 가족들도 기도하다 보면은 꼭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거예요. 우리
0: 네,
1: 아들, 딸,
0: 감사합니다.
1: 우리 시어머니 다그 전도 대상자들한테
0: 네.
1: 이 극동방송 듣게 하세요. 예?
0: 네, 계속 듣게
1: 예.
0: 하고, 하고 있어요.
1: 그래요. 작년에 저하고 통화하고 나서도 이혜리님 계속 지금 극동방송 듣고 계셨던 거죠?
0: 네, 계속 듣고, 지금도 듣고 있었어요.
1: 아, 그랬구나. 그러면서 내가 이제 어느 교회를 가야 될까 하고 계속해서 이제 고민 중에 계시다가, 아, 다행이네요. 예. 그때 몇년 방학하다가 전화 연결됐죠?
0: 그때 지금 한 5년 넘었지.
1: 5년 넘었어요. 보니까 그때 코로나 방학이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0: 맞아요. 코로나 때 회사에서, 그때는 회사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 다니던 교회에서 코로나가 생기는 바람에 못 가게 하는
1: 아이고,
0: 바람에.
1: 그렇구나. 그래서 5년 만에 이렇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예배 드리시니까 요즘 어떠세요?
0: 많이 좋고, 또 딸이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많이 이제 자꾸 잘 풀리고 있고,
1: 네네.
0: 그 말씀이 제일 마음에 그런 게,
1: 네.
0: 이겨낼 수 있는 시련만 주신다는데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많이 엎드려 있었거든요.
1: 아이고, 딸이 지금 좀 어려움이 있었군요.
0: 딸이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바람에
1: 아이고,
0: 재판을
1: 그렇구나.
0: 하고, 재판이 또 아예 우리가 주머니 돈 있는 게 털려버렸으면 아이고 막 돈은 또 벌면 되지 했는데, 중간에 이상하게 중간 책으로 이렇게 돼버려갖고, 안 그래도 혼자 걱정을 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아유,
1: 아, 딸을 위해서 많이
0: 감사합니다. 이렇게
1: 기도해야겠고,
0: 봐주셔서.
1: 딸이 또 극동방송 이렇게 들으면서 마음의 평안함을 찾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의지하고,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 딸이 옛날에 신앙생활 했다면서요, 어렸을 때.
0: 아들하고 딸하고 인도까지 선교 갔다
1: 그니까요.
0: 왔었어요.
1: 그니까. 열심을 품었었는데, 딸에게 잘또 오늘 있었던 얘기도 좀잘 전해주셔서, 이렇게 좋은 소식 저희가 좀 들었으면 좋겠네요. 딸은
0: 감사합니다.
1: 어디에 살아요?

0: 부산에 살아요.
1: 부산에 살아요?
0: 작년에 혼자 독립하고 나갔다가
1: 그래요.
0: 집이 불러당 불이 타버려가지고.
1: 아이고, 그러면 제가 우리 이혜리님, 이번에 이혜리님이 이제 다시 이제 교회를 가셨으니까, 계약하셨으니까 축 계약이 써져 있는 꽃바구니를
0: 아이고,
1: 보내드리고요.
0: 안 보내주세요.
1: 저희는 교회를 나가게 되면 이렇게 꽃바구니를 보내드리고, 우리 아이고. 딸을 위로하는 또 선물도 제가 하나 좀 보내드릴게요.
0: 감사합니다.
1: 네. 네, 딸을 위해서 선물 하나 보내드리고, 이 시간에 작년에 저와 함께 결단의 기도를 하셨다면은, 이제 감사의 기도를 한번 저와 함께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0: 네.
1: 저 따라서, 예, 예.
0: 네,
1: 저 따라서, 예. 저 따라서 하시면 돼요. 사랑의 네. 하나님.
0: 사랑의 하나님.
1: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0: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1: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0: 감사합니다.
1: 아유, 너무 잘하셨어요. 예. 자, 우리 이혜린이 힘내시고
0: 네.
1: 더 하나님께 더 깊이 다가가셔서 만나셔서
0: 네.
1: 위로 많이 받으시고
0: 네.
1: 또 가족 전체가 다시 하나님께로 꼭 돌아올 수 있기를 저도 응원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
0: 네, 감사합니다.
1: 마지막으로 우리 이혜리님이 가장 좋아하는 찬양 어떤 찬양이 있을까요?
0: 아, 항해자요.
1: 항해자? 왜 항해자를 좋아하세요?
0: 노래 가사 들으면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안고 가시는 게 느껴져서요.
1: 그러니까 비바람, 폭풍, 참 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0: 네.
1: 이끌어주신다는 그런 고백이잖아요.
0: 네네.
1: 예, 그래요.
0: 감사합니다.
1: 알겠습니다. 네. 이 시와 그림의 항해자 우리 함께 나누면서 인사드릴게요. 힘내시고요.
0: 예,
1: 앞으로 계속 좋은 소식 들려주십시오.
0: 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주나를 놓지 마소서, 날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이런 고백의 찬양, 항해자 시와 그림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경남 김해에 계시는 분이시죠? 예, 5년 방학 후에 이제 교회를 잘 다니고 계시는 우리 이예리님. 예, 꼭 이예리님을 통해서 이제 가족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천국 백성 꼭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 좋은 소식 꼭 제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해 보면서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찬양 같이 올려드리시죠.

장 면역에 도움을 주는 락토디오스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김 예맛에서 고급 김과 부각 세트, 역사의 구장 강화도에서 만든 강화섬 김치 정승댁 순무 열무김치 세트, 노르웨이 청정수의 연어로 건강을 생각하는 기업 연어로만에서 연어회 세트, 하나님이 세우신 기업 골드블루 전문 더치커피스토리에서 커피, 견과전문회사 견과안에서 메이플 하루견과, 믿음의 기업 선규의 도구 주식회사 오지의 153 시푸드에서 맛있게 매운맛 미스터 쭈꾸미, 갓블레스유 프랑스 14K 패션 주얼리 루브르 파리에서 문자 쿠폰, 주식회사 한국 미라클 피플사에서 캡슐 하나로 빨래 향기 섬유를 보호하는 핑크 플라워 캡슐 세제,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는 기업 AN 화장품에서 화장품과 미용 비누 그리고 레모나를 드리고 있습니다. 선물 협찬으로 영혼을 깨우는 사역에 동참해 주시는 우리 믿음의 기업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깨라깨라 새깨라 선물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극동방송 이 새깨라를 통해서 전화 연결이 됐든 안 됐든 거룩한 자극을 받으시고 지금 교회 방학 중에 계신 분들 이번 주에 꼭 계약하셔서 예배 드리고 천국 소망 품고 행복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조연출 김인수 불러갑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극동방송과 함께
1: 함께해요.
2: 1분 찬양. 찬양과 기도가 함께하는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도록 도와드립니다. 울주군 범서읍 굴화에 위치한 주간보호 실로암 노인복지센터에서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찬양과 기도가 함께하는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도록 도와드리며 수익금 전액을 시각장애인을 위한 교회 건립에 후원하는 주간보호 실로암 노인복지센터에서 함께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또는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울산시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울산감리교회와 함께합니다. 네.

1분 찬양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울산시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울산 감리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의 시간, 위드힘. 이 시간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 여러분이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위드힘의 찬양 예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FEBC 재난방송입니다. 2026년 7월 22일 16시 경남, 거창남부, 경북, 영덕, 울진 평지, 경주 동부, 울산, 울산 동부, 울산 서부 지역에 폭염경보 발효.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활동 삼가기, 외출할 때에는 가벼운 옷차림, 양산 사용하기, 물을 충분히 마시기, 이웃 안전 살피기,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정규 방송으로 이어집니다. FEBC.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지금까지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하셨습니다. 이 예배는 유튜브 검색창에 위드힘이라고 검색하시면 영상으로 다시 보며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 어디서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위드 힘과 함께하는 찬양 간증 예배 여러분의 교회에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함께하는 뜨거운 찬양, 은혜로운 간증, 방송 선교에 대해 깊은 도전을 드리는 위드 힘 찬양 예배. 신청을 원하시는 교회나 단체, 자세한 사항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아멘.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저는 울산국동 방송 어린이 합창단 박혜리입니다. 울산의 다음 세대가 극동 방송을 위해 기도합니다.
1: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영혼의 양식. 영혼의 양식 매주 이 시간에는 부산 수영로교회 이규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공급의 원천은 어디인가?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자, 우리는 주기도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기도를 배워야 하는데요. 이 주기도문은 기도의 입문편이면서 모범입니다. 짧은 기도문이지만 어마어마한 의미가 담겨있는 기도가 주기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세 가지 기도가 우선적이라고 그랬습니다. 먼저 구할 게 있다는 거죠. 자, 우리는 기도하면 우리의 필요, 우리 자신을 너무 많이 생각하는데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것이 기도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루었습니다. 자, 하나님에 대한 기도에 이어 우리의 필요에 대한 기도로 이어지는데요. 우리의 현실적 기도를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현실적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앞에 하나님과 관련된 세 가지 기도와 우리의 필요의 세 가지 기도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분리되어 있지 않다. 또 시험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고 용서를 실천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가 있다는 면에서 하나님에 관련된 기도와 우리의 필요는 동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일용할 양식에 관한 기도를 한 일곱 가지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간단한 기도 같지만 굉장히 심오한 기도예요. 일용할이라는 단어는 헬라어의 원문에서 보기 드문 단어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기도문 여기에서만 쓰여진 매우 희귀한 단어가 일용할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다가오는 날에 필요한 또 곧 올 하루를 위한 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내일의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침에 이 기도를 드린다면 그날 먹을 양식을 구하는 것이고 밤에 이 기도를 드린다면 내일 다음날 먹을 것을 주십시오. 이것을 전체적으로 요약하면 매일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시오라는 이런 기도가 되겠습니다. 이 기도는 일용할 양식이니까 생존에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기도인 것이죠. 원래 사람이 생존을 걱정할 필요가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너무 풍성했습니다. 에덴 동산은 모든 게 흘러 넘치는 풍족한 세상이었는데 인간의 범죄 이후로 땅이 척박해지고 사람은 땀을 흘려야 먹고 살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충족할 수 없도록 되어버린 것. 이게 죄로 인하여 인류에게 찾아온 저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 온통 세계는 경제 문제입니다. 농사를 짓든 사업을 하든 땀을 흘려야 되고 수고를 해야 돼요. 그런데 수고를 한다고 다 열매를 거두지는 못하죠. 변수가 너무 많잖아요.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를 해도 나와 상관없이 문제들이 밀려닥치니까 결국은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오늘도 여전히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시대는 어느 시대보다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먹을 양식을 구하지 않아도 대부분은 괜찮은 그런 환경 속에 살고 있어요. 그렇게 의미해서 예수님의 주기도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는 이 기도는 굉장히 형식적인 기도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오늘 이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첫째로 좀 생각해 볼 것은 이 주기도문은 물질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출발이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그 다음이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인데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춘 기도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필요,

일상의 문제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신령해서 어떤 사람은 물질의 문제를 구하는 것을 세속적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감옥에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의 영지주의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그들은 물질을 경멸해요. 몸, 육체 이런 것들을, 물질을 경멸했습니다.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육체와 영혼을 분리시킨 거죠. 육체는 악하고 영혼은 귀하다.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기독교 역사의 굉장히 심각한 이단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몸을 위하여 먹을 빵, 이 문제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고 하는 시험에 어떻게 예수님이 대응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기 보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이 만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떡도 필요하다는 것, 떡을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떡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영혼으로만 창조하지 않으셨고요, 몸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먹는 것과 영적인 것은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가운데 먹기를 탐하는 자로 오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또 세리들과 함께 막 이런 막 어울리면서 드시고 이런 것들을 즐기셨어요. 일상의 식탁도 귀중하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분리시키지 말라. 그래서 먹는 문제야말로 굉장히 영적인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물질의 문제, 돈 문제도 많이 다루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이 먹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의 삶에 있어 매우 중요한 영역이고 결코 유치한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보면 그런 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 자체가 지극히 영적인 것이다. 주기도문은 그런 의미에서 일상의 양식을 구하는다는 의미에서 현실적인 기도다. 우리의 일상의 필요, 우리의 결핍, 우리의 모든 크고 작은 문제의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매우 정상적인 것이고 영적인 일이다라는 사실. 그래서 먹는 문제, 이거 유치한 거 아닌가? 아, 유치하지 않아요. 굉장히 영적인 것이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합니다. 둘째는 일용할 양식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신 겁니다. 일용할 양식은 매일 구하는 거죠. 그죠? 일용할이니까. 데일리, 그죠? 이 기도는 간검이 아니고 매일 드리는 기도여야 합니다. 그 말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구하는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확인하게 하는 일은,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매일 만나를 주셨는가? 그 훈련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을 하는, 레슨을 하는 겁니다.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 그래서 기도에 있어 중요한 것은 늘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훈련입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영적 치매 증상이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에만 몰두하다가 하나님 그분을 놓쳐버리고 잊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매일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의 인간의 속성을 잘 알고 있는 거죠. 우리는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돌아서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 양식을 구할 때마다 깨우치는 거죠. 하나님의 우리에게, 우리는 하나님에게 절대적으로 의존된 존재입니다. 의존되어 있다는 말은 뭘까요? 하나님의 존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 구할수록 하나님의 존재는 커져가고 나라고는 존재는 작아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쌓아놓을 수 있도록 주시지 않은 거잖아요. 만나와 메추리를 쌓아두면 그냥 썩어버리고 냄새가 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시대보다 더 불안이 커져가는 시대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정신적 질병들을 보면 모두가 불안과 연결되어 있어요. 더 많은 것을 모으고 쌓아놓으려고 애를 쓰는데 그러면 불안이 사라질까요? 그러지 않아요. 오늘 이 일용할 양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놓치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언제나 더 나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염려는 뭐예요? 염려는 하나님께 맡겨라는 겁니다. 염려는 너가 할 게 아니고 하나님께 맡겨라. 드레베카를 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하물며 너일까 보냐.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데일리 브레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그분 앞에 나아가며 우리는 그분에게 종속된 존재요, 그분으로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만드는 이 일이 매일 주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우리의 태도인 것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의 공급자가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의 공급을 책임지시는 분인가? 매우 현실적인 문제요.
그러므로 주기도는 추상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누구인가? 자녀에게 공급을 책임지는 것. 아버지

아버지의 역할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 그분이 기도하라고 하셨고 그분이 주실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으면 누가 내 인생의 공급자인가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누구에게 구하라고 말씀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거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공급으로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공급이 멈추면 이 세상은 끝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어떤 게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게 없어요, 여러분. 철저히 수동태가 되는 거예요. 나 이걸 레슨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엘리야가 까마귀를 통하여 그 하나님께서 먹이신 것 나도 경험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동체, 나는 철저히 수동태가 되는 거예요. 테스트를 거쳐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유혹이 찾아와요. 그걸 이겨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다이렉트리로 공급하시는 걸 체험해요. 한 번도 아니고 너무너무 놀랍게 여러 번도. 여러분, 일용할 양식인데, 일용할 양식 우리가 늘 먹는 거지만 이게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먹이셨다는 걸 경험할 때 전율을 해요. 평범한 일상인데 초월이, 초월을 경험하는 거죠. 일용할 양식을 통하여 일상의 신비를 경험하는 거예요. 독특한 경험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는구나.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나의 공급자가 되시느냐, 누가 나의 의식주를 해결하는 주인이 되시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는, 애굽에 살 때는 바로 왕이 그들의 공급자였어요. 그럼 끊임없이 바로의 눈치를 보고 바로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바로에게 순종해야 먹을 게 주니까. 근데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만나온 매출을 내리신 이유는 뭘까? 이제 너의 공급자는 바로가 아니야. 이 세상이 아니야. 세상의 왕이 아니야. 경제적 메시아가 아니야. 내가 너를 책임진다. 여러분, 생존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면 힘들어요. 인생이 험해져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분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거. 누가 나의 공급자인가. 여러분, 네 번째는 일용할 양식이나 필요를 구하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이나 기본적인 필요예요. 여러분, 이 기도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말은 일평생 먹고도 남을 만큼 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오늘 필요한 양식을 달라는 거예요. 사치품을 구하라는 게, 명품 가방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고급 시계를 달라는 게 아니라 필요를 구하는 겁니다. 사치품을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필요와 욕망을 구분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소비주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마케팅이 탐욕을 부채질하는 세상의 문화 속에 삽니다. 자칫하면 우리의 기도가 욕망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대박을 좋아해요. 여러분, 오늘날 풍요로운 세상입니다. 너무 많은 양식을 소비하는 포식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음식 중독증에 걸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유튜브에 하루 종일 먹는 자매가 있더군요. 하루 종일 먹는 자매. 배가 고파야 먹는 게 아니라 지독한 욕구에 시달리는 거, 식욕을 주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많이 비축해 놓으려고 합니다. 탐욕이 식을 줄을 모릅니다. 자꾸 쌓아놓으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필요 없는 세상을 꿈꾸는 거죠. 독립선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도 받고 싶지 않고 간섭도 받기 싫은 거예요. 인간은 기도를 싫어해요, 사실은.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소박한 기도예요. 탐욕적인 기도를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계속 부풀어오르는 허영심을 거두어들이게 하는 것. 이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다섯째는 일용할 양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당연히 감사의 기도죠. 초대 교회는 음식을 나눌 때마다 유카리스트, 감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감사로 바뀔 때 건강한 기도가 됩니다. 기도는 이기심으로 바뀌기가 쉬워요. 기도하다 보면 나의 필요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미 주신 것에 대한 감사는 놓쳐버리고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한 불평만 늘어나는 기도. 여러분, 오늘 필요에 대한 공급하심에 대한 감사는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풍요의 시대인데 비해 원망과 불평이 더 많아졌어요. 감사가 희귀해졌습니다. 비교와 경쟁 문화가 감사를 앗아가 버렸습니다.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과 비교하고 경쟁하고 질투하다가 불행에 빠져버린 거예요. 만성적 욕구 불만증에 걸린 사람들이 많아요. 더 좋은 것, 더 많은 걸 요구하는 세상.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욕망과 충족 사이의 관계

시체가 벌어지는 그 짜장면 하나의 행복의 절정에 달하는 뉴스. 그날 아버지가 마음을 크게 써서 탕수육 하나 추구하는 날이면 아버지는 영웅이 되는 날입니다.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 주문만 하면 즉시 배달이에요. 짜장면 하나 하면 집에 금방 와 있어요. 근데 지금은 감동이 없어요, 짜장면에. 짜장면에 누가 감동을 해요, 여러분? 어쩌면 짜장면 맛은 이전보다 더 나아졌을지도 몰라요. 옛날에는 밀가루도요, 삼등품 서면 냄새가 났어요. 지금은 마음의 심쿵이 없어졌어요. 얼굴에 환희가 없어요. 고작 짜장면? 여러분, 오늘 시대가 잃어버린 게 감탄사예요. 클릭 한번 하면 손에 들어올 수 있는 세상, 모든 게 원하는 게 손에 들어올 수 있는 세상, 당장 성취하고 순간적 만족이 가능한 세상은 불행해진 거예요. 만족을 하긴 하는데 그 만족이 오래가지 않아요. 그때 찾아온 게 뭔지 아세요? 우울감이에요, 여러분. 왜 우울증이 이렇게 많은지 아시겠죠, 여러분? 요즘의 문제는 소유가 줄어든 게 아니에요. 욕망이 너무 커져버린 것입니다. 탐욕스러운 세상에 질식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온 세상을 집어삼켜도 만족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화려하게 차려진 음식의 맛을 음미하지 않습니다. 풍요에 치여 삽니다. 무한 리필. 거기서 무슨 음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냥 먹어도 되는 거죠. 거기는 동물적 감성만 남아있는 거예요. 무심하게 소비하고 있을 뿐 아무도 음식을 음미하지 않아요.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그리고 다이어트와 운동에 집착합니다. 지금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이 풍요로운 시대에 파묻혀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모든 것은 너무도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주어진 것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밥도요, 너무 빨리 드시지 마시고요, 음미하십시오. 나물도 음미하십시오. 여러분, 어디 가면 그 기도원이 있는데, 그 기도원은 먹는 거는 가능한데 말은 못하게 하는 기도원이에요. 말을 안 하고 있으면요, 식탁에 앉았는데 콩나물이, 나물이 말을 걸어요. 밥이 말을 걸어요. 주어진 것 하나가 의미 없는 게 없어요. 그저 주어진 게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먹을 수 있다는 것, 수고할 수 있다는 것, 함께 할 수 있는 식탁에 함께 나눌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바울은 나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했습니다. 주기도는 작은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법을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일용할 양식은 이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기도는 개인 기도가 아니고 공동체적인 기도입니다.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주기도는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다뤄야 합니다. 나만의 일용할 양식이 아니요 다른 형제의 필요에 관심을 가져라는 것. 우리라는 걸 잊어버려서는. 그리고 기도 안에 연대감이 들어가 있습니다. 삶이 힘들지만 공동체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일용할 양식은 내 밥그릇만 챙기라는 기도가 결코 아닙니다. 오늘날 세상은 공동체가 무너져버렸습니다. 우리 세상의 가장 큰 불행에 가까운 관계마저 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문화의 가장 큰 특징은 오직 당신, only you, 자아를 키우는 데 몰두하고 있습니다. 자아 중심의 세계에 형제는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공동체가 무너진 세상은 나만 있고 너는 없어요. 그래서 치열한 경쟁만 벌어지고 있는 이 파이 싸움, 뺏고 빼앗기는 전쟁, 상대를 이겨야 내가 산다는 논리로 가득한 세상, 약탈극이 벌어지고 폭력적이고 잔인한 세상 속에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되고 있어서 더 이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가속화되는 이 시대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하나님 나라 개념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일용할 양식이 채워졌다면 다른 사람과 나누어야 합니다. 많이 가진 것을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많이 주신 이유는 많이 나누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혼자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성경에 4대 취약계층이 있어요. 과부와 고아와 이민자들과 빈민들, 나그네들. 여러분, 오늘날도 가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 빈곤층이 있습니다.

주기도를 통해서 이 연약한 이웃들을, 지체들을 떠올리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잉여의 소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중요한 주제예요. 나누지 않으면 가진 것은 시험거리로 돌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쌓기만 하면 영적으로 위험해져요. 여러분, 만나를 쌓아놓는 순간 쓰도록 하신 이유가 뭘까요? 물질이 쌓일수록 유혹은 커져가는 것입니다. 쌓아놓은 것이 독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하게 돼요. 돈이 많아질수록 마음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위험성이 훨씬 더 높아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어려운 이웃과 나눔을 실천하는 것, 이웃의 가난에 책임을 느끼는 것, 그것은 자발적인 배품이 일상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만의 행복은 없습니다. 함께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디자인하셨습니다. 많이 베풀라는 것은 많이 하나님이 주신 이유예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양식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연약한 이웃의 얼굴이 떠오른다면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이러한 양식은 영적 양식을 포함합니다. 현대인들은 먹고 또 먹어서, 배가 고파서 먹는 게 아니에요. 항상 포만감을 느끼며 사는 거예요. 비만증이란 단순히 몸이 비대해졌다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영혼에 비해 육신의 만족을 위해 지나치게 집중했다는 뜻입니다. 육신이 비대해지는 데 비해 영혼은 초라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먹기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의 육신은 일시적이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먹고 먹어도 죽게 돼 있어요. 몸을 위해 양식을 구할 때마다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함께 구해야 합니다. 영이 살아야 합니다. 영이 배불러야 합니다. 영이 죽으면 몸이 아무리 건강해도 죽은 몸이에요. 몸을 위해 먹어야 하듯이 영혼을 위해서도 양식이 주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아침에 밥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이 또 밥을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할 때마다 오늘 나에게 영혼의 양식도 함께 주시옵소서. 영혼의 힘을 얻어야 돼요. 우리는 먹을 것으로만 만족할 수 없는 존재. 오늘 이렇게 정신적 질병이 창궐하는 이유가 뭘까요? 영혼을 방치해버린 채 먹는 것에만 올인하는 세상. 돌들을 떡이 되게 하라고 하는 이 마귀의 유혹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 여러분, 먹을 것이 쌓여 있어도 식욕이 없으면 넘어가지 않잖아요. 왜 식욕이 없죠, 여러분? 왜 먹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와 목적을 모르면 식욕이 생기지 않아요. 우리는 다른 동물들과 다르기 때문에. 삶의 에너지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합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영혼의 힘을 얻습니다. 실패 가운데서도 일어서게 하는 에너지가 기도를 통하여 주어지는 겁니다. 이 기도의 힘은 엄청난 거죠.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과 접속되는 것, 그분을 주목하는 것. 그러다 보면 그 주님으로 인하여 충만해질 때 우리는 모든 욕구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고 우리의 영혼의 만족을 얻으면 세상의 유혹과 자극에 휘둘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에너지원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없는 배부르면 없습니다. 여러분,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이 우리를 짓누르게 하는 무수한 공격들이 있습니까? 돈을 벌기 위해 땀을 흘리며 살다 보면 몸도 마음도 지쳐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먹고 살만 한데 왠지 목이 마르고 공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일용할 양식, 우리의 영혼을 위한 일용할 양식, 그 양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신 그 주님, 그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배부르는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살아야 할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먹을 것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구할 때마다 항상 목적이 분명하죠. 내가 왜 이걸 구하느냐는 거죠. 단순히 오늘의 양식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생존 자체만은 의미가 없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통하여 우리는 날마다 그분을 찾고 구하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 안에서 만족을 얻고 자유를 얻는 영적 포만감을 누리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에 깊이 관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공급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매 순간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셔드리고 그분을 찾으십시오. 우리는 구하는 자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요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며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0: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노동은 기도죠.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노예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삽니다. 모든 공급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집니다. 그것을 몸으로, 삶으로, 현실 속에 구체적으로 경험하며 살아갈 때, 만약 그분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그분이 우리의 공급자이시라면 이제 우리는 그분을 위해 그분의 뜻을 따라 그분의 나라를 세우가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먹고 사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분의 나라를 구하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는 이 간순한 기도, 그러나 이 단순한 기도지만 매우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이 기도를 매일 진지하게 드려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과 평안과 안식과 감사와 찬송이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터져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가장 실제적이고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우리의 인생의 근원적인 이 기도가 이론이 아니고 허무한 어떤 그런 개념이 철학이 아니고 매일매일 경험하는 하나님 신실하신 아버지이심을 여러분들 모두가 온몸으로 전율하듯이 경험하며 그분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영혼의 양식 지금까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위치한 수영로교회 이규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1-749-4500번, 지역번호 051-740-4500, 수영로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양식,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2: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3: 1분 찬양. 쾌적한 노인전문 요양시설과 고품격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방문 목욕 서비스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섬기는 사랑의 노인 전문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쾌적한 노인 전문 요양시설과 고품격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방문 목욕 서비스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섬기는 사랑의 노인 전문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가 함께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예전에 해외에 단기 선교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갔던 지역은 그 나라에서도 특히 외진 시골이어서 가로등이란 게 없는 곳이었거든요. 초저녁만 돼도 주위가 어둡고 캄캄해졌는데 처음에는 좀 낯설었지만 그렇게 그곳에서 며칠 쭉 보내다 보니 어둠 속의 일상들이 좀 적응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다음 일정을 위해 다시 수도의 도심 지역으로 돌아오게 됐는데요. 그곳엔 거리마다 가로등도 있고 또 번화가에는 불빛으로 가득해서 같은 시각인데도 대낮처럼 환한 가운데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저녁에도 환하게 지낸 것이 당연했는데 빛이 없던 곳에 있다가 와보니 평소에 함께하던 빛이 당연한 것이 결코 아니었음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서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이사야서 9장 2절 말씀인데요. 어둠이 짙은 곳에 불빛이 더해지면 어둠은 물러가고 새로운 세상이 펼쳐집니다. 흑암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그렇게 빛으로 와주신 예수님. 그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떠올리며 찬양하는 오후 함께하고 싶습니다.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같이 걸어가기 김보령입니다.

Here I am to worship. 우리나라에서는 빛되신 주라는 찬양으로 불리지요. 워십 송송 발라드 음반 중에서 보내드렸고요. 이어서 한홍재의 찬송가 내 영혼의 햇빛빛이니 보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같이 걸어가기 김보령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흑암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빛으로 와주신 우리 주님,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하는 시간 보내고 싶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떠올리면서 우리도 일상 속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그런 오후 보낸다면 참 좋겠습니다. 같이 걸어가기 서머 스페셜로 요즘 함께하고 있습니다. 더운 여름 또 때로는 장마가 이어지는 이 계절에 시원하게 찬양으로만 꽉 채워드리는 그런 기간 보내고 있지요. 신청 찬양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찬양으로 주님을 높이기 원하시는지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같이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우물정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함께 나누고 또 추첨을 통해 선물도 드립니다. 앞서서 우리에게 빛으로 와주신 예수님에 대한 그런 찬양 두 곡을 함께 했는데 이 찬양도 보내드리고 싶네요.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담은 찬양인데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이 메시지를 담은 찬양입니다. 희주일의 참빛.

박신화 콰이어의 합창으로 나의 예수, 이 세상 험하고라는 찬송가를 편곡한 찬양이었지요. 이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나무엔의 찬송가로 보내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같이 걸어가기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샵 1069번으로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 찬양 보내주시면 이 기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 찬양을 더 많이 가득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고요. 한 주간의 성경구절 정해서 캘리그라피 100

배경 화면으로 여러분께 제작해서 나눠드리고 있지요. 말씀 씨앗 배경 화면 어떻게 됐나요?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이 서머 스페셜 기간 동안에는 말씀 씨앗 말씀 준비해 주시는 우리 목사님들께도 또 여름 사역을 위한 쉬어가는 시간을 좀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7월 한 달간은 쉬어가고요. 8월부터 다시 말씀 씨앗 코너 목사님과 함께하며 말씀으로, 찬양으로, 퀴즈로 함께하는 시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2161번님께서 은혜로운 찬양 늘 감사히 잘 듣고 있습니다. 제 신청 찬양도 좀 틀어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자주 들려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2161번님 늘 신청 찬양을 자주 문자로 보내주시더라고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듣고 싶습니다 하셨는데, 잠시 후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주 탄현에서 퇴근길에 문자 보내신다는 2718번님. 같이 걸어가기 선곡이 마음에 늘 와닿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요즘 미끄러운 도로 운행하실 때 다들 주의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찬양 신청합니다 하시면서 이 찬양을 신청해 주셨네요. 주여 지난밤 내 꿈에 김현진의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요즘 안 믿는 분들도 이 곡을 축복송처럼 사용한다고 하지요. 키스플랜의 너는 꽃이야 보내드렸고요. 2161번님의 신청 찬양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홀리원의 또 편곡된 버전으로 보내드립니다. 내가 주를 믿는다는 건

주님과 같이 극동방송과 같이 걸어가는 여러분을 축복하며 선물 소개합니다. 믿음의 기업 한독 화장품에서 화장품 세트, 지리산과 강원도에서 모녀가 키워내는 산삼을 정성껏 담았습니다. 천지삼에서 천지삼 스틱과 흑염소 진액을, 건강한 변화의

0: 시작 두피케어 전문 브랜드 별촘에서 탈모 샴푸 토닉 선물 세트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업 이루다 상점에서 행리마 춘천 순살 양념 닭갈비를 드립니다.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쑥떡 전문점 예선당에서 떡 선물을 친환경 웰빙 세제 전문 제조업체 주식회사 지크린에서 아기와 엄마를 위한 젖병과 과일용 친환경 주방 세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 김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태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포를 드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개역개정판 성경책을 드립니다. 극동방송의 방송사역에 협찬으로 동행해 주시는 아름다운 사업장에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참여해 주신 분 중에 선물 당첨된 분께는 별도로 당첨 문자 보내드리고요. 함께한 찬양 선곡 궁금하신 분들, 곡 제목 또는 아티스트가 궁금하신 분은 샵 1069번으로 선곡표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시면 답장으로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끝곡은 이분의 신청 찬양입니다. 1647번님, 고등학생 애청자시네요. 반갑습니다. 우리들이 꿈꾸는 주의 나라 신청해 주셨어요. 피아워십의 찬양 전해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무리합니다.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같이 걸어가기 김보령이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 울산시 동구 화정동 조재영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하늘샘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 울산시 동구 화정동 조재영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하늘샘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김정호입니다. 무더위에 몸도 지치고 마음도 편안하지 않을 때, 그때 가끔 입에서 나오는 말이 까칠해질 때가 있습니다. 가시가 있기도 하고요. 불필요한 무언가를 살짝 얹어서 불편한

말에 화살을 쏘기도 합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의 화살에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하고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자기가 받은 그 상처를 담아서 또 다른 말의 화살을 날리는 악순환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솔로몬 왕은 잠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한다고 말이지요. 이 진심을 담은 칭찬은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를 시원하게 하시는 주님을 구하고 또 그렇게 주님으로 채워져 갈 때 그때 우리 입술에는 예수 향기, 예수의 은혜가 머물게 되지요. 오늘도 주님의 시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마디 진심 어린 칭찬을 더하는 그런 하루 오후 되시기를 소망하며 서머 스페셜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첫 찬양으로 보내드린 강상구의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라는 말만큼 큰 칭찬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네요. 누군가에 있어서 가치가 있고 소중한 사람이다라는 그 말, 오늘 한 번쯤은 어떤 살짝 표현을 다르게 할 수는 있겠지만 누군가에게 한번 전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도 극동방송에 있어서 정말 소중한 분들 한 분, 한 분이시니까요. 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서머 스페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잠시 후에 귀한 인터뷰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기대해 주시고 또 듣고 싶은 찬양들은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여러분들의 이야기들 또 듣고 싶은 찬양들도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0: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예,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아주 특별한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극동방송이 울산 극동방송뿐만 아니라 극동방송 전 지사, 그러니까 울산과 서울을 비롯한 총 13개의 지사가 있는데요. 이 13개 지사마다 없는 것이 없는 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어린이 합창단입니다. 이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울산 극동방송에도 있는데요. 우리 단목이신 옥동중앙교회 최재우 목사님, 그리고 담당이신 김명진 양육부장님 두 분 모시고 함께 시간 마련해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예, 반갑습니다. 우리 목사님 먼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 네, 모든 성도들을 옥동자로 환대하는
1: 할렐루야
3: 옥동중앙교회를 섬기고 있는 최재호 목사입니다.
1: 목사님, 옥동자로 섬기고 있는 예, 너무 멋진데요. 그 옥동자가 네. 그 가지고 있는 뜻이 사실 우리는 좀 유머러스할 수 있겠지만 네. 목사님께서 이 가지고 계시는 그 단어에 대한 비전이 있으실 것 같아요.
3: 네,
1: 한 말씀 주신다면.
3: 저희 교회는 환대하는 교회를 네, 목회의 중요한 철학으로 생각하는 교회고요.
1: 환대하는 교회.
3: 네, 그래서 모든 분들을 정말 그 말씀 그대로 옥동자로 귀하신 분들로 예. 네, 네, 모시고 섬기고 그렇게 맞이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1: 아멘. 네. 아, 우리 옥동자로 섬기는 옥동중앙교회.
3: 네.
1: 예, 담임 목사님이시면서 또 어린이 합창단과도 이제 지금 이제 함께하고 계시지요?
3: 네, 어린이 합창단 단목으로 네, 부족하지만 섬기고 있습니다.
1: 예,
3: 네.
1: 단목을 맡으신 다음에 우리 어린이 합창단 단원들하고 또 선생님들 또 자모님들이 너무 좋아하신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뒤로 지금 듣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또 담당이신 김명진 부장님 또 소개 부탁드립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지난 3년간 울산 극동방송에 지기지기 곧간지기 김명진이었습니다. 올해는 극동방송의 양육부장으로 어린이 합창단의 팀장으로 지기지기 어합지기로 다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1: 야, 이거 중독되겠는데요. 네. 목사님은 옥동자. 여기는 지기지기. 네. 지기지기 그렇죠. 네. 우리가 이제 그 재정을 담당했기 때문에
2: 그렇습니다.
1: 곧간지기셨는데 지금은 또 어합지기로. 어린이 합창단 줄여서 어합입니다. 우리 어합지기로 지금 정말 헌신하고 계시고 또 사역 감당하고 계시는 김명진 우리 어합지기님이십니다. 자, 이렇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울산을 포함해서 극동방송 전지사에 모두 어린이 합창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어린이 합창단이 왜 이렇게 다 있는지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우리 담당이신 어합지기 김명진 부장님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2: 네, 일단 이 어린이 합창단 극동방송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전속 단체입니다.
1: 예.
2: 방송사의 선교 사역을 함께하는 찬

0: 그냥 선교단입니다. 아이들이 꾸준한 영성 훈련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배우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데 선봉장이 되고 있습니다.
1: 예. 자, 선봉장이 되고 있다. 사실 네. 그 가는 곳이 그럼 많다는 소리지 않습니까?
0: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1: 예, 뭐 국내도 가고 네. 해외도 가고 또 이제 뭐 교회만 가는 곳이 아니라 여러 가지도 또 다른 다양한 장소에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0: 그렇습니다. 지역 교회와 기관 초청 공연은 물론이고 복지시설 위문 공연과 해외 공연 등 다양한 무대에서 복음의 씨앗을 심고 있는데요.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은 2002년 7월에 창단돼서 예. 지금까지 울산을 대표하는 어린이 합창단으로 명실상부 등록돼 있다고 저는 자부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특별히 예. 미국 워싱턴 케네디 센터에서 열린 나라사랑 음악회에도 참여하며 예. 귀한 이 사역을 이어왔습니다.
1: 그 케네디 센터가 정말 아무나 설 수 없는 곳이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거기에 서서 그 하나님 사랑 그 정말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그 어린 찬양 선교사들이 펼쳐 보였다는 거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그 아이들이 거기 서면서 얼마나 즐겁고 기쁘고 또 감사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0: 네.
1: 예. 우리 부자님께서 그렇게 어린이 합창단을 담당하시면서 또 옆에서 보아 오시면서 우리 부장님이 받으신 그 은혜도 있으실 거고 또 간증도 있으실 텐데 간단하게 말씀 주신다면 어떨까요?
0: 네, 사실 저는 울산 극동방송뿐만 아니라 그 이전 사역지부터 해서 예. 십몇 년간을 사역을 해왔는데요.
1: 예.
0: 올해 처음으로 어린이 합창단을 맡게 됐습니다.
1: 아, 그렇죠.
0: 그래서 사실은 신생아 수준입니다. 담당자로서.
1: 예.
0: 근데 얼마 전에 이제 8월에 나라사랑 축제를 준비하면서 단원들과 함께 천안으로 수련회를 다녀왔는데요.
1: 예.
0: 평소에는 정말 말썽도 많이 부리고 장난도 많은 이 40여 명의 40명의 아이들과 함께하는 일이라 쉽지 않았습니다.
1: 그렇죠.
0: 네, 정말 이게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걱정과 근심으로 예. 있었는데 그런데 무대가 시작되는 순간 그리고 예배가 시작되는 순간 아이들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로를 배려하면서 동생은 챙기고 언니 오빠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면서
1: 예.
0: 아,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잘하게 하시는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고 예.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1: 아, 잘하게 하신다. 이 말씀이 상당히 저에게도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실제로 저도 이제 울산 극동방송이 오기 전에 다른 지사에서 어린이 합창단을 담당을 했던 적이 그렇죠. 몇 번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어린이 합창단원들이 처음에 딱 들어오면은 이 사실 잘 모르잖아요. 초등학교 뭐 2학년, 3학년부터 해서 이렇게 어린 학생들이 들어오는데 뭐 차렷하고 똑바로 서 있는 것도 처음에는 힘들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조금씩 훈련을 받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찬양 선교사로 세워지는 그 과정 그리고 특별히 이제 미국이나 영국이나 다른 이제 해외 연주회를 가면은 그때 정말 그 우리가 1년에 키가 한 15cm 정도 크면은 부쩍부쩍 자란다고 하잖아요. 네. 이 한 1, 2주일 정도의 그 미주 연주회 공연 그 기간 가운데 아이들이 정말 그 몸이 자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신앙이 자라는 것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개인적으로 많은 은혜를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그 어합지기님이신 김명진 부장님도 그걸 많이 느끼셨나 봐요.
0: 네, 이제 처음이지만 이 초심 잃지 않으려고 예.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1: 아멘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도 이제 올해부터 어린이 합창단 단목으로 섬기게 됐다 말씀을 주셨는데요.
0: 네.
1: 이렇게 옆에서 보시면서 아이들 연습하는 거나 또 우리 선생님들의 그 모습이나 여러 가지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해요.
2: 아, 너무 감사하고요.
1: 예.
2: 우리 아이들도 열심히 하지만 또 옆에서 도와주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헌신적으로
1: 예.
2: 그 일들을 감당하고 계신 것 같아서
1: 아,
2: 네. 어떻게 하면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늘 볼 때마다 하게 예. 됩니다.
1: 네, 예.
2: 너무 감사하죠.
1: 네. 그렇죠. 그 감사한 그 모습을 가지고 계시는 단목님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어린이 합창단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물심양면으로 후원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부모님들의 가장 큰 고민이 결국에는 자녀 교육이잖아요.
2: 네.
1: 특별히 이제 뭐 학원을 몇 개를 보낸다, 뭐 어느 아주 좋은 선생님이 있다, 이런 어떤 육신의 교육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은 정말 신앙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할까? 그리고 뭐 이

0: 이야기를 들어보니 고등학교 때는 까지는 뭐 교회 나가다가 대학에 들어가서 10명 중에 한 명만 교회에 나간다더라.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자녀는 그한 명이 되어야 할 텐데. 그럼 도대체 어릴 때부터 어떻게 신앙교육을 시켜야 하나? 이렇게 고민하시는 부모님들이 정말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어린이 합창단,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가장 큰 특징은 이 실력 향상도 있지만 그 전에 철저한 신앙 교육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부장님, 한번
1: 네,
0: 말씀 주시죠.
1: 맞습니다. 물론 찬양과 안무를 배우면서 자신감도 생기고 공동체 안에서 질서와 협동심을 배워서 육적 성장을 보여주는 것도 큰 장점이긴 한데요.
0: 그렇죠.
1: 무엇보다 가장 큰 특징은 극동방송 아니겠습니까?
0: 그렇습니다.
1: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라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 아이들에게는 늘 함께하는 예배와 찬양,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 전에는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그리고 마칠 때는 또 무릎 꿇고 애들이 두손 모아서 기도를 하는 것을 계속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예배의 태도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0: 그렇죠.
1: 사실 말씀들은 이렇게 좋게 해주시지만, 아이들이 예배 한 10분 정도면 그냥 무너집니다. 자세가 그냥 무너집니다. 그래서
0: 그렇죠.
1: 바로
0: 그렇겠어요.
1: 잡아주려고 하는데, 예배 태도와 신앙의 습관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라서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아이로 뭐 이렇게 안무를 잘하는 아이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는 아이로 자라가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이자
0: 예,
1: 장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사실 신앙 성장에는 어떤 지름길이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꾸준한 시간, 끊임없는 주님께로의 나아감의 훈련일 텐데, 사실 저희가 이제 매주 연습을 하면서 그 매번 연습할 때마다 기도로 시작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기도로 마무리하는 그 과정을 계속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몇 년을 가거든요. 그러면 이게 문화가 되고 나아가서는 생활이 되더라고요. 그것이 우리 어린이 합창단의 자모님들이 가장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렇게 자녀의 신앙교육, 또 사실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일반 훈련을 시킬 때 저희가 찬양, 합창에 대한 그리고 퍼포먼스에 대한 공연 이런 것들이 정말 놀라운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1: 그렇습니다.
0: 부장님.
1: 그렇습니다.
0: 요즘에는 더 하지요?
1: 요즘에도 굉장히 많은 것을 또 보여주기 위하고 사실 세상 자체가 퀄리티라고 하면 너무 올라갔어요. 눈높이가 너무 올라가서
0: 그렇죠.
1: 거기도 맞추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렇게 보여지는 것보다 정말 오직 이유,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의 그
0: 할렐루야.
1: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한다라고 매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실력이 좋은데 오직 예수라고 말하는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지금 이미 어린이 합창단원으로 활동하는 우리 단원들 그리고 그 부모님, 자모님, 자부님들은 다 알고 계시지요. 자, 이번에 아주 중요한 소식이 어린이 합창단 신입단원을 모집하게 됐다고 들었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이거 매번 있는 게 아닌데 이번에 조금 그 규모 있게 좀 모집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1: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에서 함께할 이 사역할 신입단원들을 모집하고 있는데 사실 올해 초만 해도 단원 수가 급격히 줄어서 걱정이 굉장히 산더미처럼 있었어요.
0: 그래요.
1: 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은 그때보다 두 배에 가까운 갑절의 복을 주셔서
0: 할렐루야.
1: 인원이 함께하며 즐겁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이제 더 많은 아이들이 함께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을 누리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지금 인원을 더 뽑고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국내 공연, 교회나 또 여러 가지 단체 기관에서 공연을 하고요. 그리고 굵직굵직한 그런 도나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에도 저희가 단골로 또 이렇게 초청을 받기도 하는데 해외 경험도 있고요. 이 가운데에서 저희가 지금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약간의 좀 결단을 지금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1: 맞습니다.
0: 이 결단을 제가 듣고 너무 놀란 것이 사실 전지사의 극동방송에 있는데 어린이 합창단이 있잖아요. 이 어린이 합창단 가운데 이런 결단을 하신 목사님과 그 교회가 저는 아직은 들어보지 못한 것 같아요.
1: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0: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 놀라운 결단과 헌신에 대한 이야기를 목사님 소개를 좀 해주시죠.
2: 아, 네. 제가 그 김병진 부장님께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조금 이제 그런 인원에 부족한 그러한 어려움이 좀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단목으로 뭘 어떻게 도와

0: 드릴 수 있을까 기도하다가 지금 부족한 인원, 원래 한 50명까지
1: 예.
0: 이제를 정원으로 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1: 그렇지요.
0: 그때 당시에 부족한 명수가 제가 볼때 12명 정도였는데,
1: 예.
0: 그 12명 아이들이 이제 신입단원으로 들어오면 처음에 이제 입단비 쪽으로 해서 이제 어느 정도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1: 처음에 좀 들어갑니다.
0: 네, 그 비용을 저희가 이제 저희 교회가 전액 다
1: 예.
0: 부담하기로, 네, 그렇게
1: 할렐루야.
0: 했습니다.
1: 한 사람도 아니고 이 12명의 신입단원들의 입단비를 전액 지원입니다. 이것이 전액 지원이라는 것이 처음에 들어가는 비용이 조금 있어요. 사실 이제 준비물도 필요하고 단복도 필요하고 그런
0: 그렇습니다.
1: 처음에 들어가는 비용들,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어떤 일부 지원이 아니라 그냥 전액 지원입니다. 이게 무슨 치킨이 통 크다고 하는데, 이렇게 통큰 지원은 전 처음이에요. 예,
0: 그렇습니다.
1: 한 명도 아닙니다.
2: 그 처음의 기회가
1: 예.
2: 지금 와서 저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1: 그렇죠. 우리 지금 김명진 직위님이 딱 지금 담당을 하자마자 이통큰 지원이 있는 겁니다.
2: 그렇습니다.
1: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릴 것이 또 하나 있는데요. 오늘 오전에 한 분이 지원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2: 맞아요.
1: 이제는 12명에서 한명 줄었어요.
2: 그렇습니다.
1: 그리고 지금 이제 방송을 들으시고 또 지원하시다 보면은, 저희가 이제 인원 수가 채워질 때까지 이제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입단비 지원도 이제 거기까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단어가 조심스러운데 선착순인 거예요.
2: 그렇습니다.
1: 예. 이 선착순으로 지금 12명, 이제는 11명이 됐는데, 우리 어린이합창단 단원의 입단비를 지원하기로 한 우리 단목이신 최재우 목사님과 옥동중앙교회가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지원을 해야 할까요? 우리 자모님, 자부님들, 부모님께 말씀 한번 주시죠.
2: 네, 일단 저희들 극동방송에 문자 보내는 거 아시죠? 문자 샵 3927로
1: 예.
2: 어린이라고 적어주시면
1: 어린이.
2: 네, 저희들이 활동 안내 링크를 보내드려요.
1: 예.
2: 일단 그걸 보시고 전화번호만 남겨주시면 회신 잘할 수 있도록 그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 예.
2: 전화 문의도 가능한데요.
1: 그렇죠.
2: 052-220-9000번으로 연락 주시면 전화만 주세요. 그래서 어린이합창단 궁금하다 이렇게 말씀 한마디만 남겨주시면
1: 예.
2: 저희들이 상세히 안내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자, 전화 229개 9000번입니다. 전화 주시고요. 그리고 그냥 문자가 편하신 우리 자모님 또 아버님 계시다면은 이 시간에 50원의 유료 문자 있습니다.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어린이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희도 전화번호가 확보가 되니까요. 안내 영상도 보내드리고 링크도 보내드리고요. 또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단을 내리시기까지 목사님, 쉽지 않으셨을, 이 쉽지 않다라는 어떤 표현보다 더 좋은 표현을 제가 찾지 못하겠는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그렇게 도달하게 되셨는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요.
0: 뭐 주님의 마음 아닐까요? 네, 하나님의 마음을
1: 아멘.
0: 하나님께서 조금 나누어 주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1: 예.
0: 뭐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뭐 대단한 결단이나 뭐 그런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1: 예.
0: 그냥 그때 당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마음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1: 예.
0: 또 하나는 그 조금 그 울산 지역에 있는 그 선배 신앙인으로서 어른 신앙인으로서 좀 부담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1: 예.
0: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인원이 적고 어린이합창단의 이런 좀 부족함들이 꼭 어른 탓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가 부족해서, 교회 수가 부족해서, 또 교회가 수가 부족하니까 주일학교가 부족해서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더더군다나 조금 이 일들은 적극적으로 도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고요. 우리 성도님들과도 이제 그런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성도님들도 다 흔쾌히 다 함께 이 일에 동참해 주시고 또 헌금도 해 주시고 격려도 해 주시고 그렇게 이제 일이 진행되어서 오히려 이제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울산 전체에 대한 또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한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부담감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할렐루야. 사실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또 귀하다고 느끼는 부분은 목사님께서 그런 기도 가운데 거룩한 부담을 지시고 그거를 교회 성도님들과 나누었을 때그 성도님들께서도 아멘으로 화답을 하시고 또 헌금하시고 도우셨다라는 게전더 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목사님이 목사님 또 어디서 이런 또 부담을 가지고 오셨나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할수 있는 거룩한 비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그 응답이 그동안 목사님께서 그렇게 교회를 주님의 길로 같이 걸어

0: 하시고 이끄신 결과가 아닌가,
1: 아유,
0: 그 과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1: 아유. 또 이렇게 아름답게 해석을 또 해주시네요.
0: 저희는 꿈도 좋고 해몽도 좋습니다.
2: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그 어떤 결단을 하셔서 이렇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0: 그렇죠.
2: 근데 담당자인 제가 느끼기에도 이 결단으로 어떤 결단을 누군가가 해서 어떤 교회가 해서 혜택을 받음으로써 이걸 또 그냥 가만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제가 담당자라도 제가 그 혜택을 받았지 않았지만 그 마음을 받아서 또 흘려보낼 수 있는 마음이
0: 그렇죠.
2: 심겨지고 다시 싹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0: 할렐루야.
2: 혜택을 또 받은 친구들이 또 예수님을, 하나님을 잘 전할 수 있는데 가장 앞장서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0: 아멘입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신앙교육, 그리고 수많은 그 공연의 기술들, 여러 가지 또 합창의 그런 과정들을 철저하게 배우고 익히는 극동방송의 어린이 합창단,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이번에 신입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신앙교육 정말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안 되면 다른 것은 필요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또잘 훈련된 우리 목사님 그리고 선생님들, 지휘자분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초등학교 2학년부터 저희가 지금 지원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지원하실 때 이번에 우리 단목이신 최재우 목사님의 그 결단과 거룩한 부담을 함께 지신 그 교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입단을 하게 되는 12명의 입단비를 전액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입단을 희망하시는 그리고 알기 원하시는 분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안내해 드리고요. 또는 229개 9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또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목사님께서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께 초청 그리고 권면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제가 두 번째 그 어린이 합창단 우리 단원들하고 함께 예배 드릴 때로 기억하는데요. 제가 1층에 왔는데 한 학생이 이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눈치를 보니까 어린이 합창단 그 학생인 것 같아요. 그런데 표정이 너무 어둡고 너무 무거워서 제가 차마 말을 못 붙였습니다. 말을 못 붙이고 이제 3층까지 올라와서 예배당에 이제 들어갔더니 아닌 게 아니라 이제 그 어린이 합창단 단원이 맞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깜짝 놀란 것이 있었는데 예배 순서 중에 이제 대표 기도, 뭐 사회 대표 기도, 뭐 특송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다 담당하는데 대표 기도 순서에 올라오는 아이가 바로 그 아이였던 거예요. 제가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던 그 아이. 얼굴이 무거웠던, 얼굴이 아주 어두웠던 그 아이가 그 대표 기도자의 자리에 서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두 번째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 기도가 너무 깊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다 축복하면서 중보하면서 기도합니다. 자기 함께하는 동료들,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심지어 그날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을 빼놓지 않아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울린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상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하는 그 한마디가 저는 굉장히 큰 울림이 되고 기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어린이 합창단의 어떤 이 모임과 훈련과 이 시간들이 정말 이 아이들에게는 깊이를 가져다 주는 시간이구나. 정말 신앙의 연단의 시간이구나. 훈련의 시간이구나를 제가 정말 그때 많이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꼭 아이들을 보내주시고요. 이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을 받으시고 반드시 적립해 두시고 저축해 두십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돌려주세요. 이 아이들이 그냥 단순히 몇 시간 연습하고 끝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돌려받을 때는 하나님의 손으로 돌려받습니다.
0: 아멘.
1: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아이들 많이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0: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또 우리 지기지기, 어합지기 김명진 부장님도 초청의 말씀 부탁드릴게요.
2: 네. 노래를 잘하는 친구가 오면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친구라면 더없이 환영합니다.
0: 할렐루야.
2: 실력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함께 성장하는 어린이 합창단입니다. 부모님들도 믿고 맡겨주시면 아이들이 찬양과 예배를 통해 몸도 마음도 그리고 믿음도 건강하게 자라가는 모습을 함께 보실 수 있을 것이라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0: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극동방송의 어린이 합창단입니다. 연습하고요, 예배하고요.

0: 그리고 다양한 곳에서 또 해외에서 그렇게 공연하는 가운데 놀라운 신앙의 성장, 또 육신의 성장도 저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지휘자가 되어주시는 우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신입단원 모집에 지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바로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요. 또는 229개 9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들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단목이신 옥동중앙교회 최재우 목사님, 그리고 지기지기 여합지기 김명진 양육부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찬양으로 보내드린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함께 하셨습니다.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저도 아이들을 데리고 다양한 공연 또 미주 연주에도 다녀왔는데요. 그때 아이들이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점점 주님 앞에서 세워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늘나라 아기별님 두 곡입니다. 이 찬양 들으시면서 우리 아이도 어린양 창단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아름답게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내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문자 보내주세요.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지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다시 올게요. 지금까지 김정호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옆에 사람과 손을 잡으세요. 그 옆에 사람을 축복하십시다. 정말 이 가사 그대로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여러분에게 있는 고난은 이미 고난입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1분 찬양.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충성된 청지기 윤슬 주식회사와 함께합니다. 그대고.

1분 찬양.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충성된 청지기 윤슬 주식회사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내 삶의 노래로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마음껏 발휘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이 일을 통해 감사하며 즐길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칭찬하시고 흐뭇해하실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소망을 둔 거룩한 일, 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런 소망으로 찬양하고 주님 앞에 쉼을 얻다가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용기를 주시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찬양으로 함께 하시죠. 내 삶의 노래로 출발합니다.

전심으로 클래식콰이어의 찬양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정리 사모님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송 함께 듣고 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두신 이 땅의 모든 일들을 우리의 모든 은사와 재능을 마음껏 발휘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감사하며 이 시간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면서 오늘도 풍성한 찬양 함께 나눴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겠노라고 결단하면서 찬양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오늘도 열려 있고요. 듣고 싶은 찬양들, 또 이 시간 나누면 좋을 찬양들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강성훈의 찬송 함께 듣고 오시죠.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플레이트의 찬송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시는 쉼과 위로가 머무는 내 삶의 노래로 찬양 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 내 삶의 중심 레이디언트 밴드의 찬양이었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 노상신의 부르심 그리고 폴 발러시의 영어 찬송이었죠.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함께 듣고 왔습니다. 6992번님께서 광주에서 울면서 찬양 듣고 계시다고 문자 주셨어요. 아, 이 시간에도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위로받고 계신 모든 분들 축복하고요. 또 계속해서 다양한 찬양으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문제를 가지고 이 시간 찬양함으로 나아가길 소망하면서 또 다양한 찬양 함께 듣고 오시죠. 샵 9330 문자 메시지로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양들 기다리면서 함께 찬송 듣고 옵니다.

주여 내 소망, 조준모의 찬양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송 김한나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함께 듣고 오셨고요.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소망을 두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진정한 보람과 진짜 행복을 주실 주님께 감사하면서 계속해서 평안한 밤 되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풍성한 찬양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문자 보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이 시간 귀 기울여 주시면 또 함께 찬양 들을 수 있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 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생명수 시내가에 생명수 시내가에 매주 이 시간에는 안산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요나 1장 3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놓쳐서는 안 될 인생의 표지판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 주인공 요나는 갈릴리 북쪽의 어느 작은 마을의 출신 선지자입니다. 이 요나는 굉장한 민족주의자였어요. 그래서 위대한 이스라엘, 강한 이스라엘을 외치는 사람이에요. 그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보다 국경이 넓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의 예언대로 정말 이스라엘이 조금 더 강해지고 국경이 넓어지면서 사람들로부터 요나는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이라고 나름대로 인정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요나의 골방 깊은 곳까지 파고드는데 하나님 이렇게 요나에게 말씀하세요. 일어나서 저 큰 도시 니느웨로 가서 회개하라고 복음을 전해라. 니느웨라고 하는 이름을 듣는 순간 요나의 등줄기에 소름이 돋습니다. 왜냐? 니느웨는 이 당시에 중동 지역과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을 벌벌 떨게 만들었던 아수르 제국의 수도예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하냐면 정복한 포로들을 산 채로 껍질을 벗기고 그 죽음을 성벽에 매달아서 본보기로 삼고 조롱하는 잔인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누구라도 아수르 하면 이를 갈았고 모든 사람들의 원수로 여기는 바로 그 나라의 수도로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복음을 외치라고 하니까 요나의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요나에게 말씀하셨고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요나 생각은 달랐어요. 정의가 뭐냐? 악독한 저 니느웨 사람들이 망하는 게 정의 아니겠느냐? 요나는 정말로 니느웨 사람들이 망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도 그는 자기의 생각을 꺾을 수 없어서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이에요.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는 의도적으로 니느웨와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선택한 곳이 지금의 저 스페인 남부에 있는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목적지를 정하고 도망치는 거예요.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니느웨와 정반대 방향, 하나님이 가리키신 그 방향과 무조건 반대되는 대로 자기가 갈 수 있는 가장 먼 곳으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는 자기 계획대로 배를 타기 위해 욥바 항구로 갔는데 너무 놀랍게도 누군가 마치 자기를 위해 다 계획대로 준비해 놓은 것처럼 다시스 행으로 가는 배가 딱 출항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요나는 곧바로 값을 치르고 배에 오릅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거봐, 내 생각이 맞잖아. 이 모든 것들이 내 계획대로 척척 돌아가는 거 보면 내 생각, 내 판단이 맞는 거야. 그렇게 배는 출항을 합니다. 바람도 순조롭고 파도도 잔잔합니다. 모든 환경이 최고로 순조롭게 흘러갑니다. 요나는 척척 맞아떨어지는 이 기가 막힌 타이밍에 안도하며 배 가장 아래 깊은 곳에 가서 자리를 잡고 누워버렸습니다. 긴장감이 풀려서 그랬는지 그는 곧바로 평온하게 깊은 잠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바다 한가운데서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바다 위에 큰 바람을 던지셔서 바다를 요동치게 만드셨어요. 잔잔하던 바다가 파도가 치면서 산더미 같은 파도가 배를 치기 시작하니까 이 배가 견디다 못해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누가 봐도 금방이라도 이 배가 침몰할 것 같은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배 위의 선원들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얼마나 다급했는지 선원들은 저마다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을 목이 터져라 부르면서 살려달라고 울부짖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그 값비싼 화물들을 바다에 던지는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장이 이 다급한 상황에서 배를 돌아보다가 제일 아래 칸을 돌아보던 중에 너무 경악하고 마는 거예요. 지금 이 난리가 난 상황에서 이 흔들거리고 다 아비규환인 상황에서 코를 드르렁거리며 아직도 자고 있는 한 사람이 있어요. 요나예요. 선장이 소리를 버럭 지릅니다. 당신 미쳤어! 빨리 일어나서 당신이 믿는 신이 있거든 그 신에게 살려달라고 기도나 해. 그리고 요나를 깨웠어요. 요나가 깨어나며 모든 게 귀찮은 거예요. 왜? 요나는 지금 이 배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니 이 바다 한가운데 갑자기 폭풍이 왜 왔는지 영적으로 직감하고 있었어요. 선원들이 그칠 줄 모르는 폭풍 앞에서 번아웃이 되고 더 이상 방법이 없게 되자 그들은 오랫동안 뱃사람들이 고대 때부터 바다 한가운데서 위기가 오면 마지막으로 하는 고전적인 방법 하나를 선택하죠. 그게 뭐냐? 이 재앙의 원인을 밝히는 제비뽑기를 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뽑힙니다. 선원들은 마치 모든 재앙의 원인을 요나에게서 찾으려는 듯 요나 주변에 몰려들어 요나에게 질문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제비가 네가 뽑혔으면 네가 이 재앙의 원인인데 너는 도대체 누구냐? 너는 어디서 왔으며 직업이 뭐며 어떤 신을 믿느냐 등등. 마치 이 재앙이 요나에게 다 모든 것이 있어서 평온하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의 심리를 모아 그에게 질문을 퍼붓기 시작해요. 이 상황에 여러분이 요나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 요나는 할 말이 많지 않겠습니까? 이게 날씨 탓이지 왜 내 탓이냐? 혹시 선장이나 선원들이 운항을 잘못하고 배기를 잘못 들어서 그런 거 아니냐? 아니면 배가 너무 약한 배가 운항되어서 이 파도를 못 이기는 거다? 아니면 이 제비 뽑기는 부정이다? 다시 해라. 나름대로 요나가 할 말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요나는 묵묵히 이 상황을 다 받아들이고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나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선원들이 요나의 이야기를 듣고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왜?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데요. 선원들은 혼란이 왔지만 결국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던져요. 그런데 신기하게 요나가 던져지는 순간 바다도 동시에 잠잠해지는 거예요. 놀란 사람들은 그 요나가 조금 전에 말했던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에게 전부 엎드려 제사를 드리고 바다에 던져진 요나는 큰 물고기에 먹히면서 오늘 본문이 끝이 나요. 요나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남의 탓할 게 많았어요. 날씨 탓을 해도 되고 선원들 탓을 해도 되고 배를 탓해도 돼요. 근데 요나는 내 탓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 때문에 하나님이 요나를 포기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인간은 자기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반드시 희생양을 찾아요.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둥, 아니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는 둥.

인간은 본능적으로 어려움을 만나면 내 책임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내가 책임을 인정하는 순간 모든 손해를 감수해야 되고 내 미래는 불투명해지고, 그래서 사람들은 가능하면 자기가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탓을 하게 돼요. 미국의 애리조나 주립대학교의 경영학과에서 기업의 위기 대응이라고 하는 글을 발표했어요. 그 글에 이런 예가 있습니다. 한 그룹에게 회사의 치명적인 실수로 고객들이 막 분노할 때, 이게 다 하청업체 탓입니다, 매장의 실수입니다 라고 핑계를 대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고객의 분노는 처음보다 오히려 74%가 증가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은 소송까지 벌이더래요. 그런데 또 다른 그룹에게는 같은 상황에서 전혀 반대로 최고 책임자가 직접 나서서 100% 저희의 잘못입니다 라고 인정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처음에 막 분노하던 고객들의 분노는 오히려 37%로 떨어지고, 기업의 신뢰도는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올라가더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생각과 달리 남 탓이 위기를 더 키우게 되고 내 탓이 위기를 끝내게 되더라. 최근에 리더십 학문 분야에서 한 10년 전부터 유행한 리더십이 뭐냐면 익스트림 오너십이라는 거예요. 이 익스트림 오너십은 지휘관이, 지도자가 어떤 최악의 상황에서도 환경 탓을 하거나 뭐 부하 탓을 하는 변명이 아닌, 최고의 좋은 리더는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내 탓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익스트림 오너십이에요. 우리가 객관적인 냉정한 피드백은 필요하지만 그 위기의 상황에서 나에 대한 책임의식을 크게 갖는 리더가 존중받는 리더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이런 익스트림 오너십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은 사람이 있어요.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모세 이야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땅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십계명을 어기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이걸 다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너무 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다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면 안 된다고 충분히 가르치고 귀에 딱지가 않도록 이 얘기를 했는데 저 미련한 것들이 나한테 수십 번 수백 번 얘기를 듣고도 저 짓을 합니다. 얼마든지 모세가 발뺌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3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모세라고 하고 싶은 말이 없었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할 말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백성들이 저렇게 된 것 다 제 탓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떤 변명도 어떤 책임도 전가하지 않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내 탓입니다 라고 엎드렸을 때 하나님 두말하지 않고 그들을 용서하셨어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다시 살아가는 은혜를 베푸셨어요. 무엇 때문에? 내 탓이라고 잘못을 인정했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잘 되게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 것 같습니까? 내 탓을 외치는 인생을 하나님은 어떤 자

자리에서도 형통하도록 만드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케냐에 가면 줄리안 큘라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원래 미국 텍사스에서 목회를 잘 하시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건강하게 목회하고 인정받고 행복하게 살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아프리카에 대한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그의 고국 케냐의 빈민들의 삶을 보게 하시면서 네가 저 죽어가는 아프리카 빈민들을 위해 가서 일해라. 그런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잘하던 미국의 목회를 접고 그는 아프리카 케냐로 건너가요. 근데 가보니까 너무 절박한, 먹고 입는 문제로 절박한 이 빈민들을 위해서 한가롭게 설교하는 것만이 자신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 이들에게 먹을 것, 또 살아갈 수 있는 집을 지어주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돈이 필요한데 내가 직접 비즈니스를 통해서 이 빈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인 자기가 소위 선교를 위한 비즈니스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뜻으로 시작한 그의 비즈니스는 처참하게 무너졌어요. 엄청난 빚을 지고 그가 타고 다니던 자동차까지 압류당하고 빚쟁이들에게 쫓겨다닙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가 도망도망 다니다가 캄캄한 골방에 숨어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너무나 자신의 인생이 처절하리만큼 완전히 망한 그는 그 골방에서 울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내가 내 배를 배불리 하려고 여기 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가난하고 궁률한 영혼들을 보여주셨고 나에게 거룩한 비전을 주셨고 나는 이들을 위해서 이들을 잘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비즈니스를 한 거 하나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내 이익을 위해서 내가 잘 살고자 비즈니스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혼들을 위해서 이 비즈니스를 했는데 어떻게 내 의도를 아시면서 나를 이렇게 깊은 수렁에 두십니까? 나를 이곳까지 불러놓고 나에게 사기치고 나를 배신한 사람들을 하나님 왜 두고만 보십니까? 그리고 그는 자기가 이렇게 된 상황은 다 하나님 때문이라고 원망을 합니다. 그렇게 몸부림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던 어느 날 새벽에 그날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몸부림으로 괴로워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큘라야, 네가 이곳에 와서 거룩한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할 때 너는 그 사업을 정말 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했느냐? 아니면 네 똑똑한 머리, 네 계획, 네 자신을 의지하고 이 일을 했느냐? 그 하나님이 딱 그 한마디를 주시는데 자기가 여기 케냐에 건너와서 그동안 진행했던 모든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이 맞는 거예요. 자기가 이 거룩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똑똑함, 자신의 이성, 자신의 집념을 믿고 일했던 거예요. 큘라는 그 새벽 하나님의 음성 앞에 완전히 무너지고 이 한마디를 하나님 앞에 고백해요. 하나님, 제 잘못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그런데 울면서 그 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뿐인데 그 순간 분노가 가라앉고 그 마음 빈 곳에 하나님이 하나 아이디어를 주시는 거예요. 그 새벽에 이 케냐 아프리카 사람들 가운데 은행에 가지 못하는 그 빈민들을 위해서
모바

0: 아이로 신용평가하는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봐라. 갑자기 그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그는 얼마 뒤에 그 아이디어로 조그맣게 다시 벤처를 만들어요. 그리고 망한 지 2년 뒤에 그는 완전히 재기에 성공합니다. 귤라는 그 기업에서 나오는 막대한 수익을 가지고 원래 본인이 꿈꿨던 대로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고 먹을 수 있는 것을 제공하는 아름다운 사역자가 돼요. 이 큘라에게 누군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이 망하고 재기한 비결이 뭡니까? 당신의 꿈을 이룰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큘라는 이렇게 대답해요. 내 인생이 망했을 때남탓 대신 내 탓이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아마 누구에게도 말 못할 고민을 안고 나오신 분이 있을 거예요. 지난 간밤도 베개를 적실 만큼 너무 어려운 삶의 문제를 가지고 눈물을 흘리신 분도 있을 거예요. 내 인생 순풍이 오는 듯 했는데 갑자기 이런 역풍이 왜 불어오는지 두려움을 가지고 오신 분이 있을 거예요.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내일이 두려우신 분도 있을 거예요. 오늘 그런 분들에게 당신이 봐야 될 표지판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역풍의 두려움 속에 여러분이 봐야 될 표지판은 주님, 내 탓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남을 탓하고 가족을 탓하지 말고 내 탓입니다라고 엎드림의 고백, 이 표지판을 볼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순풍이고 너무너무 계획대로 모든 일이 잘 되는 그때를 여러분과 가정이 만나셨거든. 잠시 마음에 브레이크를 거십시오. 일단 정지. 그리고 나에게 이렇게 좋은 때를 주시고 좋은 축복을 주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겁니까? 라는 그 표지판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늘이두 표지판을 붙들고 수시로 순풍이 불 때, 역풍이 불 때, 이 표지판을 번갈아 보며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간다면 남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여호와가 길을 내시는 승리의 길이 저와 여러분에게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 길을 걷는 아름답고 복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수 시내가에 지금까지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407국에 9191번, 지역번호 031-407-9191 꿈의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수 시내가에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실로암 복지회에서 8월 창단을 앞두고 실로암 앙상블 단원을 모집합니다. 음악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가득한 분들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모집 분야는 합창 파트와 연주 파트며 연주 파트는 드럼, 어쿠스틱 기타, 색소폰, 바이올린, 첼로, 클라리넷, 플루트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7월 31일 금요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8월 창단식 이후 첫 연습이 예정돼 있습니다. 연습은 매주 토요일. 장소는 울산 시각장애인 선교회 쉼터 연습실입니다. 지원 및 자세한 사항은 010-6363-103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예술협회 지원사업 선정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클라리넷 연주회 피리 부는 혜성이와 이상한 나라의 초대가 8월 22일 토요일 저녁 6시 울산중구 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발달장애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연주와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특별 무대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대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부산 수용로교회 청년국 주최로 청년과 청년 사역자를 세우는 더 플로우 캠프가 열립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부산 수용로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페이지처치 신재웅 목사,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 수용로교회 김배광 목사, 우리는교회 박광리 목사가 나섭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청년과 사역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더 플로우 캠프의 등록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 수용로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맑고 순수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멋진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극동방송에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지친 마음에는 시원한 위로가 불어오겠고 사랑의 햇살은 하루 종일 따뜻하게 비추겠습니다. 은혜가 내릴 확률은 100%, 찬양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풍성하게 흘러넘치겠는데요. 올여름 믿음의 온도는 높이고 걱정의 체감 온도는 낮춰드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올여름 가장 좋은 소식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0: 울산 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전도의 민족 전도됩니다. 옥동 사랑의 교회 이상준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세요. 옥동 사랑의 교회 이상준 목사입니다. 신약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는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제가 쉬운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답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나는 어떤 음식점에서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어보고 누군가에게 그 음식 이야기를 하거나 소개를 하거나 같이 가보자고 한 적이 있다 없다 있으시죠? 왜 그러셨어요? 내가 먹어보니 너무 맛있어서 혼자 먹기에 너무 아까워서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생각나고 친한 친구가 생각나고 내가 꼭 같이 먹어보고 싶은 사람이 생각나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리고 당연하게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당연하고 편안하게 제가 경험한 최고의 맛집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제껏 제가 소개한 후 제대로 먹어보신 분들은 대부분 그 맛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최고의 맛이라고 하셨습니다. 제대로 먹어보신 분은 대부분 그 맛에 매료되어 또 먹고 지금도 먹고 계십니다. 제대로 먹어보신 분은 저처럼 또 누군가에게 그 맛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반복된 일상, 현실 속에서 겪는 나의 연약함

욕망과 한계, 하고 싶은 건 많은데 할 수 있는 것은 점점 적어지는 것 같은 현실, 여러 가지로 경험하고 있는 생활의 고충 속에서 답답함을 느끼거나 점점 지쳐가고 힘겨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현재 삶 속에서 좀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거나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할 것 같고 판도가 바뀌거나 돌파구가 있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은 드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껏 해보시지 않았던 것, 이제껏 먹어보지 않았던 것이 필요한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먹어보신 분들은 단골이 되어 최고의 맛집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예수 맛집입니다. 제가 섬기는 옥동사례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일하심을 통해 세워진 교회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에 소속된 늘푸른 교회와 예수교 대한 하나님의 성에 소속된 사랑의 교회, 두 교회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인해 물리적으로는 이루어지기 쉽지 않은 교회의 합병을 이루어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는 교회입니다. 2019년 2월에 교회 합병이 이루어졌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기뻐하며 소망 가운데 30년이 넘은 전형적인 빨간 벽돌 교회 건물을 힘을 다해 리모델링을 그해에 마치고 2020년을 교회 붕의 원년으로 이루어갈 것을 꿈꾸며 희망 가운데 2020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1월의 어느 날, 그때부터 생전 처음 겪어보는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었죠.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이름으로 모이기가 점점 힘들어지더니 급기야는 교회 문이 닫히는 긴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앞이 막막하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사면초가의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 코로나 기간에 모태신앙으로 평생 교회를 다녔고 지금까지 목사로서 교회를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저에게 뜻밖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현실적 상황으로 인해 교회로 나오기가 정말 힘든 바로 그때, 어느 때부터 한 사람 두 사람 교회 문을 두드리고 상담을 요청하고 스스로 교회를 찾아오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교회를 다녀보고 싶다고, 예수님을 알고 싶다고, 예수님을 믿어보고 싶다고, 그렇게 교회를 찾아온 사람들이 바로 제가 목회를 하고 난 후에 통계적으로 가장 많았었습니다. 그렇게 힘을 다해서 전도행사를 하고 거리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도 힘들었던 그 일이 전도가 절대적으로 힘든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을 직접 경험하고 목사인 저도 놀라고 우리 교회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때 스스로 교회를 찾아오신 분들은 드러나 있는 모습들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분, 가난하고 못 배우고 배고프고 육체에 큰 병이 걸리신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겉으로는 아주 멀쩡하고 비교적 더 풍요롭기도 하고 제법 많은 것을 누리기도 하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일상이 무너지고 처음 경험하는 비정상적인 팬데믹의 상황을 겪으신 분들이 본인도 이제껏 알지 못했던 내면의 목마름, 마음과 몸의 통증, 내적, 외적 빈곤을 느끼고 스스로 가까이에 있는 교회를 찾아왔던 것이었습니다. 평생 교회를 다니고 목사로서 살아가고 있는 저에게는 그야말로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었을까요?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알게 된 사실이었습니다. 어딘가에서 누군가에게 그 전에 직간접적으로 들었던 하나님, 예수님, 교회가 그때 그분들에게 떠올랐던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말했던 그 예수 맛집이 주변에 보이고 그때 그 말들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실 가운데에서 드러난 아픔 속에서 버티기 위해, 이겨내고 살기 위해서 용기를 내어 직접 한번 그 맛을 찾아 먹어보려는 마음으로 스스로 예수 맛집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교회 가보신 적 있습니까? 저하고 교회 한번 같이 가보시겠습니까? 진짜로 맛있습니다. 한 번도 드셔보시지 못한 그 맛을 꼭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예수님은 사랑이 끝이 없으시고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억지로라도 열고 들어가실 수 있는 분입니다.

0: 바로 여러분 스스로가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가장 큰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쯤이면 됐다 싶은데 왠지 모를 불안감이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살아오신 결과 어느 정도 이루고 채웠다 생각했는데 뭔지 모를 채워지지 않는 것, 그 공허함을 느끼고 있지 않으십니까? 내 삶에 무언가 역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바로 그때입니다. 여러분이 믿을 만한 그 사람이 진심으로 같이 가보자고 하는 그 맛집에 가보신다는 마음으로 부담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마음의 문을 살짝 여시고 여러분 주변의 교회 문을 한번 두드려 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에게 언젠가 같이 한번 가보자고 하셨던 그분들께 연락하셔서 같이 가보자고 해보세요. 백문이 불여일견. 망설이지 마시고 예수 맛집으로 가셔서 일단 한번 맛을 보시면 그 맛의 깊이와 넓이와 신비를 알게 될 것입니다.
1: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좋은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사랑하는 당신을 위해 예수님을 전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좋은 것,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 바로 예수님입니다. 남들 보기에 멀쩡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당신의 삶은 정말 괜찮습니까? 마음에 공허한 부분이 있다면, 채워지지 않는 무엇이 있다면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사랑이 끝이 없으신 분이시고요. 너무나 인격적이어서 당신이 그 마음의 문을 열고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 이제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분을 맞아들이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공허함은 예수님만 채울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 나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길 원하시는 분, 예수님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길 원하시는 분, 오랜 시간 교회를 떠나 있었지만 이제는 돌아가길 원하시는 분, 지금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예수라고 적어주세요. 간략한 설문지를 여러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설문지를 작성해 주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소개해 드릴게요. 그리고 내 주변의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주세요. 부탁하고 싶으신 분도 지금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예수라고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고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건강한 교회 김현태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은광교회와 함께합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보네퍼 목사님에게 어떤 사람이 동정녀 임신을 믿느냐라고 묻자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동정녀 임신을 누구보다도 믿기 힘든 사람은 본인 마리아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성경에 기록한 기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따지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듯이 성경 말씀을 마리아처럼, 성경을 기록한 기자들처럼 있는 그대로 마음에 들여놓으십시오.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성경의 역사를 바로 알고 한 구절씩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는 것 매우 중요한 일이지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든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진리임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성경이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인정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네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88편 함께합니다.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짐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지혜의 말씀 시편 88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니라. 누가복음 1장 37절 38절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들이 모두 우리를 위한 주 하나님의 말씀임을 철저히 믿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극동방송과 함께 함께 해요.
1: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지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기쁨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설득할 수 없다. 기쁨은 복음의 증거다. 20세기 최고의 강해 설교자,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남긴 말입니다. 문득 거울을 한번 들여다봅니다. 내 안엔 세상을 설득할 수 있는 기쁨이 있을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과연 내 속에 살아있는지 바랍니다. 주님이 허락해 주신 또 다른 밤입니다. 이 시간 잠잠히 주님만을 다시 바라봅니다. 주님, 오늘 이 밤 내 안에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의 마무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인사드립니다.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저는 조시현입니다.

네,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루벤 스투다드의 Center of My Joy. 내 기쁨의 중심 되신 주님 듣고 왔어요.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진행을 맡은 저는 조시현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입니다. 주님 허락하신 이 밤, 내 안에 세상을 설득할 수 있는 기쁨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충만히 넘치시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듣고 싶으신 찬양과 나누고 싶은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샵 1069 우물정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사연을 보내주시거나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사연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언제든 보내주세요. 이어지는 찬양입니다. 새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저는 주의 음성으로 함께 됐습니다.

에어컨보다 더 시원한 건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사람들 북적이는 바다 대신 찬양 속 주님과 단둘이 있는 여름. 이건 나만 알고 싶은 은혜의 플레이리스트. 지금부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의 이브닝 프레이즈를 듣고 계십니다. 이브닝 프레이즈에서는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기다립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사연 보내주시거나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사연 보내주셔도 됩니다. 조금 전에 들으신 곡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제이어스의 찬양이었고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저는 주의 음성으로 신부의 노래 앨범 중에서 가져왔습니다.

오늘 끝곡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끝곡은 Jonathan Butler가 부른 Love Never Fails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립니다.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오롯이 올려드리는 시간 되셨기를 소망해.

0: 얘들아, 밥 먹으러 온더라. 밥다 식는다. 빨리 먹자.
1: 맛있는 대화가 오가는 주방에서도, 온 가족이 모인 거실에서도, 올여름 우리 집 어디서나 믿음의 고백이 흘러넘치도록 찬양과 함께 찾아오는 가장 시원한 은혜.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0: 이 프로그램은 63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한 믿음의 출판사 생명의 말씀사와 함께합니다. 거룩한 전쟁은 철로 역정으로 알려진 존 번연의 또 다른 대표작으로 악의 세력들이 어떻게 성도의 내면을 공격하고 그로 인해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다양한 묘사를 통해 소설의 형태로 구성한 작품입니다.
1: 집행관, 말씀하세요. 피고인석의 피고인이 공소장에 기록된 본인의 이름을 부인했기 때문에 본 법정은 피고인의 본명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분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런 분이 있으시면 앞으로 나와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명의 증인이 피고인과 관련해 자신이 알고 있는 바를 증언하겠다며 법정으로 나왔다. 한 사람의 이름은 진리 탐색 씨였고 다른 사람의 이름은 진리 보증 씨였다. 판사들은 그들에게 피고인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는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물었다. 진리 탐색 씨가 대답했다. 판사님, 전... 판사가 진리 탐색 씨의 증언을 중단시켰다.
2: 잠깐, 먼저 증인 선서를 하십시오.
1: 진리 탐색 씨는 선서를 한 후 증언을 시작했다. 판사님, 전 어렸을 때부터 피고인을 알았는데 저 사람의 이름은 거짓 평화가 맞습니다. 저 사람의 아버지는 아첨 씨고 어머니는 심약한 마음입니다. 두 사람은 결혼해서 아들을 낳고 이름을 거짓 평화로 지었습니다. 제가 저자보다 나이가 몇 살 더 많지만 어린 시절 소꿉 친구로 함께 놀았습니다. 저와 놀고 있을 때 저자의 어머니가 거짓 평화야, 거짓 평화야 어서 오렴 하고 불렀습니다. 갓난 아기일 때부터 제가 봤는데 저도 어렸지만 저자의 어머니가 저자를 품에 안고 얼러주던 기억이 납니다. 수십 번씩 연달아 저자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우리 귀여운 거짓 평화, 우리 예쁜 거짓 평화, 우리 사랑스런 거짓 평화, 이렇게요. 저자가 법정에서는 감히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험담가들도 저자의 이름이 거짓 평화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진리 보증 씨가 거짓 평화에 대해 아는 내용을 증언할 차례가 됐다. 진리 보증 씨도 증인 선서를 하고 말했다. 판사님, 앞서 증인이 한 말은 모두 사실입니다. 저자의 이름은 거짓 평화입니다. 전에 자신을 거짓 평화가 아닌 다른 이름으로 부른다고 화를 내는 모습을 본 적도 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불러 자기를 놀린다고 화를 내더군요. 하지만 그때는 거짓 평화 씨의 기세가 대단할 때였고 디아볼루스의 부하들이 맨소를 장악하던 때였습니다. 그러자 판사들이 판결을 내렸다.
2: 여러분, 증인 선서를 한 두 증인이 피고인에 대해 증언한 내용을 들으셨습니다. 거짓 평화 씨, 정직한 두 증인이 피고인의 본명이 거짓 평화가 맞다고 확인했습니다. 공소 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을 살펴보자면 피고인은 이웃들 간에 평화의 사절단 역할을 했다고 기소된 것이 아닙니다. 샤다이 왕의 법과는 반대로 맨소를 거짓되고 결국은 저주로 귀결될 평화 속에 악의적으로 붙잡아 두었기 때문에 기소된 겁니다. 피고인의 주장은 공소장에 기재된 이름이 본인의 이름과 다르다는 것이 전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 본인이 맞다는 사실을 증인들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당신의 이웃 간에 일구었다고 자랑하는 그 평화는 진리와 거룩함이 수반되지 않은 기초가 없는 평화였습니다. 거짓을 토대로 한 평화이며 기만적이고 저주가 뒤따르는 평화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으로 피고인의 혐의가 벗겨지기는커녕 오히려 피고인의 혐의가 입증됐습니다. 하지만 공정을 기하기 위해 증인들을 불러 피고인에 대한 증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전지 씨, 피고인에 대해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전지 씨가 말했다. 판사님, 저자는 맨소리 온갖 부정함과 혼란 속에 있는데도 죄악된 잠잠한 속에 묶어두는 것을 오랜 시간 업으로 삼은 사람입니다. 저자가 하는 말을 제가 똑똑히 들었습니다. 이리 와, 이리 와. 어떤 문제가 어떻게 닥쳐오든 일단 피하고 보자. 탄탄한 기초가 없더라도 잠잠하고 평화로운 삶을 추구하자. 라고 말입니다. 거짓 증오 씨, 피고인에 대해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판사가 물었다. 판사님, 전 저자가 불의한 평화가 진리 때문에 생기는 문제보다 낫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디서 그 말을 했습니까? 어리석음 광장에 있는 자기 기만 옆집 미련 씨의 집에서 들었습니다. 네, 그 말을 그 자리에서 스무 번은 했습니다. 그러자 판사가 선언했다. 증거가 명백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추가 증언은 필요 없습니다. 집행관, 피고인을 데려가고 비진리 씨를 데려오십시오. 비진리 씨, 당신은 맨소울 성 전체를 위험에 빠뜨린 혐의로 비진리라는 죄명으로 기소됐습니다. 당신은 맨소울이 샤다이 왕을 배반하고 디아볼루스를 따른 이후 맨소울에 남아있는 모든 샤다이 왕의 법과 형상을 훼손하고 완전히 파괴하려 했습니다. 유죄를 인정하십니까? 아니요, 판사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증인들이 법정으로 들어왔다. 전지 씨가 비진리 씨에 대한 증언을 했다. 판사님, 저자가 샤다이 왕의 형상을 제거할 때 제가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저자는 자기 손으로 직접 샤다이 왕의 형상을 뜯어냈습니다. 저자가 디아볼루스의 명령을 받아 그 일을 할 때 제가 옆에서 똑똑히 봤습니다. 저자는 그 자리에 디아볼루스의 뿔 달린 짐승 형상을 세우기까지 했습니다. 디아볼루스의 명령을 받아 샤다이 왕의 법과 관련된 것은 찾아내는 대로 하나도 남김없이 태웠습니다. 피고인의 그와 같은 행동을 증인 외에 또 누가 보았습니까? 판사가 물었다. 거짓 증오 씨가 대답했다. 판사님, 제가 봤습니다. 저 외에도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자는 그런 만행을 비밀리에 저지르지 않고 만인이 보는 자리에서 저질렀습니다. 그런 행동을 즐겼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한 겁니다. 판사가 물었다. 비진리 씨, 이 모든 악행을 저질러 놓고 어떻게 뻔뻔하게 무죄를 주장할 수 있습니까? 무슨 말이든 해야 할 것 같아서 제 이름대로 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진리를 말하지 않는 것이 제게 득이 됐습니다. 판사가 말했다. 집행관, 피고인을 데려가고 무자비 씨를 법정으로 데려오십시오.

귀로 듣는 신앙 고전 거룩한 전쟁 지금까지 구경영이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FEBC 신학 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2: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2: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1: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2: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1: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8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시편 27편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얼굴을 구하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분의 도움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그분의 얼굴을 찾고 구하면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히스플랜의 빛을 따라 걸어가 들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얼굴을 찾는다라는 표현이 있죠. 히브리어로 얼굴은 파님인데 이게 단수가 아니라 복수형이라고 합니다. 얼굴이 여러 면을 갖고 있다는 뜻이 아닐까. 하나님을 안다는 게한 가지 면만 아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게 그분의 다양한

면을 하나씩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 아닐까. 위로하시는 하나님도 있고, 훈련시키시는 하나님도 있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달려오시는 하나님, 상황마다 다른 면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닌 게 아닌가. 매일 새롭게 발견하는 겁니다. 오늘 밤 어떤 면을 보여주실지 그게 기대되곤 합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Matt Redman의 Call to Worship, 폴 벨러시와 크리스 맥클레니가 함께한 Open the Eyes of My Heart, Daryl Evans의 Trading My Sorrows까지 들려드렸습니다. 김도현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의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강명식의 주님의 세계로, 정성실의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김도연의 예수는 나의 힘 들려드렸습니다. 6541번 쓰시는 분께서, 하나님 오늘 문득 공원을 산책하면서 평화의 소중함을 느꼈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이 평화가 잘 지켜지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아멘 이렇게 기도문을 보내주셨는데,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평화는 공짜가 아니라고 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평화는 그냥 모든 것이 다 편안하고 잘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진 상태가 바로 샬롬, 평안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말에 동의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진리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그 평안이 있기를 이밤 기도하게 되네요.

0: bless you, Lord. We bless your name, Lord.
1: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Hillsong Worship의 Through It All, Morris Chapman의 Great Is The Lord, 그리고 Terry McAlmon의 Holy, Holy, Holy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윤의 샬롬 나인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 꿈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는 6주간 서머 스페셜 성령의 9가지 열매 테마로 꾸며드립니다. 지난주와 지지난주에는 하나님을 향한 열매 3가지 사랑, 희락, 화평 나눴고요. 이번 주에는 이웃을 향한 열매 3가지 중에서 오래 참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오래 참고 누군가에 대해서 인내하는 것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나님의 성품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에 있는 베드로 후서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다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내와 오래 참음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고백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다운 첼로 연주 찬송 전지현의 찬송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곡은 달빛 마을의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서윤영입니다. 오늘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 제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료 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별그대에서 오늘 들려드리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되는 유료 문자 샵 1069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바로 직전이 8절 말씀이 이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저는 이 말씀을, 그 앞선 말씀을 읽는데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내와 오래 참음은 천년도 하루같이 기다려주시는구나.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참아주시는구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그 깊고 뜨거운 사랑을 우리가 다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오래 참음, 인내를 우리도 본받아 우리의 삶에서 이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음, 인내를 꼭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또 찬양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0: 잠시 후 은혜가 많은 구간입니다. 속도를 줄이시고 찬양에 귀 기울여 주세요.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1: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함께 나누고 있고요. 이번 주간 네 번째 열매인 오래 참음 나누고 있는데요. 이 오래 참음은 부당한 대우나 어려움 속에서도 보복하지 않고 굳건히 견디는 인내를 말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 오래 참음이라는 영역은 정말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죄를 대하여 오래도록 참으심으로 아무도 멸망에 이르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인내요, 오래 참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래 참음이라고 쓰고 사랑이라고 읽는다. 우리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귀한 자녀입니다. 우리 그 사랑을 믿음의 고백을 담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 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삶에서 아름다운 인내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0: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Disability라는 말이 있습니다. 있어 보인다와 능력을 뜻하는 영어 단어인 Ability를 합쳐 만든 신조어인데요. 실상은 별거 없지만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 뭔가 있어 보이게 자신을 잘 포장하는 허세를 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멋진 옷을 입고 다니길 즐기며 인사받는 것과 회당과 치에서 높고 상석에 앉기를 좋아하는 말 그대로 Disability의 능력을 뽐내던 서기관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과는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거룩함을 높은 곳에서 뽐내시기보다 낮은 곳에서 죄인과 병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돌보시고 섬기시는 겸손의 삶을 살아내셨죠. 높고 화려한 삶을 치장하기보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어려운 이들을 돕고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깊고 따뜻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텐트메이커스의 예순아의 치료자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공감하고 용납하는 사랑의 길로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장윤영의 You Raise Me Up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제이든 레빅의 Nothing But The Blood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오벳의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크룩스의 주님여 이 손을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히즈 윌의 사랑 그 좁은 길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줄라이 프로젝트의 나눔의 미학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안혜진의 물들어가네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멀시미의 How Great Is Your Love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제이미 맥도날드의 Desperate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심플리 포의 오신실하신 주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힐송의 Magnificent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어노인팅의 예수님은 누구신가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 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하시는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하나님의 꿈과 또 비전이 나의 꿈이 되고 비전이 되는 것, 주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는 것, 그것이 성화되는 과정이겠죠.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런 의미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원하는 건 이거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내 욕심 또는 내 생각을 주님이 억지로라도 들어주시기를, 때로는 때를 쓰면서까지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먼저 파악하고, 그리고 그 뜻에 맞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때로는 세상의 욕심이나 어떤 인정이나 이런 것들과는 멀어져야 할 수도 있겠지만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출 때, 내 뜻에 하나님을 맞추는 게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출 때 내 삶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훨씬 더 은혜가 넘칠 거예요. 그런 삶을 다시 한번 꿈꿔보시면 어떨까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였는데요. 제가 요즘에는 계속해서 이 오프닝이나 이런 멘트를 할 때 신앙적인 이야기를 일부러 더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북한 관련된 뭐 정치적인 상황, 군사적인 또 북한의 외교적인 이런 내용들 가지고 비판을 하거나 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도 앞서서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분께 더 전하고 싶고 하나님을 알아야겠다라는 마음이 드셨으면 하는

감동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주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는 길, 그 길이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오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 권능이 나의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남북한 그리고 중국 러시아에 계신 우리 동포 여러분을 축복하고요. 오늘도 AM 1188kHz 또 제주 극동방송 AM 1566kHz 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FM 채널과 또 스마트폰, 이 북에서는 소전화라고 부르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함께 듣고 계실 겁니다. 우리 2508 성도님께서 이 시간에는 처음 문자 주신 것 같은데 요 며칠 계속해서 비가 많이 내리더니 북녘계 성도들은 혹시 피해가 없으실지 안전했기를 저도 모르게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극동방송을 함께 하다 보니까 북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북녘의 영혼들을 향한 기도가 나오시게 됐다라고 문자를 주셨어요. 이렇게 북한의 복음화, 또 복음통일, 또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있음을 기억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도 함께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남북한 출신 청년들과 함께 통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너와 나의 어울림 준비하고 있고요. 또 남북한과 세계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요즘에는 북한 날씨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날씨도 함께 전해드리고 있죠. 남북한의 자세한 내일 날씨. 뭐 날짜상으로는 오늘이지만 이제 날이 밝으면 목요일에 여러분이 보내시게 될 날씨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계속해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함께 나눠주십시오.

0: 남과 북이 하나 되는 그날까지 남북 간 청년들의 통일의 생각을 살펴봅니다.
1: 너와 나의 어울림.
0: 자, 너와 나의 어울림 오늘도 함께하는 여러분을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온 현희입니다.
4: 안녕하세요. 대학원생 나나입니다.
5: 안녕하세요. 취준생 옥순입니다.
6: 안녕하세요. 강원도에서 온 감자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0: 감자님, 옥순님, 나나님, 현희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최근 북한이 이렇다고 북한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된 것들인데요. 먼저 준비한 자료 들어보겠습니다.
7: 여러분은 최신 북한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흔히 우리는 북한이 우리의 7, 80년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라고 알고 있지만 최근 북한의 모습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장마당으로 인한 민생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신흥부유층 돈주들이 생겨났고 평양을 중심으로 한 권력계층의 생활 수준의 모습은 이제는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하는데요. 최신 폴더블 휴대폰을 사용하는가 하면 우리처럼 스마트폰 지능형 손전화기로 물건을 주문해서 배달받거나 심지어 온라인 복권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또한 개인 차량 소지도 늘어나서 고급 외제차를 운행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는데요. 우리도 값비싸게 여겨지는 명품 브랜드의 옷이나 신발, 방한용품 등이 불티나게 팔려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북한에도 우리처럼 유명한 카페, 패스트푸드점 등도 점점 생겨나고 있는데요. 북한이 이전과는 달리 서방세기처럼 최신 문물이 많이 유입되고 있다곤 하지만 이런 것들을 누리는 계층은 극소수의 권력층 그리고 신흥 부유층뿐입니다. 대다수의 북한 주민들은 여전히 딸감을 구하러 다니고 방한용품은 구할 수도 없을 열악한 생활을 아직도 하고 있다는데요. 잘 알지 못했던 북한의 최신 모습, 오늘은 남북한 청년들을 통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자, 오늘의 주제가 북한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된 것들. 북한에 대한 이미지가 이렇다고 내가 잘 몰랐던 부분인데 긍정적인 부분이나 뭐 부정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보도록

0: 하겠습니다. 최근에 북한의 소식들 들은 거 있으세요? 뭐 북한 관련된 뉴스에 관심이 있으세요?
1: 사실 평소에는 없었거든요.
0: 그래요?
1: 그래서 약간 제가 초등학생 때, 중학생 때까지만 해도 학교에서 배운 그 지식이 전부였어서 거기 정체돼 있었던 것 같아요.
0: 네.
1: 요즘에 좀 찾아보게 됐거든요. 예. 북한에 대한 소식들을 찾아봤는데 막 북한에서 스마트폰도 나오고 폴더블폰도 나왔다는 소식에 진짜 깜짝 놀랐었거든요. 뭐 어쩌면 나보다 더 IT 기기에 해박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점에서 좀 되게 많이 놀랐습니다.
0: 네, 우리 나나님은 어때요? 평소에 북한 소식에 대한 관심이 좀 있으셨어요?
2: 아, 네. 저도 사실 극동 아카데미를 하게 되면서 북한 소식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요.
0: 네.
2: 제가 얼마 전 뉴스에서 장보기와 콜택시가 스마트폰으로 가능하다는 네? 소식을 들었습니다.
0: 오, 북한에서도?
2: 네, 사실 네. 저도 장보기 콜택시 스마트폰으로 잘 안 하거든요. 저보다 훨씬 정말 스마트하신 북한 동포들의 그런 소식을 접하게 돼서 정말 신기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0: 네.
1: 뭐를 좀 배달을 많이 시키실까요? 김치를 배달해서 드시나?
3: 김치도 시키고 이제 국수. 주 재료가 많이
1: 실제로
3: 국수. 아, 저는 해본 시대는 아닌데 그게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물어보니까 좀 우리가 북한 뉴스를 접할 때 좀 네.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화는 되지 않는다라는 걸 항상
2: 네,
3: 기억을
2: 맞아요.
3: 하고 볼 필요가 있는데 그냥 이제 앱으로 국수나 이런 것들을 시킨대요. 근데 그게 뭐 10명 중에 뭐 이 친구 같은 경우 무사에서 온 친구인데 10명 중에 10명이 다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뭐 한두 명이 그런 앱을 경험한 예,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0: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스마트폰에 폴더블폰을 쓴다든지 어떤 뭐 배달 어플을 사용하거나 콜택시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정말 극히 일부분 또는
3: 맞아요.
0: 평양이나 주요 도시에서만 그
3: 맞아요.
0: 중에서도 몇몇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긴 한데 그래도 북한에 이런 서비스가 맞아. 있다라는 게 조금 새롭기는
1: 네,
0: 하죠.
1: 맞아요.
0: 사실은 현희님이 탈북하시기 전에는 어떤
3: 없었죠. 저는 없었어요.
0: 네.
3: 저는 그런 앱이나 이런 걸 경험을 못 해보고, 그 폴더폰 같은 경우는 써본 적이 있거든요.
0: 네.
3: 근데 그것도 이제 쓰다가 2002년도쯤에 한번 그 없어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지금은 거의 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히 탈북민들 중에서는 쓰다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탈북민들 같은 경우는 한국에 있는 가족이 돈을 보내주잖아요.
0: 그렇죠.
3: 그러니까 그 폰을 살 수 있는 약간 여유가 있었던 거죠.
0: 그러니까 그 북한에서, 고향에서 이런 변화가 있다고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떠셨어요?
3: 아, 저도 깜짝 놀랐고 그 얘기를 같이 사실 콜택시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0: 예.
3: 근데 콜택시는 평양에서 쓰는 거라고 얘기는 해주셨어요. 근데 탈북민 3명이 있었는데 한 명 친구가 너 엘리트인 척하려고 거짓말하는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오래전에 온 탈북민들도 약간 지금 현재
0: 너무 신기해하는 거죠.
3: 약간 네, 좀 당황스러워하고 놀라기도 하는데 변화가 있는 거는 사실인 거죠.
0: 네, 이제 북한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물론 북한의 어떤 시골이나 이런 부분 어느 부분에서는 우리 80년대, 90년대 어떤 생활 양식이 아직도 머물러 있는 것도 있지만
1: 네.
0: 한편으로는 정말 일부분 돈 많은 사람들 또는
3: 그렇죠.
0: 평양의 특권층이 쓰는 것들은 서비스들은 좋아졌다 이전보다는.
1: 그렇죠.
0: 예, 우리의 많이 좀 따라오고 있다라는 것들은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알게 된 북한의 새로운 모습들 뭐가 있을까요?
3: 저는 그 최근에 그 평양에 살다 온 친구를 만난 적이 있는데 클래식 음악을 틀어주는 그런 채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0: 네.
3: 생겼대요. 그래서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 이런 것들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2: 네.
3: 이제 청년들이 너무 남한 문화 콘텐츠에 약간 좀 심취해가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이제 클래식 그런 코너를 만든 것 같다. 근데 이 친구 말이 재밌었던 게, 근데 클래식도 알아야 클래식인 줄 알지. 클래식을 그렇죠. 모르는 사람은 그게 무슨 음악인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해줘가지고 참 재밌게.
0: 북에서는 클래식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해요, 그러면? 음악 시간이나 이럴 때?
3: 그 약간 넛크래커라고 그 뭐죠? 그 호두까기 인형에
0: 네.
3: 나오는 그 차이콥스키 뭐 음악 이런 것들은
0: 러시아 쪽의 네, 음악만
3: 이런 것들은 조금 아는데
0: 네.
3: 이것도 이게 엄청 유명한 클래식인 거는 사실 몰랐던 거죠.
0: 그렇죠.
3: 그래서 그 일반화 뭐 교육적으로 누구나 다 클래식을 공부하는 건 절대 아닌데 이제 아무튼 저는 클래식 관련된 코너가 그 채널이 생겼다라는 게 굉장히 좀
0: 그것도 또 새롭고
3: 새롭기도
0: 그렇죠.
3: 하고.
0: 근데 이미 한국의 영화나 뭐 노래 예능에 익숙해진 북한의 MZ세대들한테는
1: 맞아요. 클래식이 별로 이렇게
3: 그렇죠.
1: 와닿는 게 없을 것 같아요.
3: 졸리다고.

0: 그렇게 얘기도
1: 우리가 뭐
0: 하더라고.
1: 느끼기에는 교양 있고 우아하고 이렇게 느끼게 되겠지만 또 북에서 아예 배경 지식 없이 들으면 조금은 고루하고 지루하고 이렇게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네.
2: 아, 그런데 허니님 QR 결제 해보셨나요?
0: 저는 해보지 못했어요. 저는 쭉
2: 아.
0: 아까 좀 10년 전에 왔기 때문에
2: 네.
0: 그런 경험을 못 해봤고, 대신 최근에 온 친구들한테서 이제 듣기는 했었거든요.
1: 오, 한국에서는 QR 결제 해본 적 있으세요?
0: 한국에서 QR 해본 적이 없죠.
3: 저는
1: 한국에서도.
3: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든요. 근데
1: 네.
3: 결제하시는 분들 중에 뭐 20명 중에 한두 명 이렇게 QR 결제를 하셔서 막
1: 네.
3: 그렇게 많이 하시진 않는데
1: 그치요.
3: 그래도 폰이 있으면 할수 있으니까.
1: 네.
3: 그래서
1: 요즘에는 이제
2: 북한에서
1: 충전해 놓은 돈이나 이런 데서는 QR
2: 네.
1: 결제로 체크카드 개념으로 쓸 수가 있는데 북한에서도 QR 결제가 된다는 얘기 저도 듣고도 되게 놀랬거든요.
2: 아, 네. 북에서도 이런 QR 결제를 장려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QR 결제가 순기능만 있는 건 아니라 역기능도 있는데요. 북한에서 스마트폰을 외부 인터넷 연결이 차단된 자체망을 사용한다고 해요. 그래서 스마트폰 앱에, QR 결제 앱에 언어 순화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서 남한 단어들을 사용하기 어렵도록 설정해 놓았다고 합니다.
1: 그거는 또 이제 휴대폰에서
0: 네.
1: 예, 반동문화사상배격법이나 평양
0: 맞아요.
1: 문화보호법의
2: 네,
1: 일환으로
2: 맞습니다.
1: 만들어진 거고 QR 결제를 장려하는 게 중국 가보신 적 있으세요? 중국에서는 대부분 다 QR 결제로 하더라고요.
3: 맞아요. 저
1: 네?
3: 명동에 있는 카페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데
1: 네.
3: 늘 중국인 고객분들께서는
1: 다 QR.
3: QR을 먼저
0: 좀 장려를
3: 보여주시더라고요.
0: 많이 하나 보네요.
1: 근데 이제 그
3: 중국에서도.
1: QR 결제를 장려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2: 왜인가요?
1: 네.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고 당국에서 그거를 통제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하경제, 숨어 있는 돈 이런 것들을 좀
0: 맞아요.
1: 양성화하려는
3: 아무래도 디지털 화폐가 편하니까요.
1: 맞아요.
0: 비슷한 맥락으로 북한에서 카드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옛날에 뭐 치세차 친구를 섭외해서 물어봤는데 카드를 쓰는데 카드에 넣는 돈이 저 중국 돈이나 달러래요.
1: 네.
0: 그 카드에서 꺼내 쓰게 되는 돈은 북한
1: 북한
0: 돈인
1: 돈.
0: 거죠. 그래서
1: 네.
0: 그 카드라는 시스템을 도입함으로 인해서 달러를 이제 약간
3: 확보하고
0: 맞아요. 달러를 확보하고 약간 그거를 통제하려는
1: 맞아요. 저런
0: 그런
1: 돈이
0: 의도가
1: 어디서
0: 있다.
1: 생겼을까?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함이죠. 왜냐면 몰래 뭐 탈북민분들이나 외부에서 가족들에게 돈을 보내는 거.
0: 맞아요.
1: 사실 그게 정말 큰데 북한 경제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북한에서도 양성화하는 거죠. 이제 몰래 몰래 하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얘네가 돈이 이 정도가 있었구나 이런 것을
0: 그쵸.
1: 파악하게 하기 위함이다. 좀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장려한다는 게 IT의 발전이라기보다는 좀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0: 맞아요.
1: 네.
0: 약간 디지털 권위주의 하면서 이제 디지털을 가지고 통제하는
1: 맞아요.
0: 그런 것들이 더 많아지는 것
3: 뭔가
0: 같아요.
3: 개방되어 있어 보이면서도 사실상 뒤에서는 뭔가
0: 절대.
3: 통제하려는
4: 통제가
3: 그런 게 있다는
4: 생겨버린
3: 게좀
1: 그래서
3: 신기한
1: 이제 북한에서
3: 모습이죠.
1: 쓰는 스마트폰으로는 사실 우리가 할수 있는 뭐 너튜브 그런 것도 시청이 금지됐고요. 그리고
2: 그래요.
1: 인터넷도 당연히
0: 안 되죠.
1: 안 되죠. 그래서 북한 내부에서만 쓰는 인트라넷만
0: 맞죠,
1: 사용을 하고 결국에는 정권 유지와 체제 강화, 통제를 하기 위한 그런 목적입니다. 그 가운데서 기술을 그냥 이용한 거죠. 북한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북한이 이전보다는 발전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통제 아래에 있는 그런 사회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더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누니까 좀 어떠셨어요?
0: 북한은 약간 옛날처럼 약간 핸드폰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당연히 인터넷은 없지만 북한은 뒤쳐져 있을 것이다라는 약간 그런 발상에서 조금 새롭게 북한을 보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콘텍스트도 그렇고.
4: 이제 발전된 북한을 바라보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 담긴 통제가 커진
0: 메커니즘을 맞아요.
4: 그런 부분도 저희가 놓치지 않고 꼭 생각을 해야겠다라는 오늘의 시간이었습니다.
1: 네.
2: 네, 맞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북한에 대한 정보를 바라볼 때 분별력을 가지고 바라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순히 그냥 공식적인 정보라기보다는 입소문으로 많이 우리가 전해 듣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정말 어떤 걸 의미하는지 분별력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3: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얻게 된 정보들을 약간 그대로 믿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오늘 현이님 만나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렇게 진짜 북에서 살다 오신 분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듣는 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또 드는 것 같아요.
1: 네, 그래서

0: 이제 북에서 오신 분들 또 최근에 오신 분들의 최신 정보들을 우리가 정말 더 많이 관심 갖고 알아야겠구나. 또 뉴스가 보도가 되고 북한의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조금 더 비판적인 사고로 좀
1: 맞아요.
0: 보는
1: 제일 중요한 것
0: 경향에.
1: 같아요. 아까 이게 뉴스에 나온 내용이, 아, 이게 북한이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게 북한의 일부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꼭 갖고 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2: 약간 이게 북한이 보여주고 싶은 거구나라고
1: 맞아요.
2: 생각을
1: 맞아요.
2: 해야겠네요.
0: 네, 그런 것들을, 그런 안목을, 그리고 그런 능력을 키워가는 것도 우리의 해야 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3: 네, 맞습니다.
0: 자, 남북한이 하나 될 때까지 청년들의 통일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함께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4: 현이,
5: 나나,
6: 옥순,
7: 감자였습니다.
0: 고맙습니다.
8: 고맙습니다.
0: 지금까지
9: 너와 나의 화.

동역 성도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함께 하시는 모든 동포 여러분, 여기는 대한민국의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열한뉴스 보도입니다. 일본 국회가 황실 전범 개정안과 국기 손괴죄 법안을 최종 통과시키면서 왕위 계승 방식과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기존 MRI로는 확인하기 어려웠던 뇌병변을 인공지능으로 찾아내는 기술이 개발돼 다발성 경화증 진단과 치료 효과 분석의 정확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북한이 비무장지대 인근에 대남용 방사포 지원시설로 추정되는 건물을 잇따라 건설한 정황이 포착돼 전방전력 강화 움직임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일본 해상자위대가 아오모리현 앞바다에서 대규모 기뢰 제거 훈련을 실시한 가운데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기뢰 제거에 일본 등 동맹국의 참여를 요청하고 있어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는 인공지능 시대에는 AI가 만든 정보를 검증하고 올바른 문제를 선택하는 능력이 가장 중요한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한국 드라마 참교육이 올해 상반기 전 세계 넷플릭스 TV쇼 시청 순위 6위에 오르며 글로벌 흥행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일보는 방탄소년단 BTS의 정규 5집 아리랑 흥행에 힘입어 한국이 미국과 영국에 이어 세계 3위 음악 수출국에 올랐고 상반기 음반 수출액도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RFA 자유아시아 방송 보도입니다. 북한 양강도 해산에서 중국산 자재와 승강기를 갖춘 고급 아파트가 건설되고 있는 가운데 일반 주민들 사이에서는 심화되는 빈부격차를 보여주는 상징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중국을 다녀온 북한 주민들의 경험담을 통해 외국에서 북한인이 차별받고 있다는 이야기가 국경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하면서 북한 주민들의 씁쓸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일본 국회가 황실 전범 개정안과 국기 손괴죄 법안을 최종 통과시키면서 왕위 계승 방식과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참의원은 지난 17일 황실 전범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옛 왕가의 남계 남성을 황실의 양자로 들일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은 왕위 계승권은 없지만 양자에게서 태어난 남자 자녀는 왕위 계승 자격을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여성 왕족은 결혼 후에도 왕족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됐으며 황실 전범 본칙 개정은 1949년 이후 처음입니다. 하지만 현지 언론은 국민적 지지를 받는 아이코 공주를 배제한 채 남계의 승계 원칙만 유지했다고 비판했고 일부 야당도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나루히토 일왕도 최근 국민의 이해를 얻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는데요. 참 의원은 또 일본 국기를 훼손하거나 모욕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국기 손괴죄 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구금형이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기존 MRI로는 확인하기 어려웠던 뇌 병변을 인공지능으로 찾아내는 기술이 개발돼 다발성 경화증 진단과 치료 효과 분석의 정확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국 버폴로드의 연구진은 기존 MRI 영상을 AI로 다시 분석해 다발성 경화증 환자의 대뇌 피질 병변을 찾아내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국제학술지 커뮤니케이션스 메디슨에 발표했습니다. 연구진은 여러 종류의 MRI 영상을 AI가 비교 분석해 사람의 눈으로 놓치기 쉬운 미세한 변화를 찾아내도록 했습니다. 700여 명이 참여한 치료제 임상시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존 MRI에서는 잘 보이지 않던 대뇌 피질 병변이 환자 한 명당 평균 15개에서 20개씩 확인됐으며 전체적으로는 11,000개가 넘는 병변을 찾아냈습니다. 연구진은 별도의 MRI 장비 없이 기존에 촬영한 영상을 AI로 재분석하면 과거에는 확인하지 못했던 뇌 손상을 발견할 수 있다며 앞으로 병원 진료와 신약 임상시험에 활용하기 위한 추가 검증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북한이 비무장지대 인근에 대남용 방사포 지원시설로 추정되는 건물을 잇따라 건설한 정황이 포착돼 전방 전력 강화 움직임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은 위성 사진 분석 결과 북한이 2023년부터 개성시 남쪽 군 기지에 길이 52m 규모의 건물 21개를 새로 지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건물 구조와 위치를 볼 때 이동식 발사대와 다연장 로켓 등 방사포를 보관하거나 정비하는 시설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방부대 강화와 남북 국경 요새화를 지시한 이후 이어진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김 위원장은 지난 5월 최전방 부대의 전력 강화를 주문했으며 지난달에는 신형 방사포와 미사일 시험도 직접 참관했습니다. 한편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는 위성 사진을 근거로 북한이 최근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로켓 엔진 시험을 실시한 정황도 포착됐다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액체 연료 엔진 시험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같은 날 한국과 나토의 방위 협력 확대가 자국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한국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일본 해상자위대가 아오모리현 앞바다에서 대규모 기뢰 제거 훈련을 실시한 가운데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기뢰 제거에 일본 등 동맹국의 참여를 요청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오는 23일까지 소해함과 항공기, 자위대원 약 800명을 투입해 기뢰 제거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헬리콥터를 이용한 기뢰 제거와 해저 기뢰를 수면 위로 띄우는 소해 장비 운용 등 실제 상황을 가정한 훈련이 공개됐는데요.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를 위해 기뢰 제거가 필요하다며 일본의 지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축적한 세계 최고 수준의 기뢰 제거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1991년 걸프전 이후에도 페르시아만에서 미국 등과 함께 기뢰 제거 작전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중전 이후를 전제로 자위대의 파병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자위대는 호르무즈 해협의 작전 환경이 일본 주변 해역보다 훨씬 어렵고 위험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는 인공지능 시대에는 AI가 만든 정보를 검증하고 올바른 문제를 선택하는 능력이 가장 중요한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궤도는 한국경제인협회 하계 포럼 강연에서 AI가 만들어내는 저품질 정보가 늘어나

하고 있다며 결국 인간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은 검증과 판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AI 시대에는 인간이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능력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그는 이세돌 9단과 알파고의 대국 이후 프로 기사들의 의사결정 수준이 높아진 사례를 소개하며 AI는 인간의 사고를 발전시키는 도구가 될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AI가 수학 난제 해결에도 활용되고 있지만 최종 검증은 인간의 몫이라고 강조했는데요. 궤도는 AI가 할수 있는 일보다 변하지 않는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어떤 문제를 왜풀 것인지 고민하는 능력이 AI 시대의 핵심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한국 드라마 참 교육이 올해 상반기 전 세계 넷플릭스 TV쇼 시청 순위 6위에 오르며 글로벌 흥행을 이어갔습니다. 넷플릭스가 공개한 상반기 시청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월 공개된 참 교육은 4,820만 시청수를 기록해 글로벌 TV쇼 부문 6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미국 연예 매체 데드라인은 늦은 공개 일정에도 단기간에 높은 시청 성과를 거뒀다며 역대 두 번째로 많이 본 한국 시리즈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밖에도 이 사랑 통역되나요? 레이디 두아 등이 글로벌 흥행작에 포함됐고, 오징어 게임 시리즈도 꾸준한 시청을 이어갔습니다. 국내 TV 드라마들도 매주 새로운 에피소드가 공개되는 방식으로 해외 시청자를 꾸준히 확보하며 롱테일 흥행을 이어갔습니다. 영화 부문에서는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글로벌 4위를 기록했으며, 넷플릭스의 올해 상반기 전체 시청 시간은 지난해보다 증가했습니다. 넷플릭스는 구독료 인상과 광고 사업 성장에 힘입어 2분기 매출과 순이익도 모두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 아리랑 흥행에 힘입어 우리나라가 미국과 영국에 이어 세계 3위의 음악 수출국에 올랐고 상반기 음반 수출액도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음반 수출액은 2억 5,747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125%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3월 발매된 BTS의 아리랑은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과 앨범 차트 1위를 차지하며 수출 증가를 이끈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미국 음악 데이터 기업 루미네이트는 영어권 음악의 영향력이 줄어든 가운데 BTS를 비롯한 K-pop 아티스트들이 세계 음악 시장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아리랑은 미국 CD 판매와 바이닐 판매 1위를 기록했고 타이틀곡 수임도 글로벌 스트리밍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또 투모로우 바이투게더와 엔하이픈, 캣차이 등 K-pop 그룹들도 미국 음반 판매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하이브는 멀티 레이블 전략과 팬 플랫폼 위버스의 성장에 힘입어 K-팝이 글로벌 음악 산업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RFA 자유아시아 방송 보도입니다. 북한 양강도 해산에서 중국산 자재와 승강기를 갖춘 고급 아파트가 건설되고 있는 가운데 일반 주민들 사이에서는 심화되는 빈부 격차를 보여주는 상징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지 소식통을 인용한 RFA는 양강도 해산에 방 3, 4개 규모의 고급 아파트가 건설 중이며 분양가는 중국 돈으로 60만 위안, 우리 돈약 1억 2천만 원 수준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추운 지역 특성을 고려해 보온 성능을 높였고 중국산 승강기와 건축 자재가 사용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식통들은 당국이 고급 아파트 분양을 통해 자금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는데요. 간부와 돈주들은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일반 주민들은 엄두도 낼수 없는 가격이라며 현실과의 괴리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사회주의 평등은 이미 무너진 오래라며 오토바이와 승용차, 승강기가 있는 아파트까지 모두 돈 있는 사람들만 누리는 현실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데일리 NK는 중국을 다녀온 북한 주민들의 경험담을 통해 외국에서 북한 사람들이 차별받고 있다는 얘기가 국경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하면서 북한 주민들의 씁쓸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데일리 NK는 함경북도와 양강도 소식통을 인용해 코로나19 이전 중국에 나갔다가 최근 귀국한 사사 여행자들이
중국에서는 한국인은 부유한 사람으로, 북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으로 인식한다는 경험을 전하면서 관련 얘기가 회령과 해산 등지에 빠르게 퍼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주민들은 나라가 잘 살아야 외국에서도 대접받는다. 국력이 강해도 주민이 가난하면 무슨 소용이냐는 반응을 보였으며 일부는 북한 내부에서도 경제적 형편에 따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현실과 다르지 않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식통은 북한 당국이 국가 위상과 국력을 강조하고 있지만 해외를 직접 경험한 주민들의 얘기가 확산되면서 선전과 현실의 차이를 체감하는 주민들이 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7월 23일 목요일 대한민국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목요일 우리나라는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지만 경상권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중부지방과 제주도는 곳곳에 따라 비가 오겠고요.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전라권과 경북권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남한의 아침 최저 기온은 22도에서 26도,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3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북한 지역은 저녁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 소식이 있는데요. 평안남도와 함경남도, 황해도는 새벽부터 밤사이 곳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고요. 평안북도와 함경북도는 오전부터 저녁 사이에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북한의 아침 최저 기온은 14도에서 24도로 시작하고요. 낮 최고 기온은 21도에서 30도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봅니다. 남한의 수도권 지역은 계속해서 흐린 날씨와 함께 비 소식이 이어집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25도, 인천과 수원 24도, 낮 최고 기온은 수원 28도, 서울과 인천 27도로 예상됩니다. 마찬가지로 충청도도 날씨가 흐리면서 하루 동안 비 소식이 있는데요. 홍성과 보령에서는 비 소식과 함께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홍성과 보령 25도, 세종 24도, 낮 최고 기온은 세종과 홍성, 보령이 29도로 전망됩니다. 경상도는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안동과 상주에서는 오후부터 날씨가 흐리면서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경상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대구 25도, 안동과 상주 24도, 낮 최고 기온은 대구 34도, 상주 32도, 안동 31도로 오르겠습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입니다. 평안남도는 대체로 전 지역에서 하루 동안 비가 내리겠는데요. 안주에서는 오전에 내리던 비가 오후에는 그치고 하늘에 구름이 많아집니다. 평안남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평양 24도, 안주 23도, 낮 최고 기온은 안주 29도, 평양 26도로 예상됩니다. 평안북도는 대체로 하루 동안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구성은 오후부터 곳곳에 비가 내리겠고요. 희천에서는 하루 동안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안북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신의주 21도, 구성 20도, 낮 최고 기온은 신의주 29도, 구성 28도로 전망됩니다. 광해도에서는 하루 동안 날씨가 흐리면서 곳곳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사리원 24도, 개성 23도, 낮 최고 기온은 개성 26도, 사리원 25도로 예상됩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는 전 지역의 날씨가 흐립니다. 원산과 고성 평강에서는 하루 동안 비가 내리겠고요. 함흥에서는 오전에 한때, 북청과 풍산, 무산에서는 오후에 한때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함경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함흥과 원산 24도, 무산 14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함흥 26도, 원산 25도, 무산 23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먼저 서해 북부는 하루 동안 비가 내리겠는데요. 파도의 높이는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서해 남부는 대체로 오전에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는 비가 그치고 하늘에 구름이 많아지겠고요. 북쪽 앞 먼바다에서는 오후까지 비가 이어집니다. 파도의 높이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에 가까운 바다는 하루 동안 비 소식이 있습니다. 서해 북부의 먼 바다는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는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2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목요일 날씨였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해 주신 남북한과 또 중국 러시아에 계신 탈북민 여러분,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 샬롬이라는 단어의 뜻처럼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저희는 또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이야기 나누실 수도 있으세요. 특별히 북한에 계신 분들 또는 중국 러시아에 나와서 저희 방송 몰래 들으시면서도 탈북에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기 원하시는 점들 또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누길 원하신다면 편지나 엽서를 꼭 보내주세요.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한국 서울 마포 우체국 좌석 한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좌석 한 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무언가 억울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마음이 힘들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친구에게 가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혼자 소가리를 하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에게 무언가 묻고 조언을 구하며 그렇게 자문을 받은 사람은 크게 두 가지의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이 두 가지를 이렇게 하죠. 첫 번째 변화는 사는 것이 즐거워지는 모습인데요. 사마리아의 여인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즐거워하는 게 당연한 것이겠지요. 두 번째 관계는 이웃과의 관계가 개선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마을로 뛰어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말씀하신 그 놀라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모시고 갔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기 시작했죠.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주님과의 만남 가운데 계신가요? 첫째, 사는 것이 즐거워지는 기쁨 가운데, 둘째, 이웃과의 관계가 개선되고 예수님 안에서 나를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오늘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주님 안에서 모든 근심이 사라지고 완전한 자유를 누리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날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이 소망과 함께 오늘의 복음의 메아리 1부 이 시간 찬양 올려드릴까요?

함석헌 씨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어진 찬송은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도노마리아 김동현 씨였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기도가 시작된다면 이미 승리의 길에 들어선 것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변화된 두 가지의 모습을 오늘 복음의 메아리 1부 시작하면서 나누었는데요. 변화의 모습 첫째, 그 즐거움을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며 우리의 마음을 즐거움으로 채워가며 기쁨과 사랑, 은혜로 채워가며 누려보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이웃을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흘려보냄으로 더욱 사랑하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주님께 아뢰는 기도로 시작해 주님 안에서 누리는 사랑으로 그리고 흘려보내는 사랑으로 맺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계속해서 복음의 메아리 찬양 올려드립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여호와를 섬겨라.

0: 신명기 28장에 대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미치리라.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섬기세요. 이웃을 내모고 같이 섬기세요. 섬기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죠.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겸손하게 섬기라고 그랬어. Walk humbly. 참 하나님께서 겸손하라고 한 것은 겸손은 쉬우면서도 어려워요. 두 번째로 완전히 순종하면서 섬기라고 그랬죠. 그 목소리를 청종하라. 세 번째로는 우상을 배제하라고 그랬어요.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못 섬겨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섬기라고 그랬죠. 왜? 그 여호와를 섬기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의 중에 병을 제거해 주신다 그랬어요. 가장 큰 축복은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The greatest blessing is salvation. 출애굽기 22장 23절. 나의 사자가 내 앞에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햇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는다 그랬어. 구원이라는 값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선물이기 때문에 그걸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냥 덤덤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너희들의 적을 다 끊어준다. Cut off.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다 내게서 끊어준다. 끊어준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은 다 성령이 끊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 했습니다.

꿈속을 헤매며 찬양까지 함께 하셨는데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1부 이 시간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호사운드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하고요. 북한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찬양 간증까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경북도에서 온 마리아입니다. 찬송가 천부여 의지 없어서를 신청합니다.

아멘. 저는 매일 새벽 기도를 드릴 때마다 듣게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백의 찬송과 은혜의 찬송과 천부여 의지 없어서를 부를 때마다 앞길 보이지 않는 캄캄한 북한 땅에서 불러주시고 세상의 부귀와 항락만 따르며 만신창이 되었던 이 죄인을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0: 감사드립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참저신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소리 높이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1: 함경도가 고향인 마리아 자매의 신청 찬송, 천부여 의지 없어서. 이 찬양의 고백이 북한 땅에도 전파되기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남과 북이 함께 소망하기를. 무엇보다 고향 북한 땅에 복음이 전해지길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마리아 자매는 오늘도 이 찬양을 불러봅니다. 자매 신청 찬송 천부여 의지 없어서 이 가사를 묵상하며 함께 올려드릴까요?

선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 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함경도에서 온 마리아 자매의 찬양 천부여 의지 없어서 이 가사를 묵상하면서 그리고 주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남과 북이 복음 통일될 그날 회개와 부흥의 불길이 일어 제사장의 국가로 다시금 바로 설 수 있는 그날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천부여 의지 없어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고향 북한을 떠나 매일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고향 땅을 올려드리며 기도하고 있는 마리아 자매의 선곡, 전부여 의지 없어서 찬양했습니다. 복음 통일의 그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하면서 오늘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마리아 자매와 함께했습니다.

소망이 없어 보이는 북한 땅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보혈의 능력이 증거될 줄 믿습니다. 진리 안에서 함께 만나 주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북에서 온 김미화 자매의 고백처럼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믿음으로 선포하면서요. 남과 북이 함께 주님 안에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복음의 메아리 이 시간 1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찬양 후에 2부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평안하시지요? 7월도 하순으로 접어든 오늘도 주의 인자와 은총이 가득한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시고 산과 땅과 세계가 생기기 전부터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오늘 하루도 우리 삶의 이정표가 되어주시길 바라며 은혜의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에게 언제나 예배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는 성도일수록 삶의 가치를 하나님 경배하는 데 둔다는 사실을 자부심으로 여기면서 예배자 여러분 어서 오세요. 주후 2026년 7월 23일 목요일에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간구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0: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29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열째 해 열째 달 열두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너의 강의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에서 끌어내고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네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음이라.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 즉 네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 즉 네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칼이 내게 임하게 하여 내게서 사람과 짐승을 끊은 즉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네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와 네 강들을 쳐서 애굽 땅 믹돌에서부터 수엔의 굿 구스 지경까지 황폐한 황무지 곧 사막이 되게 하리니 그 가운데로 사람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며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사람이 없이 40년이 지날지라. 내가 애굽 땅을 황폐한 나라들 같이 황폐하게 하며 애굽 성읍도 사막이 된 나라들의 성읍같이 40년 동안 황폐하게 하고 애굽 사람들은 각국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로 해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 내되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파드로스 땅 곧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에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나라 가운데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들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임이라.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29장 1절에서 16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오늘도 도안교회 양영주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1: 예,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29장부터 32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애굽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계속하시는 부분입니다. 29장에서 32장까지는 애굽에 대한 심판 예언의 말씀이 총 7개의 큰 단락을 걸쳐서 단위를 거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애굽은 당시에 강대국 중에 하나였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흔들거릴 때 애굽을 많이 의지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남쪽의 애굽 그리고 이제 북쪽에서 밀려오는 바벨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 이렇게 돼 있는데 이스라엘은 저 멀리 있는 시리아나 바벨론보다는 페르시아보다는 바사보다는 남쪽의 애굽을 더 의지하고자

마음이 많았죠. 오늘 말씀 이제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열째 해, 열째 달, 열두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셨다라고 그러죠. 자, 이 열째 해, 열째 달, 열두째 날. 자, 이게 이제 언젠가 우리가 좀 궁금한데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에스겔서 24장 1절의 말씀으로부터 또그 문맥을 좀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에스겔 24장 1절을 보시면요. 한번 보시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 자, 여기 아홉째 해로 시작되는데, 24장 1절에. 여기 에스겔 29장에 보면 열째 해로 돼 있죠. 열째 달, 열째 날. 여기는 열째 달, 열둘째 날. 열째 달, 열째 날이면 10월 10일. 여기 열째 달, 열둘째 날이면 10월 10일. 그러니까 1년의 간극이 있는 겁니다. 자, 에스겔 24장에 나오는 아홉째 해, 열째 달, 요 때는 주전 588년, 우리로 하면 1월이고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뭐가 시작됐느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포위되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리고 포위된 지 1년 반 후에, 주전 587년 6월에 성벽이 뚫리고, 7월에 바벨론이 침공해서 함락이, 예루살렘이 불길에 쌓여 함락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 바벨론의 포위가 돼서 1년 반 정도 후에 무너지는데, 자, 29장에, 다시 에스겔 29장에 1절로 보면 열째 해, 열째 달이니까 그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둘러싼 지 1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1년이 지난 후에 6개월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바벨론에 의해 포위가 돼가지고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멸망당하기 6개월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그럽니다. 자, 여러분, 성이 포위되면 그냥 대적이 우리를 둘러쌌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이 포위되면 그 다음부터 성 밖으로 누구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포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그성 안에 이 비축해 두었던 식량, 물, 이걸로 이제 연명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1년 정도를 둘러싸인 상태로 버티는 건, 이제 바벨론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 버텨서 지칠 때까지 이렇게 꼼짝 못하게 이제 압박을 하고 있는 건데, 예루살렘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양식도 떨어지고, 이제 점점 아주 궁핍해지면서, 점점 자기들의 저항할 힘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 이때쯤이 되는 거죠. 1년이 지나면. 자, 이렇게 둘러싼 지 1년이 됐는데, 물러설 생각을 않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 바벨론을 좀 혼내줄 수 있는 누구 주변에 다른 나라가 없을까? 자, 바벨론에 대항할 수 있을 만할 정도의 아주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 그러면 바로 남쪽에 있는 애굽을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당시에 이 애굽은 제26왕조를 지나고 있었는데, 이때 이 애굽 제26왕조의 이 왕은 누구였냐면, 바로가 누구였냐면, 애굽에 있는 이 호프라였습니다. 호프라. 호브라라고 성경에는 이제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예레미야에 보면, 바로한테 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구호해주면은 나라의 보물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라도 얘기를 해서 의지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가득했을 때였죠. 자, 이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보면은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사람을 의지하든 뭐 돈을 의지하든 내가 갖고 있는 무엇인가를 의지하든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근데 그 의지가 진짜 의지할 만한 것일 때가 있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 헛된 소망을 둘 때가 있죠. 그래서 그걸 잘 분별해야 됩니다. 자, 상황이 공공해지면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다 그러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 물에 빠져가는데 지푸라기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살수 있습니까? 아니요. 지푸라기 잡으면 그냥 지푸라기가 툭
끊어지면서 그냥 물에 빠져 죽습니다. 그러니까 지푸라기를 잡을 정도의 공

궁금함을 갖고 막 에너지를 쏟을 거면 다른 것을 바라보고 분별하는 게 낫다는 거, 다른 것을 찾는 것이 낫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열째 해, 열째 달, 열둘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 그럽니다. 자, 2절에 인자야. 자, 에스겔을 가리키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자, 애굽 왕과 애굽을 향해 말씀하라는 겁니다. 예언하라는 겁니다.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자, 이게 가장 큰 겁니다. 아무리 바로가 의지할 만하다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이 바로를 대적한다는 것이죠. 자,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에 놓은 큰 악어라. 자, 이 악어, 탄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에 사는 큰 물고기를 말하는데 악의 상징으로 종종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자, 스스로 말하여 이르기를. 자, 이 탄인이 나중에 이제 리워야단으로도 이제 소개가 됩니다. 자,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자, 여러분, 악어가 강에 누워 있으면서 이 강은 내 거, 내가 만들었어. 라고 말하더라는 겁니다. 이것처럼 오만방자한 말이 없지요. 악어에게 생명 주신 분, 하나님. 거기서 놀수 있는 나일강의 터전을 허락하신 분, 하나님. 강을 만드시고 물을 지으신 분,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악어가 착각하기를 뭐라고 그래요? 내 거고 내가 만들고 전부 다 나를 위해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이런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4절에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자, 여러분, 물고기 잡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 아가미를 갈고리로 탁 걸어서 물고기를 꿰 나가죠. 시체와 같이 무력하다는 거예요. 너의 강의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서 끌어내겠다. 자기가 만든 자기의 터전이라고 생각하고 돌아다니지만 하나님이 싹 가고 다 거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애굽을 따르던 모든 주변의 이 소국들 다 끌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겠다. 그러면 물고기가 살 수가 없죠.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어떻게 삽니까? 자,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습니다. 자, 들 밖으로 던지면 물고기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지요. 썩은 냄새 나고 공중의 새가 이거를 보지요. 와서 쪼아 먹죠. 들짐승 지나가다가 물고기 밖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잡아먹죠. 자, 6절에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이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권능을 행사하심으로 이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6절에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자, 여러분, 지팡이는 사람이 의지하는 거죠. 무게를 싣고 튼튼하게 받쳐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지팡이가, 그래서 지팡이를 철로 만들든지 단단한 나무로 만들죠. 그런데 이 지팡이가 갈대 지팡이다. 여러분, 갈대로 지팡이를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의지하려고 하면 곧바로 부러지죠. 그러니까 갈대 지팡이라는 말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갈대는 지팡이가 될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팡이가 될수 없는 그 갈대를 지팡이 삼는 게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대상인지 아닌지를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됩니다. 참 의지의 대상은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죠. 근데 이거를 분별하지 못하고 조금 도움이 될까 싶으면 무조건 가서 붙고 도와달라고 그러고 아부를 하고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말씀하십니다. 야, 네가 의지하려고 하는 저 애굽 갈대지팡이야. 그럼 의지하면 안 되는 겁니다. 7절에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갈대지팡이를 지팡인 줄 알고 잘못 집었다가 힘 잘못 줬다가 다 부러지고 넘어지고 어깨가 찢어지죠. 8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칼이
내게 임하게 하여.

내게서 사람과 짐승을 끊은즉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자, 지금 계속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그럽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심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이 애굽 땅, 여러분 애굽 땅의 특징은요. 물론 뭐 피라밋 이런 거 우리가 생각합니다만 나일강이 그 한 가운데 흐르는 아주 비옥한 땅이었죠. 나일강, 나일의 삼각주 들어보셨죠? 델타 삼각주. 근데 이 나일의 이 비옥한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애굽은 착각을 합니다.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도다. 구절 끝에 보면 내가 착각을 해도 너무 착각을 하는 거죠.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와 내 강들을 쳐서 애굽 땅 믹돌에서부터 수엔에 곧 구수지경까지. 이 믹돌은 제일 북쪽, 수엔에는 제일 남쪽, 북에서 남까지입니다. 아스완이라고 하는 이 수엔의 지역, 제일 남쪽까지 곧 황무지 사막이 되게 할 거다. 11절에 그 가운데 사람의 발도 지나가지 않고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않고 거주하는 사람이 없어 40년이 지나지라. 그렇게 황폐하게 40년, 여러분 40년은 뭡니까? 한 세대를 상징합니다. 한 세대가 그냥 아무 힘 없이 사라져간다는 것입니다. 자,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40년 동안 12절 중반에 보면 애굽 사람들은 각국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로 해치리라. 헤쳐 모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강력한 제국이 무너지고 황폐화돼서 누구도 살지 않은 땅이 된다는 겁니다. 13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내되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 곧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자, 하나님이 40년 만에 애굽을 돌이킨다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몇 년 동안요?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있다 돌아왔죠. 애굽은 40년 동안 안에. 자, 그렇게 돌이키면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거기에서 이제부터는 미약한 나라가 된다. 14절. 미약한 나라. 아주 연약하고 힘없는 나라로 비틀거리며 살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는 나라들 위해 스스로 높이지 못할 것이다. 왜? 한때 너무 교만했습니다.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이다. 다시는 다스리지 못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16절에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애굽을 정복하리라. 그러면 애굽은 완전히 박살나는 거죠. 실제로 역사적으로 이 느부갓네살에 의해 애굽이 큰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야, 네가 그렇게 의지하는 게 네 인생에 도움이 될 것 같니? 아니야. 네가 그렇게 의지하는 거 그 실제는 갈대지팡이야. 애굽을 있게 하고 애굽의 번성함과 나일강과 문명을 허락하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그들을 흩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 너는 그들을 바라보지 말고 그 시간에 어떻게 해요?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죠. 자, 여러분, 우리 자녀들 이제 뭐 고등학생 되고 공부해야 된다 그러고 미래를 막 준비하려고 스트레스 받고 하는데 사실 하나님이 그들을 붙여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주셔야 되죠. 학교에 가서도 좋은 친구, 좋은 만남 하나님이 붙여주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 간 것 같고 내 능력으로 한 것 같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새롭게 하셔야 가능한 거죠. 안 그러면 어렵다는 겁니다. 어렵다. 하나님이 붙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붙이셔야 돼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 이걸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그러죠.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습니다.

0: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아무리 사람을 의지하는 게 좋아 보여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붙드시고 내 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흐트러짐 없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러분 이 마음이 있어야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내 인생이 잘 되고 풀리고 대적이 사라질 때 이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인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 모든 면에서 영광을 돌리게 되고, 하나님께 모든 면에서 영광을 돌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기뻐하시고 범사에 복을 주셔서 잘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한날도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인생의 주권이 주께 있사오니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을 갖고 간절히 기도하는 복된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생명의 양식, 도안교회 양영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애굽의 멸망이 선포됩니다. 이스라엘을 400년간 종으로 부렸고 수많은 신을 숭배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했던 이 나라 애굽은 이스라엘의 동맹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생존과 번영이 자신의 능력이 기인한다고 말하는 바로는 애굽에서 신 이상의 존재였죠. 이러한 그의 신적 교만이 여지없이 무너지고 그는 말씀의 표현대로 나일강을 장악하던 악어가 물 위로 끌어올려져 사막에 던져진 들 짐승처럼 비참해졌습니다. 온 세상 위에 군림하여 그의 위상이 영원할 것 같았지만 이 애굽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갈대지팡이에 불과한 것임을 볼 때, 오늘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이 혹시 우리를 멸망길로 인도하는 장애물은 아닌지 돌아볼 일입니다. 묵상과 함께 개인기도의 시간 가지겠습니다.

아멘. 근동의 최고 패권자가 상상키 어려운 수치를 입고 몰락하는 모습이 뇌리에 선명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으로 받는 아침, 7월 23일 목요일에 함께한 FABC 아침을 여는 예배, 제작 남지구 예배인도 이용순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도 거룩한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샬롬.

성경은 온 우주의 중심은 인간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야말로 인간의 삶의 기준과 지침이라고 선포합니다. 이러한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의 사전적 의미는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어쩌면 가장 인간적인 표현일 것입니다. 이 세상을 지으신 분에 대한 높임과 두려움이 없다면 인간은 방황과 방탕으로 끝없이 추락하는 존재가 될 것이기 때문이겠지요.

우리 창조주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분께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 썸머 스페셜입니다. 아름다운 찬송과 함께 하시지요.

사탄은 교만과 더불어 자기 의지로 우상숭배를 하도록 사람의 마음을 타락시키곤 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뜻을 세운 사탄처럼 인간은 스스로 자기 의지를 우상을 삼고 하나님을 떠나 죄를 범하곤 하지요. 자기의 뜻을 사랑하는 자들은 더 나아가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종종 죄를 범합니다. 창조주 대신 피조물 가운데서 행복을 찾는 것이겠지요. 육체적인 욕구는 인간을 타락하게 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겨야 하고 높여야 하는 분은 오직 전능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임을 꼭 깨달아 알고 주님께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서 지치곤 하시지요? 오늘도 힘내시고요.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오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울산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 107.3MHz, 출력 3kW, 호출부호 HLQR로 방송되는 FEBC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극동방송은 국내는 물론 동북아시아 영혼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울산 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울산 극동방송은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45에 연주소를 두고 있으며 송신소는 울산 무룡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 의견은 방송사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울산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울산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남현용 지사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FEBC 울산극동방송입니다. HLQR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 아침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인생은 끝없는 욕망의 바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가 채워지면 또 다른 것을 채우기 원하죠. 그러나 다 채울 수 없는 것이 욕망입니다. 그래서 강물처럼 채워지면 버리고 버리면 채워지는 삶을 살아야 하죠. 나눠주고 비우지 않으면 사해처럼 죽은 삶이 됩니다. 사해는 끊임없이 요단 강물을 받아들이지만 내보내지 않아 죽은 물이 된 것이죠. 끝없는 욕망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십시오. 내게 있는 것을 나누어 주십시오. 비우면 비울수록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1장 7절과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받은 은혜, 사랑을 계속 흘려보내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첫 곡입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황진호와 국립합창단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알아.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6장 4절 말씀입니다. 오른손 3, 왼손 7.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중세시대 유럽에서는 아이를 낳으면 가장 먼저 교회로 안고 갔습니다. 이때 목회자는 부모에게 아이가 7살이 될 때까지 다음에 네 가지 위협으로부터 지킬 것을 서약하게 합니다. 첫째, 물의 위험. 둘째, 불의 위험. 셋째, 말발굽의 위험. 넷째, 개 이빨의 위험. 부모가 서약을 하면 목회자는 부모에게 다음과 같은 교훈을 가르칩니다. 자녀가 장성하여 부모의 곁을 떠날 때까지 기도와 찬송, 봉사하는 모습을 통해 가르치십시오. 30%는 자녀가 보는 곳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70%는 자녀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하십시오. 누구 하나 알아주는 이가 없어도 선행으로 뿌린 씨는 자라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사랑으로 섬긴 이웃은 다시 천사가 돼 당신의 자녀를 도울 것입니다. 일거수일투족이 금세 온 세상에 퍼져나가는 이 시대에 우리 크리스천은 나쁜 행동을 삼가 조심하고 또한 선행은 필요시 지혜롭게 티를 낼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왼손도 모를 것처럼 오른손으로 계속해서 선행을 베풀고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믿는 자들의 선행이 드러날수록 세상 가운데 선을 행하십시오. 하물며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열심히 선을 행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나쁜 행동을 삼가 조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고 지혜롭게 하소서. 누구 하나 알아주는 이가 없어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선행의 씨를 뿌립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도미누스의 찬양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남성 독창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준비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고

부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현미나의 찬양 드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미나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를 의인이라 칭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선행이나 자격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오직 믿음으로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죄사함을 받음으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들어가는 것, 즉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으니 최후의 심판에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다닌다고 우리의 말과 행동과 인격이 단번에 달라지기는 어렵죠. 죄인이었던 본성이 하루아침에 없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요.

아무리 꽃이 예뻐도 냄새가 독하면 곁에 가까이 두기 어렵고 반대로 화려하지 않아도 향기가 좋으면 가까이 가게 되죠. 같은 말도 독하게 내뱉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쁘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언어를 쓰고 계신가요? 벤자민 프랭클린은 성공의 비결은 험담을 하지 않고 상대의 장점을 드러내는 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들, 주위 사람들에게 축복의 말을 하는 일이 습관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고 축복해서 함께 행복해지기를 꿈꿉니다.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허락하신 구원의 기쁨이 날마다 삶 속에서 넘치게 하시고 자격 없이 조건 없이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밖에서 그리스도의 제자임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헛된 물질이나 명예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파수꾼이 되어 주셔서 아름다운 말,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 축복하는 말을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란 의미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은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0절에서 15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손이 아닌 여호와의 손에 빠지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에 빠지려면 첫째, 자책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다윗이 격동되어 인구조사를 했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아갑니다. 그는 위대한 왕이기 이전에 회개의 사람이었어요. 10절에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고 해요. 자책이라는 말은 원래 스스로 쳐서 다치게 하다라는 뜻으로 직역하면 다윗의 마음이 그를 쳤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여기서 자책과 죄책감은 달라요. 자책은 하나님께 회개로 나아가는 모습이지만 죄책감은 사람 앞에서 후회하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인간적인 모습이거든요. 다윗은 죄책감에 머물지 않고 심히 미련했다 하며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사실 인구조사는 왕으로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남들 눈에는 그리 큰 죄도 아니었지요. 그럼에도 다윗은 택자이기에 그 계수의 목적이 자기 야망이었음을 알았어요. 그러니 군사가 많다는 걸 확인하고도 마음에 기쁨이 없었지요. 명예와 권력과 돈은 가질 때까지만 목적이 될 뿐 손에 넣고 나면 기쁨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 외에는 무엇을 가져도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마음에 기쁨이 없다면 무언가 회개할 일이 있다는 신호예요. 택한 백성은 나쁜 생각을 해도 오래가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대화가 막혀 기쁨이 사라지기에 그 자리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은 자기 실수를 보며 스스로 용서가 안 되고 그 어느 때보다 비참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셔서 마지막까지 그 속에 있는 것을 다 드러내신 것이 도리어 축복이에요.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싸움, 유혹의 전쟁이 다윗의 마지막 전쟁이었던 것이지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넘어진 나 자신을 바라보며 어떤 생각이 드나요? 자책하며 죽게 나아갑니까? 사람 앞에서 단지 후회하며 죄책감에만 머뭅니까? 여호와의 손에 빠지려면 둘째, 사람이 아닌 주님의 손에 맡겨야 합니다. 11절에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해요. 감사하게도 다윗에게는 죽을 때까지 말씀을 전해줄 선지자가 있었어요. 전에는 사무엘과 나단이 있었고 오늘 본문에는 선지자 갓이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나이가 들고 지위가 올라가면 더는 듣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것이 격동되는 지름길이에요. 다윗처럼 아침에 일어나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이 여호와의 손에 빠지는 비결입니다. 말씀이 들려야 내 인생이 다시 여호와 앞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무슨 말씀을 전하나요? 12절과 13절에 보니 7년 기근, 석 달 도피, 사흘 전염병, 이 세 가지 중 하나를 택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행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회개를 했는데 놀랍게도 형벌을 고르라고 하세요. 내게 찾아오는 형벌도 회개한 다음에는 축복인 거예요. 회개하고 나면 부도와 기근이나 질병조차 주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모든 환경이 내 죄보다 가벼움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매맞고 영원한 형벌을 면하여 천국에 가게 된다면 감사한 일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다윗의 선택이 놀랍습니다. 14절에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고 답합니다. 7년 기근이나 석 달 도피는 이웃나라의 도움을 청하며 사람에게 피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흘 전염병은 사람의 손으로 어찌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요.

0: 다윗이 바로 그것을 택한 거예요. 사람의 방법과 시간이 아니라 긍휼이 크신 하나님의 방법과 때에 온전히 맡기겠다는 고백이에요. 우리는 늘 어떻게 하면 재앙을 피할까를 고민하며 그것을 기도 제목 삼지요. 할 수 있는 한 지연과 학연과 인맥을 동원하여 사람의 손에 빠지려 합니다. 그러나 죄짓고 하나님께 등 돌리는 사람은 많아도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결국 15절에 보니 전염병으로 사흘간 7만 명이 죽습니다. 이는 다윗의 죄이자 다윗을 배반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였어요. 다윗의 죄로 백성이 심판받게 하심으로 다윗이 그 백성을 미워하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미움의 대상도 아니에요. 그저 끝까지 사랑해야 할 대상인 것입니다. 적용 질문이에요. 내게 말씀으로 바른 말을 해주는 지체가 있나요? 그 충고를 잘 듣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아닌 사람의 손에 빠지려 애쓰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편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 죄를 회개하며 형제 간의 돈 문제 앞에서 긍휼을 구한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 아버지 소유의 땅 개발로 받은 보상금으로 저와 둘째 형은 가족을 대표하여 공동명의로 임야를 매입했어요. 그러다 제 사업이 망해서 세금 체납을 이유로 제 지분의 임야가 최근 공매로 붙여졌어요. 임야의 나머지 지분을 가진 둘째 형에게 우선 매수권이 주어져 낙찰받아 임야 전체가 둘째 형 명의가 되었지요. 그런데 다른 형제들은 왜 공매 사실을 알리지 않고 상의도 없이 둘이 일을 결정하냐며 소송하겠다고 했고 그제야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보다 자기 힘과 군사력을 의지해 인구조사를 실시한 다윗처럼 저도 공매가 진행되는 동안 한 번도 교회 공동체 묻지 않는 큰 죄를 범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편리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저의 교만과 죄성 때문임을 인정해요. 하나님의 현실을 회피하는 저의 연약함을 깨닫고 문제를 직면하도록 이번 공매 사건을 주신 것 같아요. 특히 오빠 교회 다니는 거 맞아? 라며 격동하는 여동생의 말을 듣고 다윗의 죄로 이스라엘의 전염병이 내린 것처럼 저의 죄가 형제들의 구원을 막았음을 깨닫게 되었지요. 제가 내야 할 체납세금 중 일부가 해결된 것만 생각하며 안심했던 이기심을 회개하며 어떤 수치와 비난도 잘 받겠습니다. 또한 형제끼리 마음 상하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주께 큰 긍휼을 구합니다. 앞으로는 모든 과정을 말씀 묵상과 기도로 주께 맡기고 교회 공동체에 잘 무르며 가길 소망해요. 저의 적용은 형들과 동생에게 큐티인을 주며 미안한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매주 한 번 이상 교회 소그룹 SNS 대화방에 큐티한 내용을 올리겠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위대한 업적이 아니라 끝없는 회개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어요. 죄를 깨닫는 즉시 자책하며 돌이키고 형벌 앞에서도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맡기며 긍휼을 구했지요. 이렇듯 우리도 마음에 기쁨이 없다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해요. 문제를 사람의 손으로 맡겨서 편히 해결하려는 유혹을 뿌리치고 잠잠히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손에 빠져야 합니다. 다윗처럼 아침마다 말씀 앞에 서서 사람의 손이 아닌 여호와의 손에 빠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릴게요. 주님, 마지막까지 이어지는 다윗의 회개를 묵상합니다. 저희도 죄책감에 머물러 사람 앞에서 후회만 하지 않고 주님 앞에서 자책하며 엎드려 회개하길 원합니다. 명예와 권력과 돈보다 귀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함으로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마음에 기쁨이 없을 때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문제를 사람의 손과 지연과 학연으로 편히 풀려 하기보다 긍휼이 크신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기며 주님의 손에 빠지길 원합니다. 아침마다 눈을 떠 말씀을 묵상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바른 말을 전해주는 지체를 기뻐하며 감사로 그 권면을 받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죄의 결과로 신음하는 모든 지체와 가정을 찾아가 주시고 형제 간의 다툼과 물질의 문제로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람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이 나라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실로암 복지회에서 8월 창단을 앞두고 실로암 앙상블 단원을 모집합니다. 음악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가득한 분들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모집 분야는 합창 파트와 연주 파트며 연주 파트는 드럼, 어쿠스틱 기타, 색소폰, 바이올린, 첼로, 클라리넷, 플루트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7월 31일 금요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8월 창단식 이후 첫 연습이 예정돼 있습니다. 연습은 매주 토요일. 장소는 울산 시각장애인 선교회 쉼터 연습실입니다. 지원 및 자세한 사항은 010-6363-103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예술협회 지원사업 선정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클라리넷 연주회 피리 부는 혜성이와 이상한 나라의 초대가 8월 22일 토요일 저녁 6시 울산중구 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발달장애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연주와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특별 무대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대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부산 수용로교회 청년국 주최로 청년과 청년 사역자를 세우는 더 플로우 캠프가 열립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부산 수용로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페이지처치 신재웅 목사,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 수용로교회 김배광 목사, 우리는교회 박광리 목사가 나섭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청년과 사역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더플로우 캠프의 등록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 수용로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맑고 순수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멋진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에는 물된 동산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태화교회 김민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1: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삶이 주는 많은 이제 아픔과 또 근심들, 염려들, 또 해야 할 많은 일들과 분주함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잊을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볼 이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의 이 본문은 사실은 3절에서 시작해서 12절에서 끝나는 하나의 문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어도 하나고 동사도 하나고 나머지는 이

긴 문장을 분사의 형태와 접속사로 계속해서 이어붙여서 아주 긴 하나의 문장을 베드로는 기록했어요.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이나 우리가 오늘 보는 이제 표준 이제 비평 헬라어 텍스트 본문들도 구두점, 마침표들을 몇 개 찍긴 했지만 고대 원문에는 마침표가 12절에서 딱 찍히면서 한 문장으로 끝나는 문장이 여러분 맞아요. 이제 베드로는 지난주에 살펴봤던 1절과 2절의 인사말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부름받은 사람들이고 우리는 예수의 피로 순종을 맹세한 새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3절부터 본론을 시작하는데 본론이 어떻게 시작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1장 3절은 우리 주 이렇게 우리를 주어로 삼지만 이것은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한글이 우리나라 말이 원래 주어를 앞에 두는 문장의 어순에 익숙하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한 것이지 사실 원래 헬라어의 문장, 성경의 문장은 우리로 시작하지는 않아요.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앞에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어떻게 시작되는지. 이게 원문의 순서를 그대로 번역하면 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찬송받으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이렇게 딱 시작해요. 베드로는 본론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찬송받으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 찬송합니다. 라는 터져나오는 믿음의 고백과 찬양으로 본론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만났고 많은 사랑을 받았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회복을 경험했고 오순절을 지나며 성령에 충만하여진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능력의 사도였어요. 여러분, 이런 베드로의 삶 속에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할 때 가슴 속에서 터져나오는 말릴 수 없는 고백과 같은 이 찬송이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길들을 제대로 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찬송은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고백하지 않을 수 없고 진심으로 우러나지 않을 수 없는 찬송과 찬양이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있죠.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이 초대교회에 이 편지를 받는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찬송하리로다 라는 찬송으로 여러분이 처음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베드로는 나머지 구절에서 왜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해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이유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 위에 하신 한 가지 일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뭡니까? 우리 앞에 같이 한번 자막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정확하게 여러분, 이 문장은 굉장히 복잡하고 주어동사와 선후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어렵지만 여러분이 핵심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거 나머지는 그것들을 소개하는 부속절들로 여러분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거듭나게 하셨다. 하나님의 독단적인 사역이시고 주권적인 사역이세요. 신학적인 말로 중생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태어나다, 위로부터 태어나다. 근데 이걸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상의 없이 우리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우리에게 뭔가를 묻거나 우리에게 뭔가를 요청하기도 전에 우리가 뭔가를 깨달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셔서 하나님이 하신 사역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동의를 구하거나 우리의 어떠함을 미리 알고 우리를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따라, 오늘 표현을 빌리면 하나님의 많은 긍휼을 따라 그냥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때로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가슴이 아파요. 그렇죠? 하나님이 좀 사람을 뽑을 때 그냥 뽑지 말고 그래도 조금은 보고 뽑으셨으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괴롭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름대로 예의도 있고 좀 식견도 있고 나름대로 좀 상처도 좀 없고 좀 이렇게 예쁘게 예쁘게 커서 누구 찌르지도 않고 교양도 갖추고 있고 대화할 만한 지적 수준도 있고 품위도 있고 이런 것들 우리가 많이 바라지는 않아요. 그렇죠? 최소한이라도.

좀 그런 것들만 보고 뽑아놨으면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이렇게 힘들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뒤집어 생각해보면 그렇게 뽑으면 여러분 여기 중에 남아있는 사람도 몇 없을 겁니다. 아마 저도 그렇고요.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어떠함을 보지 않고 우리와 상의하지 않고 우리의 행동이나 공로를 보지 않고 하나님이 긍휼을 따라 그냥 택하셔서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영혼을 가지고 죄를 깨달아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일들을 시작할 수 있었는데 이 중생의 근거를 베드로는 하나님의 많은 긍휼 때문이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많은 긍휼을 따라 우리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거야. 우리 중에 누구도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아니면 대단한 업적과 공로를 가지고 대단한 실력과 선행을 가지고 선한 마음과 열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많은 긍휼을 따라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어. 이것을 먼저 베드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첫 번째 이유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한번 고백해 봅시다. 많은 긍휼을 따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 중에 누구도 우리의 실력과 어떠함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가면서 불편한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불평하는 일들을 여러분 안 해야겠죠. 초대교회도 이러한 문제가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베드로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네, 첫 번째 목적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첫 번째 목적은 뭡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산 소망을 주시기 위해입니다. 여러분 그냥 소망이라고 하지 않고 베드로는 이것을 산 소망이라고 표현했어요. 소망 자체만 해도 의미가 있는 말이지만 세상에 있는 수많은 이 소망들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 베드로의 눈에는 죽은 소망으로 보였을 거예요. 뭔가 말은 거창한데 실체가 없고 약속은 많지만 다 빈말이고 좋게 좋게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해봤자 결과는 대수롭게 변하지 않는 말뿐인 소망인 세상을 봤을 겁니다. 여러분 소망의 반대를 꼽으라 한다면 우리는 소망 자체가 부재한 절망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소망이 없는 절망 아니고 말만 거창한 거짓되고 헛된 소망 아니라 죽은 소망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산 소망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이 산 소망을 주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 소망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이것을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합니까?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가면서 여러 가지 환경이 변하고 우리 삶의 조건이 변하면서 우리는 흔들리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원망하기 쉬워요. 그러나 베드로는 교회에 흔들리지 않는 아주 굳건한 우리는 산 소망을 얻은 자들이라고 말하는데 이 소망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우리의 삶의 형편에 있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많은 종교와 철학과 가르침들이 참 좋은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많이 들려주지만 여러분 이 세상의 종교와 가르침이 넘어서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죠. 뭡니까? 사망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케 하셔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셔서 사망이 더 이상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않는 이 은혜의 길, 생명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죽음은 단지 육신의 죽음일 뿐 영생을 시작하는 출발점이고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하고 지나가는 경험이지 절망일 수 없고 우리는 사망에 매어 종노릇하는 이 세상 사람들과 달리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에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아마 두 번째로도 생각해 볼 지점은 이 베드로가 왜 산 소망이라고 예수님을 이야기하며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는지에 대한 지점이에요.

0: 여러분, 베드로의 개인적인 경험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습니다. 베드로는 사실 실패한 제자였어요. 그죠? 예수님을 3년 동안 그렇게 사랑받으면서 수제자로 따랐고, 예수님이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셨고, 한결같이 사랑해 주셨어요. 질문에 답해 주셨고, 말씀을 풀어 주셨고, 특별하게 다른 제자들보다 더 아끼는 하나님의 편애와 사랑도, 예수님의 편애와 사랑도 많이 받았던 독특한 제자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는 죽음이 두렵고 실패가 두렵고 여러분 이 사망이 두려워서 마지막에 예수님을 십자가까지 따라가지 못하고 멀치에서 바라보며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했던 여러분 실패한 제자였잖아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여러분 어떻게 회복됩니까? 요한복음 21장이 보여주는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 회복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산소망인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자신의 인생 경험에 기초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이 믿음의 길 끝에서 만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의 많은 실패와 우리의 넘어짐과 우리의 패역함과 우리의 부도덕하고 부정직함과 비겁하게 살려고 쉽게 거짓말하고 쉽게 넘어지는 우리의 인생 끝길에서 우리가 만날 예수님은 베드로가 만났던 부활하신 예수님 맞거든요. 오셔서 조반을 먹이시고 여전히 사명을 맡기시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왜 그랬냐 되묻지 않으시고 베드로를 품에 안고 참된 회복의 길로 이끄셨던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의 성도가 믿음의 길을 가다 마지막에 만나게 될 바로 그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므로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우리에게 살아있는 진짜 소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여러분 첫 번째 우리에게 아주 탄탄한 흔들리지 않는 그 반석 위에 세워진 이 거룩한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 이것을 잊으시면 안 되겠죠?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목적은 뭡니까? 두 번째는 이제 1장 4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썩지 않고
1: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0: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다시 태어나게 하신 두 번째 이유는 우리에게 유업을 주시기 위해서다. 베드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당시 이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유업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익숙한 기업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였어요. 그리고 구약 백성들에게 언제나 이 기업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얻어 누릴 받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말이죠. 우리 신명기 12장 9절과 10절 두 절의 말씀을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신명기 12장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1: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
0: 네, 여러분 구약에서 언제나 이 유업과 기업은 가나안 땅이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통해 약속의 땅, 그 기업의 땅으로 걸어가야 했죠. 여러분, 그렇게 구약 사람들이 받았던 이 기업은 약속의 땅이라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땅은 안전했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받았던 이 가나안 땅은 끊임없이 외국 군대에게 짓밟힌 기업이었습니다. 아수르에게도 빼앗겼고 바벨론에게도 빼앗겼어요. 그리고 지금 이 편지가 기록되고 있는, 쓰여지고 있는 당시에는 로마에게 빼앗긴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빼앗긴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들이 기업을 소유했을 때, 가나안 땅에 살았을 때도 여러분 사실 문제였어요.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 땅을 소유했지만 그 땅은 늘 이들의 죄악으로 더럽혀졌거든요. 우상 숭배가 끊이지 않았고 사람들은 속이고 빼앗고 죽이고 사람들의 피 흘림이 땅을 더럽히는 일들이 끊이지 않았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시작했지만 이들의 범죄를 통해 그 땅은 가뭄을 맞이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여러분 이스라엘이 받았던, 하나님에게 받았던 기업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셔서 예수의 피로 순종에 서약한 새 언약 백성이지. 너희를 거듭나게 하신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이 너희

너희에게 가나안 땅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업을 주시려고 한 거야. 그 기업은 썩지 않는다.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더럽지 않아. 도덕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아주 거룩한 거야. 쇠하지 않아. 변질되지 않아. 여러분, 이 하늘의 유업을 너희에게 주고 싶어 하셔.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를 거듭나게 하셨을 바로 그때, 그 이전부터 하나님은 이 유업을 너희를 위해 하늘에 간직하고 계셔. 너희에게 이것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너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신 거야. 베드로는 이 두 번째 이야기도 들려주고 싶으셨어요. 여러분, 한 번 더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의 삶에 찬송이 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흔들리는 어떠한 죽은 소망이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예수 부활에 기초한 산 소망을 주시고, 하늘에 간직한 거룩하고 아름답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이 기업을 주시려고 이 일들을 하셨는데, 만약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이르지 못하거나 이 땅의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려서 완전히 그냥 버려져서 이 믿음의 길에 끝까지 남아있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 질문이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베드로는 5절에서 줍니다.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이 유업을 얻으려면 이 구원의 길에서 떨어져 나가면 되지 않겠죠. 이 구원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는 것은 여러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내가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심으로 우리는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다. 베드로는 그렇게 설명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시거나 이런 생각을 품고 교회를 뛰쳐나간 분들 있으실 수 있어요. 내가 믿으면 다 되는 거지 뭐, 나 믿었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잖아. 나 믿어. 그런데 교회는 싫어. 그런데 네 말은 안 들을 거야. 그런데 순종하기도 싫어. 하나님의 말씀도 귀찮아. 나는 그냥 불순종하며 맘대로 살 건데, 나 근데 예수는 믿어.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며. 나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갈 거야. 네가 뭔데 그렇게 귀찮게 해? 여러분, 이런 분들 만난 적 없으세요? 하나님이 믿는 사람 구원한다고 했는데 어떻게든 구원이렇게 하시겠지. 나 그것도 믿어. 이런 사람들 말이죠. 여러분, 마귀가 교묘하게 은혜의 교리를 오해하게 해서 내가 성도들을 속이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이러한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불순종의 길을 가는 것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셔서 버려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에 성도의 견인과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믿음도 참되지 않기에 구원도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두 번째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신자가 미끄러지고 죄를 지어서 실제로 믿음의 길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보일 만큼 방황하고 불신자와 방불한 삶을 살아가는 일들 가능은 해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는 않으셔요.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있어서 이 떠나간 방탕한 아들을 불러들이실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구약의 선지서들을 살펴볼 때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 안 되게 하시는 하나님, 침묵하시는 하나님, 기도의 문을 닫으시고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바로 그런 하나님이었어요. 히브리서는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지 않는 부모가 없는 것처럼 죄악 가운데 있는 자녀를 하나님이 반드시 징계하신다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의 길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고난과 시련과 환난에서 믿음을 잃고 파선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강건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와 삼촌은 뭐가 다르고 자식과 조카는 뭐가 다릅니까? 라고 누가 물어봤을 때, 어렸을 때 전 이렇게 배웠어요. 여러분, 조카는 삼촌이나 이모 집에 놀러 왔을 때 냉장고 문을 함부로 열지 못합니다. 그죠? 자기가
손님이라는 걸 그래도 알거든요. 이모가 아무리 잘해줘도 이 집이 이모네 집이지 내 집이 아니라는 게.

0: 깨달음들과 인식은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밥도 먹고 장난감도 가지고 놀고 어리광도 피우지만 냉장고를 함부로 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자식들은 어떻습니까? 틈만 나면 열죠. 그렇죠? 열고 어떻게 합니까? 그 안에 있는 걸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지가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막 꺼내 먹죠. 그렇죠? 우유가 있으면 꺼내 먹고 주스가 있으면 따라 마시고 아이스크림 있으면 빼먹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모네 집에 가서 그렇게 됩니까? 삼촌 집에 가서 그게 되나요? 작은아버지 집에 가서 여러분 냉장고 열어서 거기 있는 거 맘대로 빼먹는 여러분 조카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런 많은 자유함들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많이 누리는 거 맞아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가끔 선을 넘을 때 혼날 때도 우린 있어요. 어저께 어린이부가 캠프를 다녀오고 나서 아이가 너무 신났는지 여러분 제 방에 오면 조그만한 냉장고가 있고 저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 여러분 거기에 사다 놓은 제 간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냉동실에 최근에 제가 일주일 전에 진짜 몇 년 만에 제가 냉동실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두 가지를 가득 채워놨어요. 어저께 저희 막내가 어린이부의 친구들을 데리고 제가 없는 사이에 목양실에 난입했어요. 난입해서 냉동실을 열고 빠삐코 몇 개를 탈취해 갔습니다. 제가 허락도 했어요. 뭐 먹고 싶으면 먹어도 돼 이렇게 말이죠. 근데 이 녀석이 빼갖고 나가면서 냉동실 문을 열어놓고 나간 거예요. 오늘 아침에 대참사를 발견한 거 아닙니까? 돼지바가 다 녹아가지고 형체가 없이 그냥 완전히 먹을 수 없는 상태로 완전히 다 뒤범벅이 돼가지고 녹아있는 돼지바를 봤을 때 여러분 저의 분노가 짐작이 되십니까? 제가 오늘 일부 설교 망친 게 다 그것 때문이에요. 너무 화가 났거든요. 우리 연우를 불러다가 얘기했어요. 연우야, 연우가 아빠 아들이니까 마음대로 여기 들어오는 것도 괜찮고 아빠의 간식에 손을 대는 것도 괜찮아. 근데 냉장고 문은 네가 닫았어야지. 이건 아빠가 네가 미워서 화내는 게 아니라 네가 잘못한 걸 가르쳐주고 다시는 냉장고 문을 네가 닫도록 하라는 아빠가 가르쳐주는 거야 라고 아이에게 일러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들을 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시는 순간들이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우리는 멋모르고 선을 넘어요. 때로, 죄송합니다. 간이 배 밖으로 나와서 막 마음대로 이상한 길도 막 가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세요. 여러분 그냥 매정하게 화를 내시고 분노를 하시는 게 아니라 당신이 얼마나 좋은 아버지이고 얼마나 좋은 하나님인지를 가르쳐주시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시죠. 하나님의 믿음을 견고케 하신다는 의미는 무서운 하나님을 더 알아간다는 의미. 그래서 눈치를 보며 살아갈 수 없게 내가 내 너 그렇게 안 하면 안 되게 만들 거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좋으신 아버지를 계속해서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환난과 고난과 근심과 염려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알아가는 참된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일깨우셔서 성도들로 하여금 구원에 멀어지지 않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6절의 말씀을 읽고 우리 같이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6절이에요. 베드로는 이제 이 네로의 핍박이 시작되기 전에 있었던 소아시아의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면서 여러분 아주 독특한 가르침 하나로 오늘의 본문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1: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0: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가 부름을 받아서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는데 우리는 근심할 만한 일들 반드시 만납니다. 우리는 반드시 또 시험을 통과해야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의미가 때로는 고난을 비껴가게 하고 피할 길을 주시고 때로 승리하게 하시는 것도 있지만 때로 우리는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는 필연적으로 맞이해야 하고 맞닥뜨려야 하는 고난과 아픔과 근심이 있는 인생 살아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뭐라고 표현합니까? 잠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성도님들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많은 이제 이야기들을 듣고 또 우리의 인생들을 이렇게 좌우로 살펴보면 여러분 잠깐이 아니잖아요. 대부분 평생 고생하시는 분들 많아요. 장애를 안고 태어난 가족을 평생 돌봐야 하고 아니면 내가 장애를 얻어서 평생 힘들게 살아야 하고 아니면 아픈 가족들을 돌보고 평생 빚을 갚아도 다 못 갚고 죽을 것 같고 여러분, 이 땅에서의 이 근심과

0: 고난이 생각보다 잠깐이 아니라 평생 될 수 있다는 거 우리는 알아요. 그리고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도 알고 아프다는 것도 우리 알아요. 진짜 아프고 진짜 힘들죠.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을 잠깐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100년이 채 안 되는 인생을 살아가요. 이것이 전부인 것 같아 이 땅에서 우리가 이 긴 고난을 만날 때 너무 좌절이 되고 때로 두려워서 믿음을 놓고 싶을 때도 있고 버리고 싶은 유혹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는 시험을 만나 흔들리는데 베드로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위에서 산 소망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죽음은 육신의 경험으로 통과해 지나가는 영원한 삶의 시작의 한 여정이라고 보는 것이지 이 땅에서의 죽음으로 우리의 삶이 끝난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근심을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는 여러분, 그러한 자리들을 막 통과해 갈 거예요. 때로는 이것이 5년, 10년일 수도 있고 죽을 때까지 평생 이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영원히 살게 되었을 때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산 소망과 하늘에 간직된 유업을 가지고 살아갈 영생의 삶이라는 것은 100년과 비교할 수 없는 1000년, 만년, 10만년, 100만년 이상을 넘어가는 영원한 우리의 영생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100년이라는 이 짧은 인생은 바닷가의 모래처럼 온 우주의 한 먼지처럼 아주 잠깐일 뿐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산 소망을 얻게 하시고 마지막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영생을 노래하며 영원한 이 거룩하고 온전한 유업을 받아 누리고 살아갈 저와 여러분은 이 길에 들어선 거거든요.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삶의 조건에 소망 없다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잃어버리지 않으며 흔들리지 않는 예수 부활이라는 역사적 사실 위에 우리의 소망을 탁 가지고 여러분, 이 땅을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중구 태화동에 위치한 태화교회 김민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2-993-3000번, 052-993-3000번 태화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목포 신일교회 이진구 목사님입니다.
1: 어둡고 깜깜하던 조선 땅, 가난하고 헐벗은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142년 전 믿음의 선교사들을 보내서 어둡던 이 땅이 복음의 빛

하게 하시고 이 나라 대한민국 5,200만과 북한 2,700만 국민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순종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 7월 23일 목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송옥석입니다. 태양이 비치지 않을 때에도 나는 태양이 있음을 믿는다.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에도 나는 사랑이 있음을 믿는다.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실 때에도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 홀로코스트의 핍박을 피해 숨어 지내던 어느 유대인의 은신처에 있었던 그 벽에 적혀진 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과 변치 않은 진실은 때로 참 많이 다름을 느낍니다. 현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전혀 느끼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캄캄할 수 있습니다. 감옥 같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겪는 일들, 그 가운데 있는 진실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 짙은 어둠 속에서도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우리가 겪고 있는 그 고난조차도 결국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란 사실이죠.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된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약속이 진실함을 믿기에 우리는 낙망치 않습니다. 당장은 짙은 먹구름에 가려 태양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태양이 우주에서 사라진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침묵은 그분의 부재가 아니라 우리를 더 깊은 기도와 믿음으로 이끄시는 거룩한 초대입니다. 내 삶에 고난의 비바람이 몰아친다고 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가 멈춘 것은 결코 아니죠. 현실은

당신이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복된 이 귀한 아침, 이 목요일 아침에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오늘 이 하루 승리하시기를 기대합니다.

태양이 비치지 않을 때도 나는 태양이 있음을 믿는다.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에도 나는 사랑이 있음을 분명 믿는다.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실 때에도 나는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믿는다. 우리의 팍팍한 현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신다는 것이죠. 현실은 내가 겪고 있는 이 일이 분명 고난이다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진실은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고난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을 거라는 확신입니다. 오늘 하루 눈에 보이는 팍팍한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 주저앉아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신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는 보이지 않은 영원한 그 진실을 바라보는 은혜가 이 아침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고요. 정말 우리와 함께 이 하루 같이 하고 계시는 우리 곁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는 여러분의 아침 맞이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맞죠 여러분?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 오늘 오프닝 말씀 공유하기 원하시는 분들 오늘 생방송 중에 문자 메시지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샵 1069번으로 문자로 참여하십시오. 문자 샵 1069번으로 여러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오프닝 말씀 이렇게 문자를 보내시면 링크 주소 보내드리고요. 자 오늘은 인문학을 하나님께 강남 비전교회 한재욱 목사님 만나보고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은혜로운 찬양들 더 많이 듣습니다. 어제 우리 강찬 목사님의 여러분 찬양들이 있었잖아요. 특별히 어제 보이는 라디오에서 나이아가라 폭포, 야, 그 찬양과 함께 영상이 아직도 기억이 나고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유튜브에 그 영상을 또 공유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은혜로운 찬송으로 같이 하시죠.

극동방송에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지친 마음에는 시원한 위로가 불어오겠고 사랑의 햇살은 하루 종일 따뜻하게 비추겠습니다. 은혜가 내릴 확률은 100%, 찬양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풍성하게 흘러넘치겠는데요. 올여름 믿음의 온도는 높이고 걱정의 체감 온도는 낮춰드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올여름 가장 좋은 소식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은 절대 부재중이 아니시래요. 7965님 아멘 아멘이 절로 나옵니다. 오프닝 감동입니다. 6089님도 그렇고요. 오늘 이 링크 공유할 수 있습니다. 샵 1069번 50번의 유료 문자로 오프닝 말씀 이렇게 문자 보내시면 여러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참 좋으신 주님, 우리 박영희 권사님의 찬양과 함께 그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0: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또 오프닝도 나누고 8864님이 반가운 사연을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이런 내용입니다. 교회에서 아침 기도회를 마치고 나오면서 상가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 상가를 관리하시는 김철경 관리 반장님을 마음에 품고 아침에 잠시 얼굴 뵙고 인사드리러 가는데 상가 1층에서 익숙한 음악과 함께 지금 좋은 아침입니다 방송이 들린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환경비하로 섬겨주시는 아주머님께서 글쎄 극동방송을 핸드폰으로 틀어두시면서 지금 1층을 청소하는데 그 목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지금! 이야, 할렐루야. 우리 관리 반장님을 위해 함께 기도하자고요. 라고 하시면서 마음을 나누면서.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8864님. 지금 청소하시면서 듣고 계시는 그분, 이 두 분에게 제가 응원의 선물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오늘 제가 저 누굽니다 이렇게 문자 샵 1069번으로 문자를 보내시면 제가 응원의 선물을 보내드릴 텐데요. 오늘 어떤 선물이냐면 연어 선물 세트를 기분 좋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우리 8864님과 지금 방송을 핸드폰에 틀어놓으시면서 청소하셨던 와,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참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방송을 들으신 분이 계시는데 특별히 우리 환우분들이 병원에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추후에 우리 환우들을 좀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을 기도해드리고 싶고 그 마음 가운데 함께 응원하고 싶은 그런 감동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혹시 그런 환우분들, 뭐 장기간 병원에 지금 계신 분도 좋고요. 아, 내가 이렇게 병원에 있는데 방송에 좀 연결해서 기도도 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해되시죠? 오늘 샵 1069번으로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저 어디 병원에 어떻게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꼭 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뭐 저희가 연락을 다 드릴 수는 없는데 그러나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아마 또 좋은 일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좋은 일은 어떤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 좋은 일입니다. 할렐루야. 7시 29분입니다. 오늘 목요일 아침 인문학을 하나님께 강남 비전교회 한재욱 목사님과 함께 하는데요. 제가 여러분 오늘 아침만큼은 여러분에게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영상은 꼭 공유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이 내용을 지금부터 여러분이 들으실 텐데 특별히 연인, 부부, 네, 이 영상을 특별히 부부는 무조건 이 영상을 보시고 다시 들으셔야 된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이 방송을 들으시면 알게 되실 겁니다. 인문학을 하나님께 영상 공유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69번으로 인문학이라고 문자로 참여하시면 되겠어요. 제가 뭐 다 은혜 받지만 오늘 이 참 또 작품에 적지 않은 은혜를 받고 아 좀 제가 좋아하시는 분들이 공유해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공유해드리고 싶었어요. 자, 한재욱 목사님 만나보시죠.
1: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남 비전교회 한재욱 목사입니다. 인문학의 주인은 하나님, 인문학을 하나님께. 오늘은 미국의 유명 강연가이자 작가인 지그지글러의 결혼 후의 참사랑을 하나님께 드리며 사랑은 그를 위하여 감자를 굽습니다 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그지글러는 결혼 후의 참사랑 마지막 장에서 사랑의 하이라이트를 말했습니다. 그가 말한 사랑은 뜻밖에도 구운 감자였습니다. 아내는 나처럼 구운 감자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녀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감자를 준비한 것이다. 그렇다. 나는 사랑, 참사랑은 구운 감자라고 확신한다. 사랑은 당신이 아무 이유 없이 배우자에게 해줄 수 있는

있는 사소한 일들의 연속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당신이 구운 감자를 만드는 것과 같은 그런 사소한 일을 할 때 당신은 아무 이기심 없이 난 당신을 사랑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지그지글러의 아내는 감자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시장에서 좋은 감자를 고르고 씻고 오븐에 넣었습니다. 현관을 넘어오는 그 감자 냄새 속에서 지글러는 깨닫습니다. 감자를 고른 순간에도 감자를 씻던 손길에도 오븐을 켜던 순간에도 아내는 남편을 생각했다는 것을. 현관을 넘어오는 그 따뜻한 냄새는 말없이 건네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는 확신합니다. 사랑은 구운 감자다. 사랑은 커다란 고백이 아니라 저녁 무렵 오븐 속에서 조용히 익어가는 감자 한 알이었습니다. 사랑은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품어주는 일입니다. 우리는 자주 사랑을 기적의 크기로 재려 하지만 사랑은 늘 사소함의 얼굴로 찾아옵니다. 대가 없이 그저 당신이 기뻐할 것을 알기에 되풀이하는 수백 개의 작은 몸짓들. 안정되고 아름다운 가정은 바로 그 사소한 정성이 매일 쌓여 만든 단단한 토대 위에 세워집니다. 사랑은 순간적인 불꽃놀이가 아니라 당신이 좋아하니까 나는 안 좋아해도 당신을 위해 해주겠습니다 하는 작은 정성의 무한 반복입니다. 거창한 이벤트 말고 오늘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감자 하나 굽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런 사소한 사랑의 정성들이 모여가는 것을 행복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큰 사랑을 이루시기 전에 수건에 허리를 누르시고 무릎을 꿇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새벽 밤새 빈 그물에 지친 제자들을 위해 디베리아 바닷가에 손수 숯불을 피우시고 말없이 생선을 구우셨습니다. 온 우주를 지으신 손이 대야에 물을 깃고 숯불의 재를 만지며 소리 없이 짙은 말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은 구운 감자, 구운 생선입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고린도전서 1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와, 사랑은 구운 감자다. 예, 확신했대요. 사랑은 커다란 고백이 아니라 저녁 무렵 5분 속에서 그 옆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품어주는 그 일이 사랑이다. 그 구운 감자다. 오늘 그 수백 개의 작은 몸짓들, 오늘 여러분의 그 귀한 섬김과 사랑 속에 단단한 부부가, 그리고 그 믿음의 토대가 세워지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은혜로운 찬양 함께하면서 인문학을 하나님께 영상 링크 공유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인문학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이 구운 감자와 같은 사랑을 꼭 한번 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10분을 선정해서 인문학을 하나님께 책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함께해 주세요.

0: 좋은 아침입니다에서 방송에 참여한 애청자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선물입니다.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당신과 세상을 비추는 믿음의 기업 헬퍼스, 헬퍼 마스크, 효소로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힐링선에서 피앤온 화이바 효소, 주식회사 다본다에서 국내 최초 울트라 AI 5.0 블랙박스, 나를 비우고 너를 채우는 시간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 빛에서 드립백 커피,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 엘덴탈케어에서 천연 허브로 만든 시린이 전용 아르체 치약, 믿음의 기업이 만든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오레진에서 에이스 데일리, 자연 그대로의 건강을 전달하는 기업 한동녹용연구소에서 러시아 알타이 녹용, 땅끝 해남 화원농협 이 맑은 김치에서 맛있는 김치 선물 세트,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마사지기, 음식으로 전세계 복음을 전하는 기업 연어로만에서 연어 세트, 세상을 아름답게 영혼을 빛나게 여성 커리어 브랜드 사라제이 패션에서 의류 상품권,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뷰렌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 감사와 기쁨으로 끓여내는 진한 국물 설렁탕 전문점 푸주옥에서 설렁탕,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기업 아로말라이프에서 기능성 속옷,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업 샤인앤샤인에서 마스크팩 세트, 여수의 아름다운 바다에서 감동의 순간을 더 미라 요트 투어에서 4인 가족 럭셔리 요트 상품권, 전문가의 세심한 서비스 기업 이전 사무실 이사 전문 창조혁신기업 이전팀에서 식사권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1: 자, 지금부터 소개되는 분들은 인문학을 하나님께 책 선물 받으시는 분들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오늘 인문학을 하나님께 영상 링크 공유하시고 여러분 이 링크 또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4598님 회사 동료들에게 최근 교회 다니기 시작한 후배가 있는데 아, 이 링크를 꼭 공유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에 깊은 감동이 오셨대요. 응원합니다. 야, 지금 감자를 굽고 계신 분이 네 분이 계셨어요. 야, 응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지금 이 방송을 많은 분들이 듣고 계시는데 참 그 마음에 감동이 있으시고 그리고 또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부분이 그렇게 느껴지신다라는 것 같아요. 힘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자, 지금 우리 문자번호 6965님께 응원의 선물을 전하고요. 구운 감자를 나는 과연 구웠던가 주여 하시면서 오늘 처음 문자 주신 9674님 남원으로 출근 중에 매일 이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라고요. 9858님께 선물합니다. 저는요 아침에 고등어를 굽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 책 선물 받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5036님 그리고 5137님 오늘 처음 문자 주셨잖아요. 제가 응원의 선물 잘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도 책 받고 싶습니다. 0240님께도 응원의 선물을 전하고요. 주님, 우리 신혁이 식사를 잘하고 좋은 컨디션으로 회복을 잘

잘 되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우리 4013님께도 응원의 책 선물을 잘 보내드릴게요. 축하드리고 또 응원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찬양은요, 연주곡 들으면서 이 시간 인사할 텐데요. 먼저는 오프닝 말씀 안에 또 제가 이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오프닝 말씀 샵 1069번으로도 함께할 수 있고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우리 색소폰 연주 함께하면서 인사할 텐데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실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신다. 혹시나 현실이 내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수 있을다 해도 오늘 그러나 진실은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신다. 할렐루야. 오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송옥석이었고요.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이 시간에는 눈부신 내일을 꿈꾸는 행복한 공동체 열린문교회 서요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열린문교회 서요한 목사입니다. 요즘 날씨가 정말 많이 덥죠. 요즘처럼 이렇게 날씨가 덥고 또 습도가 높은 이런 장마철에는 사람들이 불쾌지수가 굉장히 높아지죠. 그러다 보니까 괜히 짜증이 나고 자주 화를 내고 조그만 일에도 버럭버럭 화를 내기가 쉽거든요. 여러분 물론 날씨 탓도 있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는 마음의 여유가 그만큼 없는 거죠. 마음이 넉넉하면 웬만한 일도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참 신비로워요. 한없이 넓을 수도 있고 한없이

좁아질 수도 있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늘 맑은 날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흐린 날도 있고요. 때로는 세차게 비가 내리는 그런 날도 있는데, 그때마다 불안하고 걱정되고 잠못 이루고 막 일희일비한다면은 그것은 어떤 상황이나 환경 때문이 아니라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죠.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 고린도후서 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마음을 넓히라. 그 마음이 지금 좁아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하시는 말씀인데, 고린도 교인들이 왜 이렇게 마음이 좁아졌느냐? 마음을 넓히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고린도 교회를 설립하고 목회했던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마음이 좁아졌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 대해 바울은 예수님 열두 제자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저 사람은 사도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의심하게 만든 것이요. 두 번째는요, 이 고린도 교회에는 파가 많았어요. 이쪽 편, 저쪽 편, 막 이렇게 편이 많았던 거죠. 우리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고린도 교인들이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개바파다, 뭐 서로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싸우거든요. 그 싸우는 이유는 하나죠. 마음이 좁아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 옳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속이 너무 좁은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가 믿음은 좋아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하나님께 많은 은사를 받았는데 속이 너무 좁은 거죠. 현대인들도 그렇습니다. 요즘 사람들 특징이 뭐냐 하면 이 마음이 좁아요. 다른 말로 하면 너무 조급하죠. 참는 걸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운전자끼리 서로 시비 붙어가지고 운전하다 말고 차에서 내려서 막 멱살잡이하고, 왜 그런 경우들 우리 이렇게 보거나 또는 기사로 듣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보면 별거 아니거든요. 뒤에서 좀 빵빵했다고, 뭐 앞에 이렇게 주행하는데 좀 끼어들었다고. 그게 여러분 그렇게까지 할 만한 일인가요? 욱하는 성질 죽이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성질 잘 내는 분들은 이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욱하는 성질 죽이기. 자기도 모르게 자주자주 욱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성질을 자기가 못 이기는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은 마음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몸도 망가진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넓혀야 돼요. 요즘 사람들이 이 아파트 지평수 넓히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근데 뭐 아파트 평수 넓어지면 사는 게좀 편해질 순 있지만 그런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마음이 넓으면 삶이 풍성해집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넓힐 수 있을까? 이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아멘. 자, 여기에 우리의 입이 열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 바로 다음에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입이 열리니까 마음도 넓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관계가 이렇게 깨어지거나 불편하면 입을 닫습니다. 말을 안 하죠, 서로. 당연히 연락도 안 하고요. 그러면은 어떤 특별한 계기가 없는 이상 계속 그렇게 불편한 채로 그 관계가 쭉 그렇게 가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먼저 입이 열리고 그 다음에 마음이 넓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서 표현할

0: 열릴 때 마음도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가도 남 칭찬 한번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을 인정해 주지를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끝마다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하면서 다른 사람 말을 잘라먹거나 부정하는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은 속이 좁은 사람이에요. 마음이 넉넉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인정해 줍니다.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고 칭찬하고 축복할 때내 마음도 열리고 듣는 그 사람의 마음도 열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그럴 수 있어요. 아니, 마음에 없는 말을 어떻게 하냐고.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마음부터 여는 게 아니라 입부터 열라는 거예요. 입이 열리면 마음이 넓어진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요. 열왕기상 3장 9절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그랬어요. 듣는 마음,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랬더니 그 다음 장 열왕기상 4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아멘.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뭘 주셨다고요? 넓은 마음을 주셨대요. 넉넉한 마음을 주신 거죠. 바닷가의 모래보다 더 넓은 그런 마음을 주셨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넉넉한 마음으로, 여유 있는 마음으로 백성들의 얘기를 잘 듣고요. 하나님의 음성에도 귀를 기울였던 거죠. 여러분, 남의 말을 잘 듣는다는 것은 내 마음에 여유가 있다는 거죠. 그만큼 들을 만한 공간이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남의 말못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디 모임이나 이런 거할때 보면 자기 말만 줄기차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넓어지려면요, 잘 들으셔야 돼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도 귀를 기울일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마음의 지경이 넓어지면 모든 것이 여유로워집니다. 사람들은 자꾸 내가 살고 있는 집, 그 아파트 평수 넓히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여러분, 물론 뭐 그것도 하셔야 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여러분의 마음을 넓히시길 바랍니다. 넓은 마음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래요. 여러분, 마음의 크기가 우리 인생을 결정합니다. 이 무더운 여름철이지만 여러분, 넓은 마음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 은혜가 넘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방송가족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이 기쁜 소식을 지금까지 울주군 온양읍에 위치한 열린문교회 서요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052-237-1004번 열린문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실로암 복지회에서 8월 창단을 앞두고 실로암 앙상블 단원을 모집합니다. 음악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가득한 분들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모집 분야는 합창 파트와 연주 파트며 연주 파트는 드럼, 어쿠스틱 기타,

색소폰, 바이올린, 첼로, 클라리넷, 플루트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7월 31일 금요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8월 창단식 이후 첫 연습이 예정돼 있습니다. 연습은 매주 토요일. 장소는 울산 시각장애인 선교회 쉼터 연습실입니다. 지원 및 자세한 사항은 010-6363-103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예술협회 지원사업 선정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클라리넷 연주회 피리 부는 혜성이와 이상한 나라의 초대가 8월 22일 토요일 저녁 6시 울산중구 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발달장애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연주와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특별 무대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대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부산 수용로교회 청년국 주최로 청년과 청년 사역자를 세우는 더 플로우 캠프가 열립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부산 수용로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페이지처치 신재웅 목사,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 수용로교회 김배광 목사, 우리는교회 박광리 목사가 나섭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청년과 사역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더플로우 캠프의 등록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 수용로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맑고 순수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멋진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저는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유세인입니다. 울산의 다음 세대가 극동방송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기에 오늘도 괜찮은 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괜찮은 아침 김아은입니다. 어제 영화 다윗을 보고 왔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기억에 남지만 특히 기억남는 대사가 있는데요. 다윗의 어머니가 자신이 놓는 자수의 뒷면을 다윗에게 보여주며 당장은 엉망이지만 뒤집으면 예쁜 그림이 있지. 곧 모두가 알게 될 거란다 라고 말하는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쵸, 자수의 뒷면은 엉망입니다. 이게 무슨 그림이지 싶으면서 감조차 잡히지 않죠. 하지만 완성되고 나면 알게 됩니다. 뒤집는 순간 상상하지 못했던 아름다운 그림이 수놓아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실 한 가닥 한 가닥으로 우리 인생을 한땀 한땀 꿰어가고 계시죠. 문득 잠언의 이 말씀이 생각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알지 못하는 순간조차 결국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수놓아가실 하나님의 한 땀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하기에 괜찮은 아침입니다. 괜찮은 아침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0: 하루 한 곡 찬송가를 읽다. 오감 찬송가. 자, 찬송가를 음악적으로 깊이 있게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오감 찬송가. 오늘도 우리 오센 워십과 함께 합니다. 여러분 어서 오세요.
1: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오센 워십 함께 합니다. 강동 꿈의 교회 곽충민 목사님 함께 하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2: 네, 강동 꿈의 교회 곽베토벤입니다.
0: 왜 이렇게 소개하셨는지는 네, 저희가 차차 풀어드리도록 네. 하고요. 자,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임소혜 교수님 어서 오세요.
3: 네,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베토벤을 만난 네. 임소혜입니다. 감격이 정말 넘칩니다.
0: 그러니까요. 점점 궁금증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네. 자, 반주에 전송은 선생님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4: 안녕하세요. 전송은입니다.
0: 네, 마이크를 켰어요.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자, 오늘 목사님께서 네, 곽 베토벤이다 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0: 와, 지금 이게 저희가 보이는 라디오가 아니라는 사실이 너무너무 아쉬울
1: 정말
0: 만큼.
1: 안타깝습니다.
0: 예.
1: 네.
0: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오늘 목사님께서 직접,
1: 그렇죠.
0: 저희가 씌운 게 아니라 자의로, 예,
1: 그렇죠.
0: 자의로 베토벤 가발을, 네,
1: 네.
0: 쓰고 와주셨습니다.
1: 와. 제가 말씀드린 거라고는 오늘
0: 예.
1: 베토벤과 함께 하겠다였는데 정말
0: 그러니까요.
1: 오늘은 목사님이 다 하셨어요. 이 장면만 여러분이 함께 나누셔도
0: 네.
1: 오늘 이미 끝날 수 있었는데
0: 그렇습니다.
1: 너무 안타깝지만 저희의
0: 네.
1: 기쁨이 전달된다고 생각을
0: 그럼요.
1: 하면서 네,
0: 네.
1: 오늘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0: 맞아요. 목사님, 안 여쭤볼 수가
2: 네.
0: 없어요. 좀 어떤 마음으로 직접 가발을 또 가지고 와주셨는가요?
2: 지난주에 그 FABC 그 교수님께서 그 코드로 이렇게 풀어주시는 것에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제 집에 가는 길에서부터 은혜가 그럼 나는 뭘 해야 하지? 라는 생각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0: 거룩한
2: 네, 그래서 이
0: 부담감이.
2: 코너를 위해서 난 뭐를 해야 될까? 하다가 제가 사실은 중고등부 시절에 뭐 성탄 행사 이런 거 하면 항상 꽁투를 맡았었거든요.
0: 그렇군요.
2: 네, 이 가발과 복장에 익숙하다. 이거는 뭐 얼마든지 할수 있겠다 하고 사실은 복장까지 뭐 중세 의사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오프닝
0: 복장까지.
2: 멘트를 하고 계신데 뒤에서 막옷 갈아입고 이러면 완전히 방송이 안될것 같아가지고 어쨌든 서프라이즈로 해야
0: 예.
2: 되지 않겠습니까?
0: 네.
2: 그래서
1: 너무
2: 오늘은 이렇게 좀
1: 좋습니다.
2: 가볍게 분위기 전환용으로 예,
0: 아,
2: 베토벤의 이
0: 네.
2: 머리 스타일을 한번 따라해봤습니다.
0: 아, 정말 큰 웃음과 큰
1: 네.
0: 감동을 방송 시작 전부터 선사하셨어요, 우리
1: 네,
0: 목사님.
1: 정말 그 어떤 만남을 가진 듯한 느낌이 들면서 오늘 나는 베토벤을 제대로 소개할 수 있겠다라는
0: 아, 네.
1: 깊은 감사. 사실 존재만으로도 너무 감사드리는데 오늘 베토벤으로까지 이렇게 탁 변신을 하고 오셔가지고 일단 제
0: 그러니까요.
1: 마음에 이 동기부여가 확 됩니다.
0: 아, 아멘,
2: 할렐루야.
0: 할렐루야입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자, 우리 늘또 애청해주시는 우리 오들들 6번님께서 오감 찬송가 오세러시 분들 안녕하세요 하시면서 나의 힐링, 나의 은혜, 충전의 목요일 아침, 네, 설레임으로 인사드린다고, 네,
2: 너무
0: 문자를 또
2: 감사합니다.
0: 보내주셨고요. 우리 9507번님께서도, 네, 인사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우리 0927번님께서는 또,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교수님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1: 네, 전송은 선생님 목소리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다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도
0: 네. 아유,
1: 감사드립니다.
0: 이렇게 우리 청취자분들이 네, 참이 시간을 많이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네,
2: 전소미
0: 그만큼.
2: 선생님으로 한번
0: 모른 척하고 있었는데.
1: 정말
3: 네.
1: 모른
3: 전송은
2: 척하고 아니요,
3: 있는
2: 저는 전송훈 선생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잖아요.
1: 네네.
2: 그러니까 전소미만큼 이쁘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보낸 것
0: 아,
2: 같은데요.
0: 그쵸.
2: 네.
1: 전소미라는
0: 가수가 있어요.
1: 아,
2: 네.
0: 네네. 어린 가수. 네,
2: 여기서 세대
0: 아이돌.
2: 차이가.
1: 아는 척 했어야 되는데.
0: 클래식에서 활동하는 친구가 아니라서, 네,
1: 네.
0: 저희 교수님.
1: 그렇게 포장하는 것으로,
0: 네,
1: 네.
0: 모르실 수 있습니다. 자,
1: 그렇구나.
0: 전소미 아니고 전송은 선생님도 오늘 마이크 켜고 함께 하고요. 네, 오늘도 즐거운 시간, 은혜의 시간 될수 있도록 저희 화이팅 넘치게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시간 그동안 익숙하게 불러왔던 찬송가를 조금은 새로운 시선으로 이해하며 나아가는 시간이죠. 찬송가를 단순히 부르는 게 아니라, 선율과 화성, 리듬의 변화까지, 그리고 오늘은 베토벤에 대해서까지 자세히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주제 찬송가가 뭐길래 이렇게 좀 베토벤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왁자지껄 할수
1: 네.
0: 있을까요, 교수님?
1: 여러분, 요즘에 주위에서들 저에 대한 근심이 조금 많으세요. 이제 더뭘 하려고 그러느냐, 오감 찬송가에서 더 나올 것이 있느냐, 많이 걱정들을 하시는데, 사실 저는 걱정을 안 하려고 합니다. 우리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의 마음에 이미 은혜가 충만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0: 아멘.
1: 제가 무엇을 하든지 감사로 받아주실 줄 믿고,
2: 아멘.
1: 그저 기도로 준비를 했는데 목사님이 오늘 딱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0: 세상에.
1: 아 정말 기도는 응답받는구나 제가 정말 은혜로
0: 아멘.
1: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는 콩쿨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의 기준에 부합할 수 없으므로 이 음악하는 분들 콩쿨 많이 나가거든요. 나가면 사실 뭐 떨어지는 것도 다반사인데 저는 그런 경험이 많습니다. 많이 떨어져 봤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해요. 떨어지는 것에도 익숙해져야 한다. 모두의 마음에 우리가 100%일 순 없잖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의 그 댓글에 집착을 하고 막 여러분들의 좋아요에 집착을 하면 아, 오래 갈수 없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0: 애저녁에 저는 기도만 하고 준비하겠습니다. 은혜는 여러분께서 자동으로 받아주시는 걸로 부탁드리면서 아멘. 오늘 베토벤이 작곡한 곡 기뻐하며 경배하세 찬송가 64장 준비했습니다.
1: 네, 먼저 찬송가 함께 듣고요. 오감 찬송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0: 아멘. 오늘 오감 찬송가의 주제 찬송가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국립합창단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곽백토벤이 아니라 네, 우리 곽충미 목사님의 말씀으로 이 시간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1: 네. 찬송가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의 가사는 하나님께 대한 기쁨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이 찬송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0: 아멘.
1: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성도는 환경에 따라 기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기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멘. 다윗은 시편 16편에서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도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0: 아멘.
1: 어떤 위협과 고난도 하나님께 피한 자의 기쁨을 빼앗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온 창조 세계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꽃과 태양과 별들은 모두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시편 8편 3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0: 아멘.
1: 이처럼 우리가 침묵할 때조차도 피조물은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0: 공동체입니다. 결국 이 찬송은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합니다. 죄와 슬픔이 사라지고 모든 성도와 온 피조물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영원히 찬양할 날, 그날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뻐하며 경배하세는 단순한 기쁨의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부르는 믿음의 찬송인 것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오늘도 이 찬송의 고백이 극동방송 모든 청취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참된 위로와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 아멘.
2: 아멘.
3: 너무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다만 목사님을 오늘은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은혜의 말씀을 귀로만 경청을 했고요. 쳐다보면 계속 시선이 가발로 갈 것 같아가지고.
2: 네.
3: 네. 그렇지만 여러분, 이제 오늘의 찬송을 한번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베토벤의 9번 교향곡에 합창이라는 부분에 나와 있는 선율입니다.
2: 네.
3: 기뻐하며 경배하세, 일단은 샵이 하나 붙어 있고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선율처럼 생각보다 단순한 리듬과 단순한 음정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주제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여름이라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수분과 영양이라고
2: 그렇습니다.
3: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네.
3: 그런데 이번 주에 딸아이가 먹는 걸 좀 이렇게 덜 먹더라고요. 너무 덥기도 하고 또 이제 사춘기를 지나가는 아이들은 그런 시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랬는데 계속 저는 옆에서 그랬어요. 이거 좀 먹을까? 저거 좀 먹을까? 다 거절을 하다가 이 아이가 그 다음날 아침에 탈수 증상이 와가지고요.
2: 어머.
3: 이렇게 살짝 쓰러지는 정도. 그래서 저희가 병원을 이제
2: 어머.
3: 갔는데
2: 여러분, 네.
3: 다 괜찮습니다. 괜찮아졌고요.
2: 다행입니다.
3: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아, 탈수 증상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찬양의 탈수 증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냥 괜찮다고 생각을 하시고서 찬양인과 말씀을 멀리하시면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맞닥뜨렸을 때 그것을 감당할 힘이 없겠더라고요.
2: 맞아요. 네.
3: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목사님과 또 우리 오센 워십과 함께 탈수 증상을 없애는 그런 방송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2: 좋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3: 네.
2: 어떤 것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3: 일단 여러분이 이미 작곡가를 알고 계시지만 요거를 제가 그래도 한번 들려드릴게요. 저 악기도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네.
2: 오늘 그러면 교수님의 이 연주와 또 함께하는 건가요?
3: 그 여러분께 제목을 조금 알려드리고 싶은데 저는 하은 PD님이
2: 네.
3: 맞춰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기 두 개 드리긴 할 건데 앞에 조금만 우리 송호 선생님한테 제가 악보를 안 드렸는데
2: 예.
3: 해주실 것 같아요.
2: 아, 그래요?
3: 같이 가볼게요.
2: 알겠습니다.
3: 네.
2: 보기 주신다고 하셨죠?
3: 네네.
2: 예, 우리 청취자분들도 잘 듣고 함께 정답을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여기까지입니다.
1: 좀 더 해주셔야 되는데.
2: 모르겠는데 조금만 더 해주시면 네. 좋겠는데.
0: 조금 더 하는 건 이제 저희가 아쿠가
2: 네, 네, 알겠습니다.
0: 자,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여러분께 베토벤이라고 알려드렸고요. 네. 자, 1번 베토벤의 스프링 소나타, 2번 베토벤의 서머 소나타. 전하는 PD님 예. 혹시 헷갈리실 수도 있다고 네. 생각했어요. 우리 서머 스페셜이기도 하고
2: 그렇죠.
0: 뭐, 예, 그래서 예, 예.
2: 그러면 네. 지금 약간의 힌트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네, 네. 그리고 저는 정답으로 2번을 서머로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0: 아그 제가 힌트를 잘못 드린 건가요, 목사님?
2: 아닌가요?
0: 네. 사실 뭐 의도한 바이긴 합니다. 저는 하은 PD님이 조금씩 틀려주실 때 네. 너무 조금 재밌어요.
2: 그걸 제가 알았죠. 네. 제가 일부러 틀렸습니다.
0: 그래서 피해가신 것 같은데. 네. 베토벤의 스프링 소나타입니다. 봄 소나타를 작곡을 한 분이고요. 이 곡은 굉장히 많은 곳에서 울려 퍼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실 텐데 딱 하나만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모르실 수가 없을 거예요.

0: 뭘까요?
1: 정답 아파트 도어벨?
2: 아니죠. 차 후진할 때 나는
1: 좋아. 아, 차 후진할 때. 네.
0: 아, 그렇구나. 네. 아, 아파트 도어벨에도 있을 수 있나요? 현관문에 네네.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언뜻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무튼 네.
0: 네.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세대 차이를 내고 싶은 것은 아닌데 그 커다란 청소차가 새벽에 오던 때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때 나는 소리인데 네, 세 분 다 모르시는 표정이네요.
1: 아니에요. 네. 뭐 네 그 전소미랑 옛날...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네.
0: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한테 언급해 드리고 싶은 것은 베토벤이라는 작곡가를 가깝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멀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알고 계신 부분은 어떤 걸까요? 베토벤은 어떤 불운의 작곡가다?
1: 그렇죠.
0: 네, 어떤 부분에서요?
1: 일단은 약간의 이제 신체적인 불편함이 좀 있으셨고.
0: 그렇죠. 네. 목사님, 그 곽 네. 베토벤으로서 신체적인 어떤 불편함이 있으신지.
2: 지금 잘 안 들립니다.
0: 아, 주여.
1: 이야, 네.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시네요.
0: 베토벤은 30대 후반부터 이미 청력을 상실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30대 초반이면 너무나 이른 나이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요즘에 여기에서 더 이상 뭘 보여줄 거냐, 가족들이 걱정을 하시길래 뭐 고민이 될 때는 저는 고전으로 돌아갑니다. 책을 읽다가도 고민이 되면 네. 고전으로 가고요. 그래서 베토벤을 만나러 왔는데 차 후진할 때도 베토벤이 흘러나오고요. 심지어 청소를 하는 그 차량에서도 베토벤이 흘러나오는 그런 대단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클래식을 항상 주위에 두고 있는 그런 나라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곽 베토벤님께 찬양을 먼저 한번 부탁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성훈 선생님께 특별히 부탁드릴 것은 선생님 이 가운데 섞여 있는 화음은 빼주셨으면 좋겠어요. 베이스랑 소프라노로만 반주를 해주시고 목사님 거기에 한번 찬양을 1절로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0: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오늘 더 와닿네요.
1: 네,
0: 확실히 와닿습니다.
1: 확실히 비주얼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0: 네, 여기에서 제가 왜 선율만 여러분께 들려드렸냐면 베토벤이 이 곡을 작곡했을 때에는 이미 귀가 들리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제가 악보의 구조를 봤을 때 단순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진행을 봤을 때 2도씩 움직이는 곳이 많아요. 2도라 하면 그냥 한 칸씩 한 칸씩 올라가는 건데 그러면 왜 그렇게 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들리지는 않지만 베토벤 안에 많은 음정들이 있었겠죠.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가까운 음정으로 진행을 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1: 네.
0: 하은 PD님과 제가 얇은 목소리로 엘토 파트를 한번 불러드릴 거예요.
1: 엘토 파트를요?
0: 네, 엘토를요.
1: <가능할까요?
0: 웃음> 송은 선생님이 함께해 주실 거기 때문에
1: 네.
0: 우리가 여차하면 빠지면 됩니다. 네. 자, 송은 선생님 피아노로 우리가 왼손 오른손 똑같이 엘토 파트만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저희도 1절로 갈게요. 오늘 저의 핵심은 일단 가사보다는 다른 구조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 엘토 파트 레로 시작합니다. 자 기본음 주셨고요. 한번 가볼게요. 둘, 셋, 넷.

0: 잠시만요. 잠시만요. 엔진했어요.
1: 아니 그 피디님 그 우리가 이게 예. 그 앞에 거만 할걸 그랬어요.
0: 앞에 지금. 거를 하면서 아 교수님이 이래서 하자고 하셨구나라고 했다가 두 번째 좀 넘어가는 순간 제가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1: 왜냐면 여기에 또 이게 그 임시표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임시표는 임시로 붙여놓은 표이죠. 앞에서는 샵이 하나만 붙어 있는데 임시로 하나만 붙이는 거라서 자 그러면 여기까지 목사님 네. 저희는 알토파트 요고 렐렐렐렐렐렐렐레가 무려 4마디나 나와요. 네. 베토벤이 이렇게 똑

0: 똑같은 음을 쓸 이유가 저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정말 청각의 문제를, 그리고 어쩌면 이 합창이라는 것에 대해서 단순 명료하게 만들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어서 일단 저희가 들려드렸고,
1: 네.
0: 목사님하고 합체 무드로 한번 가볼게요.
1: 너무 좋습니다.
0: 네, 근데 네 마디만 갈게요. 저희 어려우니까요. 네, 한번 첫 음만 쫙다 같이 잡아주세요. 화음, 네, 가볼게요. 둘, 셋, 넷.
2: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0: 여기까지입니다.
1: 네.
0: PD님 하셨어요?
1: 저 중간에 들어갔어요.
0: 안
1: 안 하지 않았습니다.
0: 들리던데요?
1: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첫 음을, 네, 제대로 못 잡아서 살짝 눈치 보다가 중간부터는 정말 들어갔습니다.
0: 목사님, 저희의 그 부족한 점이 뭘까요? 늘었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번
1: 재능
0: 주에.
1: 아닐까요?
0: 네.
3: 두 분은 저음은 안
0: 타고난 게
3: 맞고 고음이
0: 없나요?
3: 잘 맞는 것
0: 아.
3: 같아요. 고음에서 매력 포인트가 발산이 되는
1: 그러면
3: 것
1: 한 번만 더
3: 같습니다.
1: 불러보면 안 될까요? 이번에는 저희가
0: 네.
1: 이제 메인 선율로 가고,
0: 아, 그럴까요?
1: 목사님께서 밑에를 중후하게 잡아주시면.
0: 네, 그러면 목사님이래도, 그럼 저희 이제
1: 예.
0: 한번 뽐내볼까요? 네,
1: 그럼요. 네.
0: 알겠습니다. 그럼 요거는
1: 좋습니다.
0: 조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우 선생님 앞에 코드만 잡아주세요. 둘, 셋.

0: 여기까지 여기까지인데. 네. 아, 왜 이렇게 웃음이 자꾸 나올까요? 이게
1: 저는 지금 뒤에서 빵 터진 송은 선생님을 보고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서 아, 예, 그 죄송합니다.
0: 송은 선생님 마이크 켜져 계시죠?
1: 아, 제가 다시 켜드릴게요. 네.
0: 그 선생님, 이 우리가 뭔가 문제가 있나요? 어떤 게 그럴까요? 한번 감상자로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2: 아, 이 설명하기 힘든.
0: 아니, 그 정도예요, 저희가?
1: 자, 마이크 다시 끄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음에 상처가 될 것 같아서요. 교수님 진행해 주시죠.
0: 네, 제가 이렇게 따로 보여드린 이유는 알토 파트의 똑같은 음을 무려 4마디나 적어 놓으셨다입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베토벤을 통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음악적인 것은 여러분 이제 저랑 많이 함께 나누셔서 똑같은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대신 베토벤의 절망편에서 희망편으로 넘어가는 그 어떤 베토벤이라는 사람의 고난을 이 곡에서 파악을 하고 넘어가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 있었습니다. 근데 특이점을 하나 발견을 하자면 아래쪽에 맨 마지막 뒤에서 한 네 마디쯤에요. 부침줄이라는 네. 아이가 붙어 있습니다. 목사님 부침줄이 어느 가사에 붙어 있을까요?
3: 네, 변함 변 가사요. 변.
0: 그렇죠. 변. 그런데 이 변이라는 가사가 붙어 있는 부침줄의 시작점은 그 마디에서 끝에 마지막 박자입니다. 4분의 4박자는 어떻게 될까요? 강, 약, 중강약입니다. 강량 중강약이면 마지막에 가사는 반드시 약박으로 들어가줘야 하는데 목사님 여기 한 번만 제가 부탁드릴게요. 송 선생님 네. 우리 죄와 슬픔 사라지고 거기부터 부침줄 있는 데까지만 목사님이랑 한번 진행해 볼게요.
4: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음 거치며
0: 그렇죠. 여기에서 오. 목사님이 조금 약박이어서 빼주려고 하셨지만 이건 어쩔 수 없이 강박처럼 강세가 들어갑니다. 네. 변함없는. 그런데 목사님 이걸 저희가 한번 바꿔볼게요. 네. 거치니를 두 박자로 해주시고요. 거치니 변함없는 그 변이라는 가사를 그 다음 마디에 첫 박으로 보내볼게요. 이것도 목사님하고 저희도 같이 한번 해볼까요?
1: 네, 좋습니다.
0: 네, 죄와 슬픔 사라지고부터입니다. 둘, 셋.

0: 요렇게입니다, 여러분. 오.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이 변함없는 이렇게 뒤로 넘어갔어도 문제가 없는데
1: 없어 보여요.
0: 베토벤은 왜 이걸 이렇게 했을까요가 저는 살짝 궁금했고요. 네. 이 시점에서 여러분께 한 가지 글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고요. 베토벤은 너무나 절망한 나머지 삶을 그만 접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어떻게 이 모든 고난을 극복했을까의 중심에 있는 유서가 한 장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절망편으로 한번 읽어봐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2: 내가 죽음을 생각했을 때 음악에 대한 열정이 나를 붙들었다.

0: 것은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미술하는 화가가 눈이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할수 있겠지요.
1: 네.
0: 그리고 방송을 해야 하는 분들이 들을 수 없는 것이나 말할 수 없는 것과도 진배 없겠죠. 굉장히 답답했을 테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해서 이 유서 한 장을 쓰시고 나서 정말 적극적인 활동을 다시 하십니다. 아마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면 살아날 수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께 우리가 가고 싶은 단계는요, 그 절망에서 희망으로 가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너무 잠시 분위기가 조금 어두웠지만 여러분께 하나 테스트를 드려볼까 합니다. 여러분 절대음감과 상대음감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을 거예요.
1: 그쵸?
0: 피디님 절대음감과 상대음감의 개념을 조금 알고 계실까요?
1: 어떤 음을
0: 네.
1: 그냥 딱 단적으로 잡아낼 수 있는 게 절대음감이라고 알고 있고,
0: 아, 네. 상대음감을
1: 상대음감은 뭐 정말 말 그대로 그냥 어떤 다른 사람들과 함께 부를 때그 음을 맞추는 능력이라고 알고 있어요.
0: 아, 목사님 굉장히 해석이 참, 그쵸?
1: 독특한가요?
0: 아니요, 많이 알고
1: 아,
0: 계세요.
1: 그래요?
0: 네.
1: 다행입니다.
0: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목사님하고 하은 PD님 한번 테스트라기보다 어떤 파트인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음계로 도레미파솔라시도를 기준을 잡아드릴 거예요. 자, 바이올린은 442피치로 가고요. 지금 제가 도를 기준음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자, 그럼 하은 PD님 먼저 가보겠습니다. 네. 무슨 음인가요?
1: 미?
0: 아, 미, 오케이. 미.
1: 네.
0: 레. 자, 잘 기억하고 계세요. 송우 선생님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미, 레.
1: 레라고,
0: 오케이.
1: 네,
0: 자, 그
1: 지금.
0: 목사님 다시 기준음 도를 드렸습니다. 파, 시, 라. 네.
1: 궁금한데요?
0: 들으시는 분들 이미 다 파악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1: 그러실 것 같아요.
0: 네, 우리 하은 PD님은 아마
1: 네.
0: 상대음감이시겠네요. 왜냐면
1: 아깝다.
0: 두음다 많이
1: 예. 아,
0: 비껴가셨어요.
1: 그래요? 아,
0: 다
1: 기대도
0: 많이
1: 안
0: 비껴가셨고,
1: 했습니다. 예.
0: 목사님은
1: 네.
0: 50대 50으로 오셨어요.
2: 첫 음도 맞았던 것 같아요.
0: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도를 들려드렸는데, 이제
1: 네.
0: 거기서부터 동공이 조금 흔들리시면서, 자,
1: 아.
0: 여기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려봅니다. 절대음감과 상대음감 중에 무엇이 더 좋은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세요. 어쨌든 저는 좀 절대음감이고요. 듣는 것들을 다 음정으로 좀 변화시키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악기를 할 때는 누르면 음정이 바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절대음감이 자칫 유리한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상대음감은 모든 음들이 단적으로 얘기하면 도로 들려요. 도로. 그러니까 이것도 도고 저것도 도고 이렇게 들리는데
1: 네.
0: 고 조만 딱 찾아내면 상대적으로 다 맞춰서 들어오실 수 있는 그런 능력치를 또 지금 이제 크크크 보내주셨는데
1: 네.
0: 아시는 분이세요. 정확한 음정을
1: 아,
0: 알고 계시네요.
1: 그렇군요.
0: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베토벤은 절대음감이었을까요? 상대음감이었을까요? 어떨까요, 목사님? 작곡을 해내려면 그의 음정은 어땠어야 할까요? 제 생각에는 절대음감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악보를 보고서도 속으로 상상할 때 저는 이 음정을 그려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 시구나 시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1: 네.
0: 상대음감들은 이 음정을 잡기 어렵기 때문에 아래 위를 파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들리지 않는 사람이 이 음정들을 어떻게 상상해낼 수 있을까? 자, 베토벤은 귀가 들리지 않을 때부터는 진동에 의지했습니다. 골전도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피아노 뚜껑에 손을 올려놓고 피아노 음계를 딱 눌렀을 때그 진동이 얼만큼 전해지는가. 나의 뼈의 울림이 어느 정도인가. 그렇게 하면서까지 작곡을 하실 수 있었던 그 이면에는 이미 베토벤 안에는 수많은 음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겠죠. 오히려 베토벤은 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너무나 많은 음들이 본인만의 세계에서 떠다니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절대음감이 아니었으면 작곡은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봤고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노래에 집중하기보다 그냥
1: 네.
0: 우리가 이 작곡가의 마음과 함께 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질문을 여러 개 드려봅니다. 자,
1: 네.
0: 베토벤은 호가 있습니다. 뭐뭐 베토벤인데
1: 네.
0: 악성 베토벤이라고 하거든요.
1: 악성이요? 악성?
0: 네, 이제
1: 왜죠?
0: 왜죠? 하은 PD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악성.
1: 악성 베토벤? 악성.
0: 네,
1: 뭔가
0: 그다음
1: 좋지 않은
0: 목사님께
1: 의미인 거잖아요.
0: 여쭤봤는데
1: 그렇죠?
0: 목사님 지금
1: 네.